0: 볼까요?
1: 3.
0: 버기는
1: 우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 줄 알겠죠?
2: 우와.
0: 이젠 무게가 다르죠?
1: 3은
0: 7보다 작아요. 4은 2보다 커요.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3: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드론의 피랄레.
0: 성각형
1: 성.

어?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0: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0: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3: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4: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3: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4: 섬으로 해보자.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5: 너무 재밌다.
3: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4: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3: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오크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7: 호흡. 이제 좀 살겠네.
4: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0: 우와.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4: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5: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4: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5: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2: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8: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0: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6: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1: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9: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대가족.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볼 때는 안 돼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저희도 고마워요.
1: 왜요?
2: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셔서요.
3: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4: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5: 노래를 해서.

0: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호롱호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캠핑.
2: 식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정사가 경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6: 동그라미들.
5: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1: 선생님,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7: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5: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8: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9: 우와! 우와! 우와!
8: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10: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체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1: 32로.
10: 16으로.
11: 8로. 4로.
12: 2로.
1: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13: 난 갈래.
10: 안 갈래?
11: 나는 갈래. 갈래.
12: 안 갈래.
13: 난 갈래.
1: 그러면 출사!
14: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5: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1: 잠깐 기다려봐.
5: 정사각형이 두 개!
7: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5: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1: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1: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1: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5: 이륙 성공이야.
8: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7: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1: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5: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아,

20, 30, 40, 50, 60, 70, 80, 90, 그리고 100!

0: 알려줘. 부자로 행동. 20분 속도가 2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이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헤헤.

0: 대박을 향해 최고 출력! 예!
1: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쏴주지
2: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0: 예! 12-5개
2: 12-6개
1: 12배 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3: 우주 레인보우 와우
1: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3: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3: 10이 10개.
4: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배! 만세!
3: 구씨!
1: 만세!
3: 건씨!
1: 만세!
3: 지씨!
1: 만세!
4: 육씨!
1: 만세!
4: 구씨!
1: 만세!
3: 사씨!
1: 만세!

0: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걸떡.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벨 가족.

0: 옥스퍼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숙이 가자.
12: 뽀로로 숙성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13: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성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하트가 커졌어요.
16: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구멍으로 소풍을 왔어요.
17: 오늘 날씨 정말 좋다.
18: 그러게.
19: 우와. 우와, 무슨 일이지? 어?
20: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도 가보자.
21: 같이 가요.
22: 재밌겠다.
23: 맨 뒤잖아.
24: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볼까?
25: 토끼 만들어주세요.
24: 짜잔.
25: 우와, 토끼다. 정말 멋있어.
23: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24: 이번에는 강아지.
23: 하나도 안 보이잖아.
26: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25: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토끼 풍선 너무 귀여웠어, 그치?
23: 그게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25: 뭐? 왜?
23: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26: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25: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26: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25: 여기.
23: 그래, 알았어.
27: 얘들아.
25: 어?
27: 여기 있었구나.
28: 할머니.
27: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29: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27: 그렇긴 한데.
29: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27: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30: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29: 빅이잖아. 우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

0: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1: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0: 비,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1: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0: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비, 너무해요.
1: 그게 아니라.
0: 하나 언니.
2: 어? 하트 왔구나.
0: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2: 고마워, 하트.
0: 뭘요?
3: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0: 어?
3: 자.
2: 고마워, 타요.
0: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2: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0: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2: 어? 하트!
0: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빅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4: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2: 하트, 일어나봐.
0: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2: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0: 이게 뭐예요?
2: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어?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0: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2: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0: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2: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0: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2: 잠시만.
0: 하나 언니가 작아졌어요.
2: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0: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하나 언니 고마워요.
2: 뭘.
4: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0: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안녕.
5: 누구세요?
0: 설마 하트? 네? 하트 어떻게 된 거야?
5: 네가 하트라고? 우와, 엄청 커졌잖아.
0: 이 정도 가지고 말.
1: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0: 비, 괜찮아요?
1: 엔진이 고장났나 봐요. 설마 너 하트니?
0: 네, 맞아요. 제가 정비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1: 그치만 무거울 텐데.
0: 괜찮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1: 그래, 고맙다.
5: 이게 정말 쉽게 되는데?
6: 와, 정말 된다.
7: 캡, 캡.
0: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8: 너무 귀여워요?
9: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리도 안 보여.
0: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9: 정말?
0: 여기선 잘 보일 거야.
9: 와, 진짜 잘 보여. 보여줘서 고마워, 아자.
0: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2: 자, 다 했다. 고마워, 타요.
3: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0: 하나 언니.
3: 하트.
2: 하트 왔구나.
0: 타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3: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2: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0: 말려.

0: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어디 있지? 어? 아, 저기 있다. 그럼?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1: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0: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뭐야,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하나 언니!
2: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니?
0: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쩌면 좋지? 어떡해? 너무 가자. 죄송해요.
3: 괴물이다.
0: 앨리스, 프랭크, 팩트! 다행이다. 이제 날 구해줄 거야.
2: 꼼짝 마!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다니! 당장 정체를 밝혀라!
0: 제이, 저 하트예요.
4: 거짓말하지 마! 하트는 작고 귀여운 자동차라고!
5: 그런 대로 말해!
0: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저 하트예요, 하트!
6: 하트! 어?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0: 하나 언니, 저 하트예요.
6: 어? 그래, 너 하트잖아.
0: 믿어주시는 거예요?
6: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0: 꿈이요? 어? 여긴 차고지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6: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0: 어서 타세요.
6: 자.
0: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6: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0: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5: 알았어.
6: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0: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3: 자, 저쪽으로 가세요.
0: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3: 이쪽으로.
6: 고마워, 하트.
7: 하나!
8: 정말 빨리 왔는걸.
6: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7: 하트, 정말 고마워.
0: 빨려.
6: 그럼 급한 것부터 손봐줄게.
9: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10: 트레미의 소원.
9: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11: 안녕히 가세요.
6: 고맙다, 트레미.
5: 안녕.
11: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12: 내 모든 버스는 무얼 잘 만나. 맛있는 식빵을
11: 만들어.
12: 안녕, 트레미.
11: 안녕.
10: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11: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10: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11: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13: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11: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13: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11: 우와, 정말 좋았겠다.
13: 우린 이제

0: 먹을게.
1: 안녕.
2: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3: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4: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2: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4: 부럽다고?
2: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4: 그랬구나. 아,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2: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4: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2: 우와, 정말 예뻐요.
4: 그리고 또 저긴 작은...
3: 트레미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2: 안녕히 가세요.
5: 어? 이런... 어쩌면 좋지?
2: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5: 아,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긴 찻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2: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5: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2: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딨지? 모자다!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0: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1: 어, 고맙다, 트래미. 얍!
0: 어?
1: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0: 마법사라고요?
1: 그래. 어?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0: 소원이요? 제 소원은... 아! 어?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1: 자동차?
0: 네. 어.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1: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 없지.
0: 어, 정말요?
1: 그럼, 자, 얍!
0: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와! 나한테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2: 트레미!
0: 일다! 이것 좀 봐!
3: 어? 바퀴가 어쨌다는 거야?
0: 그게 바퀴가...
4: 학교 가야지, 트래미.
5: 그래, 이러다 늦겠어.
0: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5: 응, 당연하지.
3: 뭘 그렇게 몰라?
5: 빨리 가자.
6: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7: 네!

0: 기차는 무얼 닮았나 주렁주렁 소시지를 정말 닮았네.
1: 정말 꽃만 같아.
2: 수업을 마친 뒤 트레미와 친구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0: 엄청 넓고 유람선도 정말 멋져.
1: 와, 시작한다.
0: 멋지다. 자동차가 돼서 정말 행복해. 얘들아, 어? 난 이쪽으로 가볼게.
1: 어디 가려고?
2: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0: 우리 차고지?
3: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0: 그랬지.
4: 차고지로 온 트레미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3: 얘들아, 오늘 불꽃 축제 정말 재밌었지?
0: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5: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1: 나도.
0: 잘 자, 얘들아.
1: 잘 자.
0: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6: 트레미,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0: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왜 길이 막혀있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6: 넌 누구니?
0: 네, 저 트레미잖아요.
6: 트레미? 처음 듣는 이름인걸?
0: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6: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0: 집이요?
6: 그래, 많이 늦었잖네. 그만 가버려.
0: 네. 스카이. 스카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7: 트레미.
0: 루시.
7: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0: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7: 저랑 그랬구나.
0: 네.
7: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0: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7: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0: 네, 그럼요.
7: 그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6: 트레미.
0: 어?
6: 어서 일어나야지.
0: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6: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0: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와, 정말 잘됐다.
6: 왜 저러지? 이상하네.
8: 트레미, 스카이.
6: 안녕.
0: 안녕하세요.
6: 루키랑 페트 왔구나. 무슨 일이야?
9: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8: 오늘부터 트레미의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9: 앞으로는 트레미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0: 우와, 정말이야?
8: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0: 스카이가요?
6: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0: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9: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0: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6: 또? 그래, 알았어.
0: 와, 신난다.
4: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덩어리도 있잖아. 이건 안

영향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잘 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이건 너무 쓰잖아.

모자이크

어딨냐?

모두 다 날달기.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정말 어리석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아.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시계 쪽 같은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아.

내가 이럴 땐 좀 까.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나만 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비행을 했는지.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지?

0: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자, 어사, 이렇게 웃어보라고 고마.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곰을 행복하게 하려면

0: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니.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5: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점사가 경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1: 동그라미들,
0: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2: 소영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3: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0: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4: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x7 행운을 빌어줘.
5: 우와, 우와, 우와.
4: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6: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체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2: 31호.
6: 16호.
7: 8호. 4호.
8: 1호.
2: 1호.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9: 난 갈래.
6: 안 갈래?
7: 나는 갈래. 갈래.
8: 안 갈래.
9: 난 갈래.
2: 그러면 출사!
10: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0: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2: 잠깐 기다려봐.
0: 정사각형이 두 개!
3: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0: 만세!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1: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1: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0: 이륙 성공이야.
4: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3: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2: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0: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2: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12: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2: 애기다.
12: 그리고 약속할게.
13: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12: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안녕. 이거 기다렸니?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있죠.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탁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 20,
1: 30,
2: 40,
1: 50, 60,
2: 70, 80, 90,
0: 그리고 100. 10의 배수.

0: 은배수의 시작이야. 우주로 데려가줘. 그저 로켓 출동.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기하게 최고 출력! 예!
1: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쏘아주지.
2: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3: 예!
0: 12, 다섯 개!
2: 12, 여섯 개!
1: 시네메 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3: 우주 레인보우! 와우!
1: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3: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3: 10이 10개.
4: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배! 만세!
3: 구시!
1: 만세!
3: 팔시!
1: 만세!
3: 칠시!
1: 만세!
4: 육시!
1: 만세!
4: 구시!
1: 만세!

0: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포드 팡.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차례요? 우리 차례다!
1: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2: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1: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2: 우와, 저거 나.

0: 맛을 떠올리자.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히.
1: 히. 난 이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2: 바로 우리들이잖아.
0: 이.
1: 이.
0: 이.
1: 이.
0: 이.
1: 이. 이.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3: 바로 사. 물론 내게는 성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아름목, 병행사변형까지. 유!
4: 정말 빨리 배웠네.
3: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옥토 플러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0: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5: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0: 저게 나라는 거야? 저글링 봉도 없으면서.
5: 그런 걸 왜 들고 다녀?

0: 4, 4.
1: 그럼이 넌 이쪽으로 6, 가고
0: 7,
1: 우리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더블럭스 합체!
1: 1, 2, 3,
3: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1: 6,
3: 7, 8,
4: 9,
0: 7!
1: 다 같이 박수 쳐요!
4: 오호!
0: 시작합니다! 좋은 게임! 이름? 1이요? 각도?
5: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5: 더하기 1은?
1: 우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0: 우와!
6: 이제 무게가 다르죠?
1: 3은?
6: 7보다 작아요.
3: 4은? 2보다 커요.
6: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드론의 피라.

0: 컵이 전부 몇 개야?
1: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2: 더 있어요, 더 있어요.
3: 다음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1: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4: 어.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Oh, now you're red. Red like me.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0: 구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우와.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0: 구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4: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5: 섬으로 해보자.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6: 너무 재밌다.
4: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5: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영이야. 무색으로 변신.
4: 이런. 다들 어디 갔지?
7: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5: 어떡해. 마실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0: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5: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뿅!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6: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5: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6: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3: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8: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0: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7: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

0: careful. Typical. Now we're stuck.
1: I'm not. I'm puffing off.
0: What's going on?
2: I know. I know.
1: What is it then?
2: Don't know.
3: Tea's stuck on top of a mountain.
2: I know. Tea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0: Tea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3: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ea. Off we go.
1: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2: I know.
0: You don't, though, do you?
2: I do.
0: You do, don't you? You?
4: Oh, me?
1: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ea, little bug.
2: I know.
1: Is it my turn?
5: Bug.
1: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2: I said I know what to do.
0: Go on then, show us.
2: I will.
5: Big.
1: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이 일사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하트가 커졌어요.
11: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구멍으로 소풍을 왔어요.
12: 오늘 날씨 정말 좋다.
10: 그러게.
13: 우와.
10: 우와, 무슨 일이지?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 가보자.
12: 같이 가요.
10: 재밌겠다.
12: 멘트 있잖아.
14: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까?
10: 공기 만들어 주세요.
14: 짜잔.
10: 와, 토끼다. 정말 멋있어.
12: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14: 이번에는 강아지.
12: 하나도 안 보이잖아.

0: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1: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토끼 풍선 너무 귀여웠어, 그치?
2: 그게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1: 어? 왜?
2: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0: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3: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0: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1: 로기.
2: 그래, 알았어.
4: 얘들아.
1: 어?
4: 여기 있었구나.
5: 할머니.
4: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6: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4: 그렇긴 한데.
6: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4: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7: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2: 빅이잖아. 우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이 잘 보였겠지.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8: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2: 빅,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8: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2: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빅, 너무해요.
8: 그게 아니라.
2: 하나 언니.
4: 하트 왔구나.
2: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4: 고마워, 하트.
2: 뭘요?
1: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자.
4: 고마워, 타요.
2: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4: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2: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하트!
2: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빅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7: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4: 하트, 일어나봐.
2: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4: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2: 이게 뭐예요?
4: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2: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4: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2: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4: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2: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4: 잠시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2: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하나 언니 고마워요.
4: 뭘.
7: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1: 랄랄랄랄랄랄라.
2: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안녕.
0: 누구세요?
1: 설마 하트? 하트 어떻게 된 거야?
0: 네가 하트라고? 우와, 엄청 커졌잖아.
1: 이 정도까지 고마워해.
8: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2: 괜찮아요?
8: 엔진이 고장났나 봐요. 설마 너 하트니?
2: 네, 맞아요. 제가 정비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8: 그치만 무거울 텐데.
2: 괜찮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8: 그래, 고맙다.

0: 이거 정말 쉽게 그런데?
1: 와, 정말 크다!
2: 찹, 겹!
1: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3: 너무 보여?
4: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리도 안 보여.
1: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4: 정말?
1: 여기서 잘 보일 거야.
4: 진짜 잘 보여. 보여줘서 고마워, 아자.
1: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5: 자, 다 했다. 고마워, 다요.
6: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1: 하나 언니.
6: 하트.
5: 하트 왔구나.
1: 다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6: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5: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1: 말려. 몸이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4: 어디 있지?
1: 저기 있다. 그럼?
4: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5: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 는 괜찮겠지?
4: 뭐야,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1: 하나 언니!
7: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니?
1: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쩌면 좋지? 어떡해?
7: 도망가자.
1: 죄송해요.
8: 괴물이다.
1: 앨리스, 프랭크, 팩트! 다행이다! 이제 날 구해줄 거야!
9: 꼼짝 마!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다니! 당장 정찰을 밝혀라!
1: 제이, 저 하트예요!
10: 거짓말하지 마! 하트는 작고 귀여운 자동차라고!
8: 어른대로 말해!
1: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4: 저 하트예요, 하트!
5: 하트!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1: 하나 언니, 저 하트예요.
5: 그래, 너 하트잖아.
1: 믿어주시는 거예요?
5: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1: 꿈이요? 여긴 차고지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5: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1: 어서 타세요!
5: 자.
1: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5: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1: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8: 알았어.
5: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1: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11: 자, 저쪽으로 가세요.
1: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11: 이쪽으로.
5: 고마워, 하트.
4: 하나!
12: 정말 빨리 왔는걸.
5: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4: 하트, 정말 고마워.
1: 멀려.
5: 그럼 급한 거

0: 더 손봐줄게.
1: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0: 트레미의 소원.
1: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2: 안녕히 가세요.
3: 고맙다, 트레미.
4: 안녕.
2: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5: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2: 말아.
5: 안녕, 트레미.
2: 안녕.
0: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2: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0: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2: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6: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2: 응?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6: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2: 우와, 정말 좋았겠다.
6: 우린 이제 가볼게.
0: 안녕.
2: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1: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4: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2: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4: 부럽다고?
2: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4: 그랬구나. 아!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2: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4: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더라.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2: 우와, 정말 예뻐요.
4: 그리고 또 저긴 작은...
1: 트레미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2: 안녕히 가세요.
7: 어? 이런, 어쩌면 좋지?
2: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7: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긴 찻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2: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7: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2: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디 있지? 모자다!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7: 고맙다, 트레미. 얍!
2: 어? 우와, 어떻게 된 거지?
7: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2: 마법사라고요?
7: 그래.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2: 소원이요? 제 소원은...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7: 자동차?
2: 네.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7: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 없지.
2: 정말요?
7: 그럼. 자.
2: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와! 나한테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봐!

0: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1: 응, 당연하지.
2: 뭘 그렇게 놀라?
1: 빨리 가자. 꼬마 버스 타요.
3: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4: 네.

0: 있고 유람선도 정말 멋져.
1: 와, 시작했다.
0: 멋지다. 자동차가 돼서 정말 행복해. 얘들아, 어? 난 이쪽으로 가볼게.
1: 어? 응? 어? 어디 가려고?
2: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0: 우리 차고지?
3: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0: 그랬지.
4: 차고지로 온 트레이니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3: 얘들아, 오늘 불꽃축제 정말 재밌었지?
0: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5: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1: 나도.
0: 잘 자, 얘들아.
1: 잘 자.
0: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6: 트레미,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0: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왜 길이 막혀있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6: 넌 누구니?
0: 네, 저 트램이잖아요.
6: 트램이? 처음 듣는 이름인걸.
0: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 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6: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0: 집이요?
6: 그래, 많이 늦었잖니. 그만 가버려.
0: 네. 스카이. 스카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7: 트레미.
0: 어? 루시.
7: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0: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7: 저랑 그랬구나.
0: 네.
7: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0: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7: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0: 네, 그럼요.
7: 그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6: 트레미.
0: 어?
6: 어서 일어나야지.
0: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6: 어?

0: 그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1: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 와, 정말 잘 됐다.
0: 왜 저러지? 이상하네.
2: 드레미! 스카이!
0: 어?
2: 안녕!
1: 안녕하세요.
0: 루키랑 뵈터 왔구나. 무슨 일이야?
3: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2: 오늘부터 트레미의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3: 앞으로는 트레미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1: 우와, 정말이야?
2: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1: 스카이가요?
0: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1: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3: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1: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0: 또? 그래, 알았어.
1: 와, 신난다.
4: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주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병.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리 여행 가자
6: 환영합니다.
5: 그러면 여기
6: 출발.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뽀로로
5: 비행기
2: 기내식입니다.
6: 아,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내가 만약 별이라면.
9: 말이야. 아이스크림 같지? 달콤 폭신한 우유맛.
8: 내 눈에는 댕구 꼬리털 같아. 뽀송뽀송 부들부들. 그치 댕구야? 댕구야, 무슨 생각해? 댕구야? 우와! 우와! 그루미는 막 튕겨! 우와! 무지개는 소리도 알록달록하네! 우후! 난 이제 파바니의 별. 내가 별이라면 어두워져.

0: 내가 별이라면
1: 친구 무슨 생각하는 걸까?
0: 글쎄 누구나 마음속에 반짝이는 풍선이 하나 있다.
2: 우리 반짝이들은 이걸 생각풍선이라고 부른다.
3: 친구들이 상상을 할 때 생각풍선은 점점 커진다.
0: 탱구의 생각풍선은 다른 친구들 것보다는 조금... 아니, 많이, 많이 크다. 아이고. 오, 탱구야! 와!
2: 탱구야!
4: 탱구야, 오, 진정해.
0: 얘들아, 잘 봐. 지금부터 내가 나는 거 보여줄게. 간다.

0: 기즈, 봤어? 나, 나는 거 봤어?
1: 와, 댕구, 정말 대단하다.
2: 얘들아, 뭐 해?
0: 하늘아, 너도 보여줄까? 나, 하늘 나는 거.
2: 뭐? 댕구가 하늘을 난다고?
0: 그래. 이 별망토만 있으면 하늘을 북북 막 날 수 있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자, 잘 봐.

0: 나 붕붕 막 나는 거 봤지?
1: 하늘아, 왜 웃어?
2: 아유, 댄구야.
3: 그게 무슨 나는 거야?
2: 아이, 그건 그냥 좀 멋있게 떨어지는 거야. 아유, 참.
0: 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라고.
2: 아이고 배야.
4: 여기는 댕구의 마음속.
0: 어? 풍선이 작아졌네. 그래도 조금 조금은 뜨긴 했어. 그치 얘들아?
1: 맞아. 조금 떴어.
0: 그래.
3: 아니, 그게 아니라.
5: 얘들아.
1: 딩동댕.
6: 자, 오늘 우리 딩동댕 유치원에 아주 특별한 선생님께서 오셨어.
7: 안녕하세요, 딩동댕 친구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는요, 저 멀리 별에서 온 마법사.
0: 별이요?
7: 오, 우리 친구 망토가 아주 멋진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아니 여기 별이 숨어 있었네.
2: 어떻게 한 거예요? 우와!
7: 이거 방금 하늘에서 따왔지.
0: 그럼 아저씨는 별에서 날아오신 거죠?
7: 그럼 난 별에서 온 마법사니까.

0: 우와, 다시 풍선이 커졌어. 댕구가 또 엄청난 상상을 하나 봐. 커진다. 커진다.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아우, 좋아.
1: 자, 얘들아. 우리 마법사 선생님께서 더 멋진 마법을 보여주신대.
2: 와!
1: 우리 다 같이 유치원으로 가자!
3: 가자!
1: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지? 어, 얘들아, 뛰지 말고!
0: 저기, 마법사 아저씨. 사실, 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4: 오, 그래요?
0: 네, 이 별망토만 있으면 하늘을 뿡 하고 난다고요. 아까도 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몸이 막 뿡 하고 떴다니까요.
4: 뭐, 뛰어내려? 아, 그건 위험한데. 아, 저기 친구, 저런 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0: 네? 아니, 왜요?
4: 아, 그거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0: 에이, 참, 전 안 다쳐요. 하늘을 날 수 있다니까요. 예.
4: 어, 저기 그게, 아, 있잖아. 강아지는?
0: 강아지는?
4: 절대로?
0: 절대로?
4: 하늘을 못 날아!
0: 네? 강아지는 하늘을 못 났다고요?
4: 못 날아. 아유.
0: 생각 풍선이 터졌어. 댕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떡해.
5: 와, 신기해. 귀여워.
0: 어휴, 그래. 강아지가 어떻게 별이 되겠어.
1: 자, 얘들아. 어? 별이도 왔어.
2: 별아,
6: 안녕.
1: 별아. 여기 마법사 아저씨랑 인사하자, 인사.
4: 이야. 선물?
1: 베라, 어, 괜찮아.
5: 별아, 괜찮아.
7: 별아, 왜 그래?
8: 우리가 뭘 잘못했나?
7: 그러게.
0: 별이가 왜 저러는 거지? 생각하자. 내가 만약 별이라면. 어떡해. 댕구의 생각 풍선이 터졌어. 어떡해.
4: 어?
0: 여긴 어디지? 어? 넌 혹시 별이 반짝이?
5: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0: 별이 반짝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야?
5: 지워. 시끄러워.
0: 어? 혹시 이거?
5: 지워.
0: 그래.

0: 아니야, 이제 안심해. 풍선 없어.
1: 시끄러워. 괴물 소리 싫어.
0: 아, 풍선 소리가 괴물 소리 같았어? 괴물이 벽을 팍팍 긁는 소리? 아, 그래. 괴물이 손톱으로 벽을 막 이렇게 긁었지. 그리고 커다란 몸집으로 쿵쿵쿵 소리도 냈지. 별이 반짝이야. 이제 괴물 없어. 내가 괴물을 와이 쫓아버렸어.
1: 정말?
0: 그래, 이제 괴물 없다. 우리 같이 자동차 가지고 놀까? 자, 자, 자, 별이 반짝이.
1: 자동차? 같이 놀아.
0: 놀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별이야. 괴물 갔어. 갱구가 하고 쫓아버렸어.
2: 갔어. 알아?
0: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저기 있는 풍선 좀 다 치워줄래?
3: 별이가 풍선 소리가 싫었나 봐.
1: 그러게, 우린 그것도 모르고.
4: 댕구야, 풍선 다 치웠어. 근데 댕구, 넌 별이가 풍선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상상해봤어. 내가 만약 별이라면, 별이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풍선이 뽀짝뽀짝하는 소리가 별이한테는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5: 아이고, 우리 댕구가 별이의 마음을 상상해봤구나. 역시 댕구의 상상력은 대단해.
6: 잘했어. 댕구가 없었으면 별이 마음을 모를 뻔했어.
1: 댕구가 별이를 지켜준 거야.
4: 댕구야, 상상해줘서 고마워.
7: 자, 지금부터 댕구를 딩동댕 유치원의 상상력 마법사로 임명합니다. 상상력 마법사. 앞으로도 상상을 멈추지 말고 친구들을 잘 지켜주게.
0: 상상력 마법사. 감사합니다. 별이야, 고마워. 네 덕분이야. 원래 이거? 댕구야, 너의 생각 풍선은 정말 반짝반짝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내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2: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노를 쳐요 시냇물 따라.

0: 재미!
1: 어? 안녕, 솔!
2: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있어요.
1: 어? 바다! 안녕!
2: 어? 안녕, 레미, 솔.
1: 우리 같이 놀까?
2: 그래. 어?
0: 노를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노를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2: 이거야. 돛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1: 와, 정말 대단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늘의 이야기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밭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수박. 줄무늬만 봐도 시원해지는 수박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등장부터 위풍당당한 수박 한 통. 위에는 꼭지가 보이고 선명한 줄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모습이 검정 줄무늬가 있는 초록 애벌레와 닮았다. 수박이 꿈틀대는 것 같다. 초록색은 신호등 불빛에도 있지. 어? 빨간색? 그래, 수박을 자르면 속은 겉과 다르게 빨간색이었다. 빨간 바탕에 검정 씨가 박힌 모습이 무당벌레를 생각나게 한다. 겉과 속이 다른 매력 덩어리. 수박에도 과학이 있을까?

알쏭달쏭 커다란 수박 한 통 어디서 왔을까? 수박은 넓은 밭에서 넝쿨로 자란다. 여기저기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수박들. 넝쿨을 따라가다 보이는 이건 수박꽃? 꽃이 지면서 아래 보이는 동그란 열매가 점점 커지는데 작지만 줄무늬도 있는 어엿한 수박이다. 아직 완전히 커지지 않은 작은 수박을 잘라보면 아! 아직 익지 않았다. 익기 전이라 속이 하얀 수박. 그래도 가운데 부분부터 조금씩 붉어지려는 조짐이 보인다. 수박이 익을 때 하얗던 속이 빨갛게 변한다는 건데 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색을 가진 수박색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박 껍질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가 많아 수박 껍질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속은 얘기가 다르다. 수박을 본격적으로 자르고 또 잘라서 속을 들여다보면 껍질과는 달리 선명한 빨간색. 이 빨간색은 어디에서 온 걸까?

수박의 빨간색은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 때문.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들어있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든다. 심지어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의 반전 매력.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학이 물들어 있었다.

수박을 먹을 때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수박씨. 군데군데 박힌 수박씨 때문에 수박 먹기가 힘들었던 적 참 많다. 씨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씨 없는 수박이 탄생한 것도 꽤 오래전의 일. 정말 씨 없는 수박밖에는 편하게 수박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걸까? 수박을 가로로 잘라 안을 보자. 뭔가 특이한 무늬가 보이나? 바로 여기, 이 모양. 왼쪽 아래를 보니 여기에도 같은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 세 방향으로 뻗어나간 신기한 무늬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태좌였다. 수박의 중앙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태좌는 수박의 탯줄. 수박씨는 이 태좌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잘린 수박의 단면에 수박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태자를 따라 배열된 씨를 피해서 잘랐기 때문인데 반대로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잘라보면 예상대로 수박씨가 몰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났다. 씨를 발라내기 한결 수월하겠다. 태자를 알면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수박을 잘라 씨를 쉽게 바를 수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 수박의 과학을 알면 먹기도 편해진다.

잠깐 수박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식물 중에는 의외로 한가족인 경우가 있는데 지붕 위에 매달린 조롱박과 함께 수박은 박과에 속한다. 약 90%가량이 수분이어서 물이 가득 담긴 박이라는 뜻에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 여기에 참외, 토마토, 오이가 있다. 이 중 수박과 같은 박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수박의 형제들을 공개합니다. 박과가 아닌 것은 토마토. 토마토는 수박처럼 붉은색이지만 박과가 아닌 가지과에 속한다. 수박에 숨겨져 있던 신선한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빙글빙글 레몬. 상큼한 노란색의 예쁜 레몬. 레몬을 자세히 보니 겉은 울퉁불퉁하고 한 손에 잡히는 아담한 타원형이다. 상큼한 향기. 가까이만 있어도 기분 좋다. 병아리처럼 노랗고 럭비공처럼 살짝 길쭉한 겉모습. 레몬의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반으로 자른 레몬의 속은 과즙이 가득한 노란색. 칸칸이 나누어진 모양은 마치 조각조각 잘라진 피자 모양?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을 갖는 레몬에 가까운 형제들 중엔 오렌지, 라임도 있다. 모두 귤 속에 속해 특유의 신맛과 향이 나는 과일들. 맛도 향도 칸칸이 나눠진 모양도 비슷한 한 가족. 다른 닮은 꼴 과일들처럼 레몬 역시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과즙이 풍부하다.

레몬처럼 향기로운 차 한 잔? 말린 꽃잎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예쁜 푸른색이 우러나온다.

뚜껑을 닫고 푸른 꽃차를 잔에 따라낸 다음 향긋한 레몬을 띄워 한 잔 마셔봐야겠다. 잠깐, 푸른색 꽃차가 레몬을 넣으니 붉게 변하고 있다?

보고도 잘 믿기지 않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 꽃차의 색이 변한 이유, 정말 레몬 때문일까?

레몬즙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꽃차. 이 차와 비슷한 푸른색 종이로 만들어진 고양이. 여기에 어떤 액체를 떨어뜨리니 고양이가 점점 꽃차처럼 붉은색으로 변한다. 푸른색 고양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 액체의 정체는 바로 레몬즙. 순식간에 꽃차처럼 색이 변해버린 이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였다. 해안가 암석 위에 자라는 리트머스 이끼에서 뽑아낸 색소를 종이에 물들여 만든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물질이 닿으면 붉게 변하고 염기성 물질이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리트머스 종이를 레몬에 대보면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것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레몬과 다운 부분만 붉게 변한 것으로 보아 레몬은 산성이다. 블루 멜로우라는 이름의 푸른 꽃차도 산성의 레몬과 만나 붉게 변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pH시험지라 불리는 이 검사지는 물질이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또는 염기성인지를 알려준다.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 그렇다면 레몬은 얼마나 강한 산성일까? 레몬과 닿은 부분의 시험지가 진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 색은 pH 2나 3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짙은 붉은색. 레몬은 꽤 강한 산성이었다.

잘린 레몬에 연결된 전선들. 레몬에 여러 개의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아준 다음 전선으로 연결해 주었다. 건전지 없이 레몬만으로 연결한 레몬 전지 회로. 과연 전류가 통할까?

팔방 미인 레몬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의 대항해 시대. 길고 긴 항해에서 선원들이 먹을 것이라곤 고작 해야 말린 고기와 생선이 전부였고 항해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선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증상들은 바로 괴혈병의 증상들이었다. 그러다 1700년대에 와서야 영국의 한 박사에 의해 선원들의 식단에 레몬 주스가 추가되면서 비타민 C 부족이 원인이었던 괴혈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레몬의 힘이 다시 보인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레몬을 감싸고 있는 노란 껍질. 이 껍질에도 과즙이 엄청나 보인다. 만약 고무 풍선에 레몬 껍질을 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0: 상큼한 레몬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어?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 꺼니?
7: 써니, 써니.
5: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방 안에서 놀고 있었네요.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가까이서 볼까요?
7: 써니, 써니.
5: 안녕, 써니. 안녕, 찌니.
8: 써니.
5: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8: 써니,
9: 찌니.
8: 써니.
5: 아하, 축구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재밌어 보이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7: 써니.
5: 안녕, 꼬니. 안녕, 떠니.
6: 떠니, 떠니.
5: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6: 떠니.
5: 꼬니와 떠니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아래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높이 쌓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야.
6: 떠니, 떠니. 꼬니.
5: 자, 그럼 써미는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6: 써미, 써미.
5: 안녕, 써미.
6: 써미.
5: 써미는 오늘 뭘 하고 있니?
6: 써미, 써미.
5: 오호, 써미는 요리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0: 쏘니 쏘니
1: 쏘니
2: 쏘니
0: 쏘니 쏘니

0: 어? 피자가 한 조각이 남나 봐요. 모든 친구들이 피자를 가져갔는데 왜 하나만 남을까요?
1: 소니, 소니, 소니.
0: 어? 소니가 자기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 피자를 가지고 싶대요.
2: 꼬니, 꼬니.
3: 떠니, 떠니.
0: 어? 꼬니와 떠니가 강하게 반대하네요.
1: 어, 소니.
0: 소니가 친구들이 반대해서 놀랐나 봐요.
2: 써미, 써미, 써미.
0: 이번에는 써미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왔으니 남은 걸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1: 써니, 써니.
0: 어? 찌니와 소니가 그건 안 된대요.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네요. 꼬니가 원래 피자를 가져가려다 걸렸네요.
2: 꼬니.
0: 그러면 안 되지, 꼬니.
3: 떠니,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가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2: 떠니.
0: 이런 친구들이 떠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네요.
2: 떠니!
0: 찌니가 잠깐 하고 말을 꺼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4: 찌니!
0: 아하! 생각해보니 쩌리가 있었네요. 모두 잊고 있었어요.

이제 피자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갔네요. 정말 다행이죠? 모두가 피자를 하나씩 가져가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함께 놀아요. ABC 미니키즈.

green. Blue. Yellow.

purple. Pink. Orange.

빵.

Blue. Red. Yellow. Green.

0: 빵.
1: Brown. Purple. Orange. Pink.

Red. Blue. Green. Yellow.

0: orange.
1: Orange.
0: Purple.

brown. Pink.

duck. Elephant. Pig. Tyrannosaurus.

Dog. Eagle. Crocodile. Lio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얘들아, 오늘 파 생일이야.
1: 정말?
0: 어? 응.
1: 그럼 우리 파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2: 와!
1: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3: 생일 축하합니다.
0: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재밌다.

0: 아, 찾았다. 고마워, 라시.
1: 짜잔.
2: 생일 축하해, 팡.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기.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안녕.

be cleaning for me. It would be great. 어? 어? Where is the wand?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꼴 때는 안 돼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선생님, 우리도 고마워요.
1: 왜요?
2: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셔서요.
3: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4: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5: 우리를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0: change the worl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진짜 블루.
1: Blue.
2: 하이 미스터 키링 잇. 어? 미스터 키링, look.
3: 레드 글래스. 1, 2, 3
2: Mr. Kidding!
3: Red wording? Red desk? Red chair? Oh, everything's red! Fire! It's a fire! Mr. Wording, why are you laughing?
2: Mr. Kidding, take off your glasses.
3: Red paint on the glasses. Wording, was it you?
2: Gotcha.
3: Wording, come here. Come here, paint on my glasses.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눈물엔
5: 답답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1: 그럼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전전전. 네, 오늘은 김두부전 만들어 볼 거요. Today we're making a seaweed and tofu fritter. 맛있겠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seaweed. 네, 김두부전 확실히 김 필요해요. Dried seaweed. And we have tofu. 순두부 말고 좀 힘 있는 부침용 두부 필요해요. Hard tofu, seaweed, 부침 가루. Yes, we have pancake flour. 소금, salt, 달걀, egg, 파, green onion, and we will make a sauce. 네, 특별한 간장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sugar, sesame seeds, and sesame oil. 간장, 설탕, 참깨, 그리고 참기름. So, are you ready to kim doobu doobu doobu doobu john with me? Today, scissors. 네, 오늘 가위 쓸 거예요. Because we have to cut the seaweed. 네, 우리 김 반으로 잘라요.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맛있는 김, and we cut in half. 네, 우리 반으로 이 정도. 항상 손 조심하세요. Always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take our tofu. 우리 두부 열어요. Open the tofu. Carefully, and pour out the liquid. 네, 우리 두부 물은 될 거예요. 아, 물 많다. 하지만 이 물은 안 쓸 거예요. We don't need this water. And now, we cut the tofu in half. 우리 두부 다 안 써요. 우리 반만 쓸 거예요. So, we're gonna cut in half.

0: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we dry the tofu. 네, 두부 키친 타월 같이 좀 물이 없어져야 돼요. Put the tofu in the kitchen towel. 키친 타월 안에 넣고. Okay. Now it's ready for the next step. Next, we need some flour.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필요해요. So we put some flour here.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쓸 거예요. And we put our tofu in the flour, like this. 네, 우리 두부 밀가루에 넣어요. Now we put our tofu on the seaweed. We're going to roll. So, very slowly, roll, and roll. 그리고 여기 우린물 살짝 발라요. Gonna brush like this, 풀처럼, just like glue. We want to stick the seaweed together. 우리 김 붙어요, 이렇게. 안 돼. Now we wait a little while. 우리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김하고 두부 꽉 퐁하고 친구 될 거야. Now we cut our seaweed and tofu. 네, 이제 김 두부 잘라요. We're gonna make 6 pieces. So we cut in half like this. And we cut once, and one more time.
1: 너무 예쁘다.
0: It's very cute. We cut once, and we cut one more time. So we have 6 pieces. 우리 여섯 조각 있어요. So we need 2 more ingredients. 네. 전 만들었을 때 재료 두 개도 필요해요. 부침 가루 하고 달걀물. We need flour and egg wash. So we crack the egg. Open up. Hop. And we whisk. 오늘은 우리 흰자 노른자 둘 다 쓸 거예요. And now we put a little salt. 네, 우리 소금 조금만 넣을 거예요. Yeah, it's ready. And then we put it here. 우리 달걀물 여기. And we have our flour here. 우리 부침 가루도 여기 있어요. The next step is as easy as 1, 2, 3. 하나, 둘, 셋처럼 아주 쉬워요. Put the tofu and seaweed in the flour. Cover it. 네. Okay. And we put it in the egg. Like this.
1: 에그도 뒤집어요.
0: 네. Now they're ready to fry. 우리 파 필요해요. We need green onion. We can sprinkle it on top. So let's cut the onion. So we're just cutting little rings. 우리 작은 동그라미 자르는 거예요. Cut. The onion.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됐습니다. All done. So now we fry our fritters. 네, 이제 전 요리 해도 돼요. We have a pan on low heat. 약불 할 거예요. We put in some olive oil. Now be careful.
1: 조심하게 우리 전들 판에서 놓을 거예요.
0: We put them in the pan. 전 만들었을 때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일찍 뒤집었을 때도 문제 생겨요. 특히 두부 되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Okay, ready to turn. Okay, let's turn them. Hop, hehe, look at that. Ah, perfect.
1: 오, 너무 좋아요.
0: Oh, yes. Oh, one more time. Ta-da. Oh,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Onto the plate.
1: Ah, 좋아요.
0: Now the dipping sauce. 네, 우리 간장 소스. Sugar. Soy sauce. 우리 간장. Haha. Sesame seeds. 참깨. And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now we mix. We have to mix until all the sugar disappears. Like this. Finally, our green onion. 우리 파 위에. Sprinkle the green onion. Our seaweed tofu fritters are finished. 네, 우리 김두부전 완성됐습니다. 다음 to taste 맛보기 아 직먹 oh yeah tofu and seaweed and soy sauce it tastes so good it's sweet it's salty it's savory 그 달콤한 맛 그리고 그 고소한 맛 다 같이 섞여서 맛이 최고요 we made seaweed tofu fritters 네 오늘은 김두부전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do you want to make a fritter? Do you want to make a pancake? Do you want to make a cake? Do you want to make a dumpling?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recipe.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Bye-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Summer Special 6 Silver Falls in Love.
7: 실버! I've got a great song!
8: What is it?
7: I was in the bath, and suddenly, it came! It's breathtaking! Two thumbs up! The best song in the world!
8: So what is it?
7: La la la... la la la... oh, what was it? Ah, Silver! Huh? You made me forget! Naughty, naughty, naughty! I'm thirsty. I want a smoothie. Go buy me a smoothie.
8: Okay.
7: Hurry up! I'm thirsty! Thirsty! I said thirsty! Oh, no.
8: I'm thirsty. I'm thirsty.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굿소
5: 클릭소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재밌다.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굿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진짜 모르다.
1: 버스, 그치, 타방아?
2: 맞아요, 저번에 타봤죠.
1: 뭐, 여기 갈 길이 없을 텐데 점점 일로 오시네. 그, 뒤로 가시오! 뒤로! 아! 여기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 가까! 잠깐만! 저이! 내가를 안 들리시오! 글로 가면은 안 돼! 저기, 가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버스가 강에 빠졌어! 지금 하지 마! 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귀여워! 나 이거 어떻게 해! 좀 빨리 말려서! 아이, 저기요!
2: 형님! 버스가 물에 떴는데요?
1: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기 분명 깊은 강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땅에서도 앞으로 잘 가고 물에서도 저렇게 슝슝슝 신기하게 뜨는 거 보면 날 조선으로 데리고 가줄 수 있겠다, 그치?
2: 맞아요.
1: 나도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저기.
3: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1: 저 지금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빨리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3: 조선이요? 이건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길에서는 달리고 물에서는 수영을 하는 수륙양용 버스예요.
1: 어? 길 위에선 달리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수륙양용 버스?
4: 수륙양용 버스는 땅에서 싱싱싱 달리다가 강에서는 수영하는 놀라운 탈것이에요. 땅에서는 자동차로, 물에서는 배로 탈것을 바꾸는 게 불편해서 만들게 됐대요. 버스도 되고 배도 되는 신기한 수륙 양용 버스 함께 알아볼까요?
3: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1: 예. 오, 근데 제가 타본 버스랑 크게 다른 건 우선 없네요.
2: 오,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탄 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3: 그 안전벨트 해주실까요?
1: 예. 위험하지 않게.
2: 고맙습니다.
1: 벨트까지 했으니까 뭐 준비는 다 된 거죠, 그죠?
3: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1: 잠깐만. 의자 밑에 있는 저 주황색은 뭡니까?
3: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 일단 모든 의자에 다 있는 걸 보아하니 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뭡니까?
3: 우리 버스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서는 안전수칙 뭐가 있습니까? 구명조끼 입어야 되잖아요.
1: 구명조끼?
4: 물에 빠져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몸이 뜰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3: 저희는 안전하게 갈 겁니다.
1: 예.
3: 지금 앞에 보이는 강이 백마강이에요. 저희는 백마강으로 바로 입소 들어가겠습니다.
1: 예.
3: 자, 바로 입사합니다.
1: 이게 길을 달릴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로. 이야, 근데 정말 배를 타는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렇게 버스처럼 아늑하고 얼마나 이게 좋냐, 타마야, 그렇지 않느냐?
2: 맞아요, 정말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이야, 이렇게 물결도 멋있고,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근데 잠깐만. 핸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타방아, 이게.
2: 어, 맞아요. 핸들이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있어요. 지금은 기사님이 옆에 달린 핸들로 운전하고 계시네요.
1: 근데 핸들이 왜 두 개입니까?
3: 앞에 있는 핸들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쓰고요. 옆에 있는 핸들은 강에서 조종할 때 쓴답니다.
0: 그래서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선장님은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도로 때는 앞에 핸들, 물에선 옆에 핸들.
0: 그렇죠.
1: 앞, 옆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0: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1: 이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탈 수 없는 것 같구나. 그치, 다방아?
2: 맞아요.
1: 아, 근데 사실 내부는 뭐 이렇게 다 봤고, 아까 정신없이 타느라고 못 보긴 했는데, 이 버스 바깥 부분도 뭔가 좀 특별한 게

0: 있습니다.
1: 정말 부드럽게 올라오네요, 이게.
0: 네, 그렇죠.
1: 이야. 야, 어? 잘 탔어, 잘 탔어.
0: 자,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뭘까요?
2: 어,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1: 어, 그만, 그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데, 이 아래쪽이. 혹시 여기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0: 궁금하시죠?
1: 예.
0: 열어볼까요, 같이?
1: 어? 어, 이렇게? 어? 오! 어? 이게 뭡니까?
0: 물에서 갈 수 있는 프로펠러입니다.
2: 프로펠러는 나선형 날개 모양으로 생긴 추진장치예요.
0: 물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펠러 두 개가 내려옵니다.
1: 수륙 양용 버스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펠러.
0: 그렇죠.
1: 버스가 육지에 있을 때는 바퀴가 굴러가면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수륙 양용 버스가 물에 들어갔을 때 프로펠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해준다.
0: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1: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아, 근데 물 속에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어떻게 물 위로 뜰 수 있는 겁니까?
0: 궁금하시죠?
1: 예.
0: 이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1: 응. 공기주머니?
2: 버스를 뜨게 하는 공기주머니의 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공기주머니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고무홀이 수영장에 뜰 수 있을까요?
1: 글쎄다.
2: 잘 보세요. 이 고무홀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고무홀이를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1: 오! 뜬다! 떠!
2: 맞아요. 물에 뜰 수 있어요. 이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슝 하고 넣으면
1: 물 위에 둥둥 잘 뜨겠구나.
2: 맞아요.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도 띄울 수 있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꼬르르 버스가 잠기겠지만 이렇게 공기가 가득 든 풍선을 양옆에 붙여주면
1: 오! 아까랑은 다르게 잘 뜨는구나.
2: 물 위에 뜨게 해주는 공기주머니의 힘 잘 보셨죠?
1: 공기가 있으면 물 위에 뜰 수 있다. 참 쉽구나.
2: 수륙양용 버스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기주머니랍니다. 특허까지 받은 특별한 기술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버스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큰 버스를 물 위에 둥둥 뜨게 해주는 거예요.
1: 아하! 그래서 수륙양용 버스는 강에서도 뜰 수 있었던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또 오늘 이렇게 탈거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경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선 잘 찾아가십시오.
1: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탈것으로도 조선을 못 가는구나.
2: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수륙 양용 버스는 길에서는 버스, 강에서는 배가 되는 대단한 탈것이었소. 길에서는 달리던 버스가 강에서는 수영을 하다니. 와, 정말 신기했소. 물과 땅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은 두 개. 수륙 양용 버스에는 특별한 점이 참 많더군. 수륙 양용 버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구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덕분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띵띵! 파괴캐치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얘들아, 오늘 다 생일이야.
1: 정말? 어? 그럼 우리 다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3: 생일 축하합니다.
4: 생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0: 재밌다.
1: 생일 축하합니다.
2: 나를 위한 선물이야.
1: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2: 너랑 나야.
0: 고마워.
1: 축하합니다.
2: 나도 파랑 나 그렸어. 그런데 파는 어딨어? 다시 한번 잘 봐봐.
0: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3: 짜잔.
4: 생일 축하해, 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국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1: 우리 영감이야. 참 잘생겼지. 헤어진 지 오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0: 할머니, 거북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1: 몇 번째 할아버지가?
0: 네?
1: 내 영감이 총 여덟이던가 아홉이던가.
0: 아홉이요?
1: 우리 거북이들은 부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여럿이거든. 오늘은 일곱 번째 영감이 보고 싶네.
2: 아, 예, 여기가 맞나?
3: 예,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2: 여기 자리가 있네요. 우리 여보 여기 앉으세요.
3: 아유, 당신이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3: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4: 먼저. 아유, 다리도 많은데 그저 둘 다 앉지 그러워.
2: 예, 발을 내세요. 아이고, 거북이 등껍질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여기를 못 봤네.
3: 알려줘서 고마워요, 거북이님.
0: 너구리 부부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2: 하! 내가 여기 왜 왔더라?
3: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왔더라? 아! 당신 교통사고!
2: 아! 교통사고?
5: 오늘의 관자, 너구리 부부. 너구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0: 우리 은가 왜 이렇게. 아이 영감 눈 좀 떠봐요.
1: 반장 멜로 멜로.
0: 아유 깜짝이야.
1: 놀랐죠? 아이고 그냥 죽은 척했는데 우리 마누라 떠서 갔죠. 아유 여전히 귀여워요.
0: 아유 장난꾸러기 정말. 아유 몰라요.
1: 장난꾸러기.
0: 아유 정말.
2: 너돌님.
0: 선생님. 우리 영감 어떤가요?
3: 아, 잠시만요. 어디 보자. 어?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니 다행이야.
2: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0: 아이 어제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영감이랑 산책을 했는데 어느새

0: 해가 지더니 이차 차가우는 모습을 못 보고 우리 영감이
1: 너구리들이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차 사고가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2: 아이, 그래도 내가 샤삭 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이 살짝 넘어지기만 했지 크게 다치진 않았잖아요.
3: 아유, 우리 영감 빠르기도 해라.
2: 빠르지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1: 이건 너수님 털이 개선충에 감염됐어.
4: 개선충?
2: 개선충이 뭐예요? 개선충이 뭐예요?
1: 개선충은 옴진득이라고도 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피부 밑에 들어가 기생하면 가려움과 함께 털이 빠지는 피부병이야. 특히 너구리가 많이 걸리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4: 자, 생각보다 개선충이 심해서 꾸준히 병원 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5: 아이고, 이렇게 심해진지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3: 아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
1: 어?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5: 그게...
6: 너구리는 개과 동물로, 우린 뛰어난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3: 그렇게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죠.
7: 저 이거...
8: 어머,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7: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가주세요.
8: 당연히 마음에 들죠.
7: 조준 씨,
6: 그렇게 우린 결혼해.
3: 아이들을 낳았죠.
1: 야, 너무 귀여워.
4: 눈도 아직 안 떴나 봐.
6: 아이, 그때 아기들을 너무 숲 가운데 탁 트인 곳에 나 당황했었잖아.
3: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나네요.
1: 네?
3: 다음 중 너구리에 대해 맞는 사실은? 1번, 너구리는 평생 한 집에서 산다. 2번, 너구리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닌다.
1: 이미 새끼들을 숲 한가운데에 낳아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6: 맞아요. 2번,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다.
1: 맞췄다, 맞췄다.
6: 어떻게 알았지?
3: 우린 새끼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했죠.
6: 그 후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면 버드나무 아래로. 또 굴로 이사를 했죠.
3: 우리 영감이 느리고 굼뚜지만 애들 안전은 무척이나 예민하거든요.
6: 당연하지. 우리 너순 씨를 위해서라면.
3: 아유, 장난 그러기.
1: 참 오글거리니. 아니, 참 자상하시다. 아니, 근데 너구리는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시나 봐요.
4: 사자랑.

0: 암컷이 독박 육아를 하던데?
1: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연히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요. 너굴너굴.
2: 너구리는 약 100일 동안 새끼들을 돌보는데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냥해 올게.
3: 네, 엄마.
4: 우와, 신난다.
5: 고생해요, 여보. 아이들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을게요.
0: 어, 갑시다. 거기서!
2: 엄마 너구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와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5: 그 사이 아빠 너구리는 아이들을 돌보죠.
0: 우와, 아이들은 다 컸겠네요.
6: 아유, 다 커서 벌써 독립했죠.
1: 아이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이들과 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7: 저기요, 병원에 있는 거랑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6: 저도요.
7: 여보세요?
6: 처음 사냥 내보냈을 때
1: 그때 생각이 나요.
6: 그러니까요.
2: 작은 뱀을 보고도 깜짝 놀라서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1: 그래, 맞아, 맞아.
2: 그러던 녀석들이 킁킁킁 냄새를 맡아 잠새를 찾아 공격도 하고.
1: 그 무서웠던 뱀도 사냥을 잘하게 됐지.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든지.
6: 아이, 그니까요. 그때 막내가 쥐만 못 먹었다고 그 뒤부터 뱀 사냥 연습 엄청 했잖아요.
1: 아, 그래. 아이, 그랬구나.
6: 그랬어요.
2: 나뭇가지를 뱀이라고 물고 다니질 않나.
5: 혼자 뱀 낚아채는 연습도 하더니.

0: 아, 막내가
1: 성공했어요.
0: 아이고, 그땐 정말 기뻤지.
1: 맞아요.
2: 아, 그럼 지금은 두 분만 사시는 거예요?
1: 네. 막내까지 다 독립시키고 저희들이 오붓하게 살고 있죠.
0: 큰 집 필요 없어. 숲에 있는 작은 굴로 이사를 했지요. 여보, 자자자자자, 아유 춥다. 나 먹을 거 많이 구해왔어요.
1: 아유 추운데, 아유 고생했어요 여보.
0: 자자, 우리 여보야가 얼른 많이 먹어요.
1: 아유 고생은 당신이 먼저 먹어요.
0: 아유 참, 겨울을 나려면 얼른 많이 먹어둬야 돼요. 자 여보 자.
1: 당신도 먹어요.
0: 아야.
1: 아유 아해요.
0: 아유 참.

0: 내리는 숲속에 작은 굴에 자식들 다 독립시킨 오붓한 너구리 부부. 아, 정말 낭만적이다.
1: 저 분위기 깨서 좀 그런데 개선충은 언제 걸리신 거예요?
2: 아,
1: 왜?
3: 그래서 생각나는 문제가 있네요.
1: 문제요?
3: 너구리는 똥을 어디에 놓을까요?

0: 1번 숲 아무데나 눈다. 2번 여러 너구리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에 눈다.
1: 에이 설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2: 아이 그러게. 설마 있나요?
0: 네, 정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눈다.
2: 공동 화장실? 오, 충격적인데.
0: 너구리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가족들과 근처에 사는 너구리들이 함께 이용하죠.
3: 이곳에서 똥 냄새를 맡으면 주변 너구리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충에 걸린 너구리가 같이 이용하면?
0: 그래서 개선충이 옮기도 해요.
2: 그래서 너구리들이 개선충에 많이 감염되나 봐.
0: 개선충에 걸렸을 때 당신이 더 잘 돌봐줬잖아요.
3: 너순 씨.
1: 우와, 두 분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3: 아이, 우리 너구리들은 대체로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을 사니까요.
0: 너도시를 만나서 전 정말 행운 너구리예요.
3: 저도요.
1: 우와, 행운 너구리. 너무 예쁘다, 진짜.
4: 행구리.
1: 완전 예쁜 부부.
2: 너구리 부부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고.
3: 여보.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0: 아유, 근처에 사기 엄청 많던데, 위험하게.
3: 아유, 당신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살기 아니라 호랑이가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0: 아이고.
3: 많이 가려워요.
0: 아유, 가려워요.
3: 내가 좀 긁어줄게요.
0: 아이, 그래.
3: 이쪽. 어때요? 시원하죠?
0: 아유, 시원해.
2: 여전히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한다.
0: 부럽다, 부러워.
1: 부러워!
2: 부럽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란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방귀 뀌었네. 나도.
1: 훈민아, 너가 끼었어?
2: 아니. 정우마, 어? 네가 끼었어?
3: 아니.
1: 누구야? 누구?
2: 아, 뭐든지 자판기에 뿡!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그러면 이 방귀 소리의 주인이 나올지도 몰라.
3: 아, 그래. 그런데 뿡! 글자 너무 어려워.
2: 아이야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 정음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7: 뿡. 뿡이 궁금해.
5: 뿡. 우리가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뿡을 쓰려면 쌍비읍이 필요해. 쌍비읍의 문을 찾자.
8: 뜨, 뜨, 뜨, 뜨, 뜨. 뿌, 뿌, 뿌, 뿌, 뿌.

0: 여기야.
1: 뿌뿌뿌. 쌍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한다.

쌍비읍은 어디 있지? 찾았어! 빨래 쌍비읍!

0: 뿐.
1: 뿔. 뿡뿡뿡뿡뿡.
2: 여기야. 받침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자. 할아버지, 혹시 한글 이응 보셨나요?
1: 아유, 난 몰라. 이 보게. 이거 먹고 이응 찾아요.
0: 감사합니다.
1: 인사성도 바르구나.
0: 찾았어. 할아버지, 잠시만요. 받침 이응만 찾을게요.
1: 그래요.
0: 사탕에 받침 이응.

0: 받침 이응.
1: 뿌.
0: 받침 이응.
2: 붕.
3: 받침.
4: 저장 완료.
5: 붕.
4: 훈민정음의 손으로.
6: 붕 한글 카드다.
7: 뭐든지 자판기에 뿡 한글 카드를 넣으면 누가 방귀를 뀌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빨리 넣어보자.

방귀소리였구나. 뽕뽕아, 너 방귀소리는 정말 재미있어.

0: 보이 뿡 보이 뿡 보이 보이 뿡 뿡.
1: 와 뿡이다 뿡.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뿡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뿡. 뿌. 뿌. 뿌. 뿌. 우. 뿌. 우. 뿌. 뿌. 응? 응, 응, 응, 응. 뿡. 뿡. 뿡. 자, 할아버지가 이제 뿡 방귀를 깨겠어요.

0: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뿡! 친구들 따라해봐요. 뿡!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뿡뿡이? 붕어빵? 뿡순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뿡뿡이? 붕어빵? 뿡순이?
0: 뿡! 훈민정음이 방귀를 뀌어요. 훈민이 방귀 소리는 뽕. 정음이 방귀 소리는 뿡. 뿡뿡. 이건 누구의 방귀 소리일까요? 빨래 쌍비읍이 우를 만나 뿌가 사탕에 받침 이응을 만나 뿡. 한글 카드를 넣으니 뿡뿡이가 나왔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뀌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뀌어요. 뿡뿡이가 방귀를 뿡 뀌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
2: 맛있다.
3: 맛있다.
4: 수박 씨는 뱉어야 돼.
2: 응.
4: 아, 정음아, 얼굴에 씨 붙었어. 씨. 수박 씨는 뱉어야 돼.
2: 응. 맞아.
4: 씨. 아, 누구 씨가 더 많은지 세보자.
2: 좋아.
4: 수박 한 입. 앙.
2: 씨가 하나, 씨 둘, 씨 셋, 씨 넷, 씨 다섯.
4: 우와,
2: 씨가 다섯 개. 자, 나도 수박 한 입 앙. 씨 하나, 씨 둘, 씨 셋, 씨가 세 개.
4: 내 씨가 더 많다. 우리 또 하자.
2: 응, 응.
4: 그런데 수박을 다 먹었네.
2: 어.
4: 이게 올해 마지막 수박이라 그랬는데.
2: 우리 씨 있잖아. 수박 씨. 여기.
4: 여기도.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올 거야.
2: 우리 씨 많잖아. 이거 다 심으면 수박 엄청 엄청 많이 생길 거야.
4: 씨를 심자.
2: 심자.

0: 씨, 씨, 씨. 우리 화분의 씨 심자.
1: 응.
0: 화분 가지러 가자.
1: 가자.
0: 씨를 심자, 씨를 심자, 씨를 심자.
1: 어? 없네?
2: 뭐? 수박 쟁반도 없어졌네?
3: 할아버지가 설거지 하셨나봐.
2: 우리 씨 심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4: 뭐든지 자판기에 씨 한글 카드를 넣으면
1: 씨가 생길 거야. 씨!
2: 그런데 씨 어떻게 쓰지?
0: 아야를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야!
5: 아! 이!
6: 야!
5: 후민정은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씨! 씨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6: 씨를 쓰려면 쌍시옷이 필요해. 쌍시옷의 문을 찾자.
5: 뿌, 뿌, 뿌, 뿌, 뿌. 스, 스, 스, 스, 스.
7: 여기야!
5: 쌍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쌍시옷을 찾자. 음? 농부님, 뭐 하세요?
1: 싹이 잘 나라고 물을 주고 있어요.
0: 오, 싹이요?
1: 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0: 어? 싹이 났어요. 그런데 싹에서 쌍시옷이 보여. 찾았어. 어?
2: 냠냠냠냠냠냠. 맛있어.
0: 토끼가 먹어버렸군. 새로운 싹을 찾아보자. 토끼가 싹을 먹어버렸어요.

0: 싸게 쌍수.
1: 나라라 한글.
0: 가차. 쌍시옷이 이를 만나 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시! 스! 스, 스, 스, 스, 스. 이? 스, 이? 스, 이, 스. 시! 오, 시! 시, 시, 시. 할아버지는 수박씨를 발라내고 먹을게요. 얍! 얍! 하하! 얍!
2: 꿀꺽! 얍! 꿀꺽! 쌍시옷 잘 먹었습니다.
0: 오잉? 쌍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스! 스! 스! 스! 스! 스! 스이! 시! 시! 시!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시! 친구들, 따라해봐요. 시!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씨앗, 씨름, 시장.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씨앗, 씨름, 시장.
0: 시. 훈민정음이 수박을 먹어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또 수박이 열릴 거야. 싸게 쌍시옷이 이를 만나 씨. 한글 카드를 넣으니 수박씨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훈민정음은 씨를 뱉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옥스퍼드 타운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승한 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간 거야?

0: 생금?
1: 갯마블! 갯마블이 없어졌어! 내 애니북이 볼 사람!
2: 에이, 백과사전이 어디로 간 거야?
3: 얘들아, 내 핑크백이 사라졌어!
1: 내 요리 국자도 없어!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 물건들이 하나씩 다 없어진 거야?
0: 와! 중중 난다! 돌아와!
1: 뭐야? 저게 뭐지? 하늘을 날잖아!
2: 우와! 책에서 본 양탄자 같아!
0: 우와!

0: 지독해.
1: 이 냄새는 갈수록 왜 더 지독해지는 거야? 우와, 국자를 찾았어. 핑크팩도 여기 있어.
0: 어? 애니보드가 범인이었던 거야?
2: 그게 아니라 생크미잖아.
3: 생금? 생금!
4: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야!
5: 여러분, 안녕!
6: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 드릴게요.
6: 뿡뿡
5: 짝짝짝.
6: 노하군, 현재 세계탐험대의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하죠?
5: 네, 종합순위 6위에 있던 사막 여우단 팀이 7위로 밀려나면서 치치핑핑 팀의 순위가 올랐습니다.
6: 다른 팀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5: 그럼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6: 뿡뿡
5: 마법의 양탄자를 잡아라! 몽키 마을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나타나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6: 어머,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5: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양탄자를 잡고 주인들에게 물건도 되돌려주세요. 꾹이요! 그럼 저희는 이만!
6: 뿡뿡! 양탄자가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게 말이 돼?

0: 마법의 양탄자는 몽키 마을에 사는 새 친구의 실수로 마법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소동을 일으키는 탓에 새 친구들도 양탄자를 쫓고 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삐리리리리.
1: 마법의 힘을 가진 양탄자라니 괜찮을까?
2: 걱정 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어서 가자, 얘들아.

0: 얘들아, 양탄자 어디 갔어?
1: 자니, 네 속도로는 절

0: 너무너무 달콤해서 멈출 수가 없어.
1: 응? 하나, 둘, 다섯, 열, 스물, 다섯, 서른셋, 쉰, 드디어 해!
0: 우와, 대단하다. 준이, 오늘도 100개를 채웠구나.
1: 이 정도야. 성공이다! 야호!
2: 왜 그래, 진이? 뭘 성공했다는 거야?
1: 지난번에 실패한 바나바나 양 말이야. 드디어 성공했어!
2: 정말? 또 실패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리 줘봐!
0: 자, 내가 먼저!
2: 자니, 너!
1: 잡았다! 야! 얘들아!

양탄자가 움직였지. 그런 것 같은데.

0: 이쪽으로 날아왔는데 어디로 간 거지?
1: 엄청 빨리 날아갔다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지도 몰라.
0: 맞아.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해. 자냐! 가자!
2: 맛있어, 맛있다.
0: 아니, 어떻게 매번 저런 자세로 잘 수 있는 거야? 자니! 너 잠든 거야? 일어나라고! 어?
3: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0: 자니, 너 지...

0: 그 양탄자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1: 하늘을 나는 양탄자다!
2: 방금 양탄자를 구했지? 저쪽이야! 가자!
3: 양탄자는 어디에 숨은 거야?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확 잡을 텐데!
2: 아유!
3: 내가 더 빠른 것 같지 않아?
4: 잠깐.
0: 진짜 살아서 움직이잖아.
5: 정말이었어.
3: 좋았어. 애니보드 가자.

0: 여기 양탄자가 있는 것 같아.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1: 설마 또 놓친 거야? 저 녀석이 진짜.
2: 바나나.
3: 테크미 바나나.
2: 어? 하얀색 원숭이?
3: 테크미 거.
0: 저기 진짜.
1: 넌 진짜 계속 말썽 피울 거야. 저쪽이야.
0: 얘들아 저쪽. 이건 안 돼. 대체 너희들은 누구야? 너희 때문에 양탄자를 놓쳤잖아.
1: 무슨 소리야? 우리도 양탄자를 잡고 있었다고. 방해란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야.
4: 얘들아 안녕. 난 잔이야. 여긴 내 친구 준이. 준이도 나쁜 애 아니야.
1: 뭐?
5: 난 드래콩. 우린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이야.
0: 마법의 양탄자를 잡으라는 미션 때문에 왔어. 혹시 너희가 몽키 마을의 새 친구니?
4: 얘들아, 우리가 많이 유명해졌나 봐.
1: 그게 아닌 것 같은데.
6: 그럼 너희가 양탄자에게 마법의 힘을 얻게 한 애들이란 말이야?
0: 맞아. 우리가 바나바나 양만 안 쏟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1: 하지만 걱정 마. 금방 양탄자를 잡아서 되돌려 놓을 거니까.
5: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잡아보는 건 어때?
6: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 합쳐도 양탄자는 저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0: 그건 걱정 마 얘들아. 양탄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것 같거든. 정말?

0: 양탄자가 훔친 물건을 모아둘 장소는 거기밖에 없지.
1: 정말 저기에 양탄자가 있다고?
2: 내 짐작대로라면 틀림없어.
3: 벌써 3시간째야. 여긴 아니라고.
0: 조용히 해. 양탄자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4: 양탄자! 양탄자!
0: 이게 다 양탄자가 가져온 물건이란 말이야?
1: 내 애니부대는 어디에 있는 거야?
3: 내 캣마블도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못 찾는 건 아니겠지?
2: 얘들아! 잠깐만! 양탄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있다간 양탄자에게 또 들킬 거야.
1: 맞아. 우리들만의 작전을 세우자.
2: 다들 모여봐.
1: 저걸로 양탄자를 잡겠다고?
2: 굉장하지? 양탄자가 바나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쿵 하고 떨어져 갇히게 될 거야.
3: 자, 그럼 이 캔 망원경으로 양탄자가 오는지 볼까?
0: 그깟 망원경보다 내가 더 빠를걸.
3: 내 망원경 우습게 보지 말라고.
0: 얘들아! 양탄자야!
2: 다들 얼른 숨어!
0: 달콤한 바나나 유혹을 이길 순 없을 거다! 저 정도로 바나나를 좋아하면 원숭이가 맞는 거지?
1: 숟가락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이건 단순한 숟가락이 아니야.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 아주 먼 곳까지 무지개공을 날릴 수 있다고!
2: 지금쯤 양탄자가 지나갈 때가 됐는데...
0: 얘들아, 저기 양탄자! 좋았어! 다들 발사 준비해!
2: 모두 위치로!

0: 저기로 쏴! 아니 아니 아니 저쪽으로! 아, 더 빨리! 아, 아, 아.
1: 난 아니라고!
0: 드디어 양탄자가 맞았어! 야!
1: 얘들아, 저것 좀 봐!
0: 다들 피해! 도대체 풍선으로 어떻게 양탄자를 잡겠다는 거야?
2: 어휴, 풍선을 터뜨려보면 알게 될 거라고.
3: 얘들아, 다 됐으면 그만 내려와.
1: 내가 먼저 내려갈게.

0: 내가 먼저 내려갈 거거든. 요호! 야! 양탄자야, 얼른 와.
1: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잘 던져야 해.
0: 두 말하면 잔소리지.
2: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0: 우리 도켓을 한번 믿어보자고.
1: 으차! 받아라! 아, 아깝다.
0: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잘 보라고. 야차!
1: 어떻게 된 거야? 무조건 성공한다더니.
0: 실패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1: 생금이 바나나 먹어! 먹어!
3: 생금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
1: 생금아, 얼른 내려와. 안 돼.
3: 뭐야?
4: 풍선 안에 마법의 힘을 잃게 하는 시들가루가 들어있었거든. 양탄자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2: 이제 양탄자의 말썽도 끝난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5: 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아있잖아.
0: 물건들도 이제 다 돌려준 거지?
1: 다들 기뻐하니까 나까지도 기분이 좋은데?
4: 미션도 성공하고 이번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아.
2: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잖아.
0: 응, 다들 정말 고마워.
3: 양탄자가 다시 돌아온 거야?
6: 안 돼!
1: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0: 아주 아주 몹시 놀란 모양인데?
1: 놀라긴! 누가 놀랐다고 그래?
0: 그래? 놀란 게 아니란 말이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똑똑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

0: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0: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진짜 시아는 누구일까?
10: 바닥에 굴러다니니 너무 편하다.
11: 당장 일어나 뚜뚜. 내 몸 더럽히지 말란 말이야.
10: 키키, 너도 해봐. 정말 편해 뚜.
11: 아, 도저히 못 참겠어 키.
10: 그만둬. 내 귀여운 얼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11: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키.
10: 놀랄랄랄랄랄랄랄랄랄.
11: 제발 내 목소리로 이상한 노래 좀 부르지 마.
10: 드디어 내 몸으로 왔네. 더러워.
11: 스피커 여왕님 찾으셨나요?
6: 재밌게 놀던데?
10: 이빨 썩구르기. 스피커 여왕님.
6: 체인지나비로 몸을 바꾸는 건 전에도 해봤으니 잘 알겠지? 이번에 또다시 실패하면 각오해.
10: 맡겨만 주세요 여왕님.
6: 가라, 파랄라 페어리지의 스타스톤 조각을 가져와.

0: 실패했잖아.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1: 시아야, 시아야. 응? 새로운 높이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아주 맛있는 컵케이크 만들어줄게.
0: 맛있는 컵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1: 바랄라 페어리즈가 있었기.
2: 잠든 것 같다 뚜.
1: 가라 체인지 나비아키. 어서 뚜뚜로 변해라.

0: 정말 바랄라 베어리즈로 변했어. 뭘 꾸물거려. 어서 움직여.
1: 어? 그럼 넌?
0: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줄게.
1: 임무가 뭐였더라? 스톤 조각 찾는 거였지? 그럼, 어?
0: 와, 냄새 좋다, 뚜. 뚜뚜, 지금 뭐 먹으러 갈 때가 아니잖아.
2: 아.
3: 어, 샤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나도 한 입만. 어? 맛있겠다.
3: 내 점심을 다 먹으면 어떡해?
0: 배부르다. 잘 먹었어, 뚜.
4: 시아가 아직도 높이 뛰기 연습을 하나?
5: 연습도 좋지만 밥은 제때 먹어야지.
4: 어? 시아야! 어? 시아야, 여기 뭐 들었게?
0: 케이크다!
4: 짜잔! 어때, 어때? 깜짝 놀라!

0: 열심히 먹어 채야겠어.
1: 높이뛰기 연습을 많이 해서 배고팠나 봐.
0: 내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지 뭐. 뚜뚜 녀석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잖아.
2: 진짜 맛있다 뚜.
1: 넌 스피커에
0: 못된 요정아.
3: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내 키가 엄청 작아졌어. 내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0: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3: 웬지야, 레나야, 나 시아야.
1: 네가 시아면 쟤는 누군데?
3: 알았다, 뚜뚜가 내 몸을 바꿔치기 한 거야.
2: 아니야,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0: 잠깐, 그럼 네가 시아라는 증거 있어?
3: 증거라고? 내가 바로 증거지. 퍼포링이 만든 컵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죽어라 높이뛰기 연습을 했어. 밥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말이야. 자다가 눈 떠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 자신을 증명하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1: 컵케이크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0: 그런데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시야를 닮긴 했어.
2: 제가 엿들었을 수도 있잖아.
3: 뭐가 어째?
1: 그만해. 그럼 테스트를 해서 누가 진짜 시아인지 가려보자.
3: 좋아! 어디에 해보자!
2: 그래, 좋아!
0: 빨리 먹기 대결 시작!
2: 이쯤이야.
0: 시아수!
3: 불공평해! 지금 난 몸도 작고 입도 작으니 당연히 먹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
1: 좋은 방법이 있어.
0: 음식 맞추기 대결 첫 번째 음식 시작!
3: 크림빵?
2: 아이스크림?
0: 둘 다 틀렸어.
3: 다시 과자!
0: 땡!
3: 초콜릿?
0: 땡!
3: 젤리?
0: 땡!
2: 막대 사탕?
0: 정답!
3: 이런 막대 사탕이 어디 있어?
2: 깨끗이 인정하시지?
3: 인정 못해! 못한다고! 불공평해! 누가 퍼포링이 만든 컵케이크를 먹었어!
0: 뚜뚜, 스톤 조각을 찾아!
2: 우리 바랄라 별빛섬에 가자. 스타스톤 조각을 찾아서 내가 시아인 걸 증명할게.
1: 유미링, 유리.
0: 놀라지 마, 얘들아. 바랄라 별빛섬으로 가서 진짜 시아 찾는 걸 도와줘.
2: 이거 아주 재밌는걸.
4: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0: 가자.
3: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어.
0: 달콤 정원이야.
2: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걸.
1: 여기인가?
2: 그래. 여기가 맞아.
3: 너! 네가 시아라고 했으니까 변신도 할 수 있겠네.
0: 그래, 변신해서 시아라는 걸 보여줘.
2: 그래, 알았어.
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3: 이제는 제가 가짜라는 거 믿겠지?
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3: 뭐야?
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0: 장난 좀 친 거야? 어? 나도 몰라. 진짜 시아인 건가 보.
1: 퍼퍼링, 너마저 이러다니. 그럼 스톤 조각을 찾아봐.
0: 그게 스톤 조각은 에이, 수리수리 마술이.
2: 저건 새로운 마법이야?
1: 저건 못할걸?
0: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3: 와! 내가 볼게.
2: 레나야, 뒤쪽이야!
3: 정말 스톤 조각인가?
0: 응, 우리도 확인해보자. 같이 가!
1: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2: 나한테 맡겨!
0: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3: 네가 시야란 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보관할게.
2: 너희 괜찮아? 퍼포링이랑 뚜뚜.
1: 난 뚜뚜가 아니야. 내가 시야라고.
3: 시야가 좀 이상하긴 한데.

0: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1: 여긴 왜 왔지?
0: 왜냐니? 당연히 스톤 조각 때문이지.

0: 어서 덤벼보시지. 파랄라 페어리지의 실력 좀 볼까?
1: 스피커, 우리가 있는 한
2: 스톤 조각은 못 가져가!
1: 달콤 별빛! 발사!
0: 너희는 제가 진짜 시아라고 생각해.
3: 여왕님, 스톤 조각을 찾았어요, 뚜!
2: 이럴 수가.
1: 역시.
4: 웬지 레나야, 요술복을 잡아!

0: 그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1: 너인 요술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키.
0: 이번에 뚜뚜가 너희를 제대로 속인 것 같구나.
1: 뚜! 스피커 여왕님, 저 연기 아주 잘했죠? 내 계획이 완벽해서 성공한 거야, 캐!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성공 못했어!
2: 레나야, 웬디야, 내가 도와줄게.
3: 미안해, 시아야. 친한 친구도 못 알아보다니.
4: 내 잘못이야.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2: 그 얘긴 나중에 해. 지금은 셋이 힘을 합쳐야 해. 뚜뚜의 몸으로는 힘을 쓸 수 없어. 포포링은 쓰러지고 지금은 바랄라 페어리즈로 변신할 수도 없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4: 시아야, 지금 그 몸으로는 날 수 있잖아. 키키가 가져간 우리의 요술봉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
2: 해볼게. 어? 저기 있다.
0: 날개가 있다 해도 하루 만에 날 수 있는 요정은 없으니까.
1: 맞는 말씀이에요, 여왕!

0: 안 된다니까 그러네.
1: 못들하고 있어. 어서 가서 막아.
0: 점프해서 나무를 올라가다니 생각을 못했어요. 또
1: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0: 내가 갈게요.
2: 내가 포기할 줄 알아?
0: 다행이야. 스피커의 마법이 풀렸어.
3: 어떻게 된 거야?
0: 시아야.
2: 우와, 역시 내 몸이 제그라니까.
0: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1: 멍청한 녀석들. 그래봤자 소용없어.
0: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1: 이런, 내 스톤 조각.
0: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1: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0: 저거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꿇게 할 테니까!
1: 나 이제 높이뛰기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아. 내 실력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랄걸?
2: 그러다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겠어?
1: 조금 전에 내 실력을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높이뛰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이랑 보폭, 그리고... 자, 간다.
3: 아!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어? 너희들
1: 언제 또 높이를 더 올린 거야? 거기서 커피를 내놔.
4: 성공해야 먹을 수 있다니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링.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내 카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소중한 비밀 노트.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뚜뚜, 이제 찾는다. 뚜뚜,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야, 뚜뚜. 뚜뚜, 여기 숨었지?
4: 절대 날 못 찾을 걸 뚜.

0: 꼬리 다 봤어. 이제 그만 나와.
1: 내가 안 보이나 봐. 안 보이지? 안 보이지?
0: 뭐야? 뭐에 걸린 거지? 으아야, 누구야? 설마? 스피커 여왕님, 저기 방금
2: 돌아와라, 투명나비야. 오?
0: 스피커 여왕님, 이게 설마 그 전설의 투명나비인가요?
1: 전설의 투명나비라니.
0: 스피커 여왕님, 이번에는 마법을 제대로 사용해볼게요.
2: 투명나비가 너희를 숨겨줄 거야. 반드시 스톤 조각을 찾아와야 해.
1: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힘을 모아 열려라.

0: 레나야?
1: 뭐야, 놀랐잖아. 왜 그러는데?
0: 에이, 왜 그렇게 놀라? 뭘 그렇게 열심히 쓰는 건데?
1: 응? 안 돼.
0: 대체 뭘 적었길래 안 된다는 거야? 너 수상하다. 혹시 나 몰래? 노트에다가 내 욕이라도 써놓은 거 아니야?
1: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줄게. 근데 노트 못 빌려줘.
0: 정말 내 말이 맞나 보네. 헉! 안 보고 만다. 너 가만 좀 먹어. 기해, 저기 봐. 노트를 또 숨겼어. 저기에 무슨 비밀 같은 걸 써놨나 봐.
2: 맞아, 맞아. 스타스톤 조각에 대한 비밀이 있을 거야.
1: 거기 누구 있어?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누가 내 노트를 보면 큰일이니 조심해야겠어.
3: 레나야, 잠깐 와볼래?
1: 갈게요.
0: 바로 지금이야.
2: 한번 볼까?
0: 이리 와, 비밀 노트야.
1: 아까도 말했지만 난 네 노트 안 가져갔어. 네가 아니면 누군데?
0: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아니야.
1: 그 노트를 본 사람은 너뿐이라고.
2: 오, 쟤들 싸우나 봐.
0: 재미있어지는 걸. 싸움을 더 키워볼까? 이게 좋겠군.
1: 레나야, 너무한 거 아니야? 멋대로 남의 노트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0: 나 아니라니까. 이제 너랑 말 안 해.

0: 어? 너네 무슨 일이 있니?
1: 잡아봐. 못 잡겠지? 어? 어?
2: 정말 너무해.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돌을 던져?
3: 두, 아까 둘이 싸우는 걸 보니 어찌나 고소하던지.
1: 안에 뭘 써놨는지 보자. 정말 스타스톤 조각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대성공인데.
3: 어?
1: 어? 어? 이 표시들은 스톤 조각과 연관이 있을 거야.
3: 어째서?
1: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런 모양의 스톤 조각을 본 것 같아. 스피커 여언이께 드리면 아름다운 나비날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2: 너희가 도대체 가져갔구나. 내가 누명 썼단 말이야. 얼른 레나한테 가서 해명해.
1: 뚜뚜 힘을
4: 모아 열려라 차원의 문.
1: 야, 안녕.
2: 거기서 노트일이 돌려줘.
5: 사소한 일로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
2: 사소한 일이라뇨. 그 노트는 저한테 중요한 거라고요.
5: 혹시 다른 데 둔 거 아닐까? 그래? 어떻게 생긴 노트인지 한번 말해봐. 같이 찾아줄게.
2: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싫어요.
5: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
2: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5: 아, 레나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1: 어? 설마 쫓아오진 않겠지?
3: 쫓아와봤자 혼자인데 겁먹을 것 없잖아. 어? 만약 쫓아온다면 우리가 바로
2: 너희들! 어딜 도망가는 거야?
1: 얼른 가자!
2: 여기서! 거기서지 못해! 레나의 노트를 당장 돌려줘!
3: 어떡하지? 계속 쫓아오는데.
1: 싸돌릴 방법을 찾아야 해.
3: 뭘 어쩌려고. 아까운 내 케이크 아직도 못 먹었단 말이야.
1: 케이크가 뭔데 약해. 춤춰라. 스피커 영입의 투명나비야.
6: 레나야, 기운내.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레나야.
1: 얘들아, 큰일 났어. 시야가 사라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키키와 뚜뚜의 발자국이랑 시야의 책가방을 발견했어. 시야가 스피커한테 잡혀갔나 봐. 어서 찾아보자. 레나야.
6: 비봉 풀어, 레나야.
1: 시아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2: 알았어. 그렇다고 용서한 건 아니야. 시아를 찾아서 노트를 돌려받으려는 거야.
1: 예! 비밀링.
4: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1: 여기에 스톤 조각의 비밀이 있어요.
3: 이 노트에 분명 적혀있을 거예요.
7: 만약 정말 이 노트 내용으로 스톤 조각을 찾게 되면 너희에게 가장 화려한 나비날개를 선물해주지.
3: 우와! 화려한 날개! 화려한 날개!
7: 여기 적혀있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볼래? 뭐야? 너희도 몰라?
1: 당연히 알죠.
7: 그럼 어서 말해봐. 자, 너희들 스타스톤 조각을 찾아서 이 아름다운 나비날개를 받고 싶지 않아?
1: 스피커 여왕님, 바랄라 페어리즈의 피아노에서 비슷한 표시를 봤어요. 노트의 내용을 알아내려면 멜로디 정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7: 좋아. 안내, 스톤 조각을 찾으러 가자.
1: 도대체 시아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0: 별빛 섬은 넓으니까 흩어져서 찾자.
1: 우리도 얼른 찾아보자.
7: 응. 비밀 일기에 서적힌 장소가 여기야? 스톤 조각은 어디 있어?
3: 오.
1: 어서 나와!
2: 도대체 어디로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네. 마법으로 숨었나? 어?
7: 아직도 멀었어?
2: 정말 못 들어주겠네.
1: 어?
2: 레나의 노트 좋았어.
0: 역시 너였구나.
2: 너 겨우 노트 하나 때문에 계속 나한테 이럴 거야?
0: 겨우 노트 하나가 아니라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됐어, 내 입만 아프지.
2: 거기서!
1: 싸우지 마.
2: 내가 그거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른 나한테 사과해.
0: 내가 왜 사과를 해? 남의 노트나 훔치는 도둑한테.
2: 뭐해?
7: 어서 와라, 바랄라 페어리즈. 어서 말해봐. 그 노트 속 스톤 조각의 비밀은 뭐지?
0: 스톤 조각의 비밀? 이 노트를 말하는 거야?
7: 그래. 순순히 내놓으시지. 어?
2: 어? 안 돼!
0: 쉬어요!
7: 가만두지 않겠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2: 시아야, 위험해!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루루링, 루나 하트!
1: 루루링, 룰루랄라, 루!
0: 도레미파,

감히 나를 방해하다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시아야 어서 피해! 바랄람 마법 루나 멜로디 방어! 레나야, 내가 노트 가져올게. 됐어, 노트는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네가 아끼는 노트잖아. 내가 꼭 가지고 올게. 그럴 순 없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어서 스톤 조각에 비밀이 담겨있는 노트를 내놓아. 시아야, 노트를 줘버려! 노트를 찾아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낼 거야. 어둠의 마법이 강해지고 있어. 겨우 네 실력으로 이 스피커 여왕에게 맞서겠다고? 꿈 깨시지. 지금 마법을 쓰면 노트가 찢어지고 말 거야. 시아야,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나한테는 친구가 더 중요해. 루나 멜로디!

0: 감히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퍼프잉 스윗 하트

뮤뮤뮤.

0: 역시 스톤 조각을 숨겨뒀군.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1: 바랄라 마법!
0: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예!
2: 자, 네 노트. 다 찢어지고 이거 한 장 남았어. 내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 어? 난... 어? 어?
3: 사실 이 노트는 작곡 연습을 한 노트였는데 너희한테 보여줄 자신이 없었어. 그치만 이젠 너희한테 그 곡을 들려줄게.
2: 어... 진작 말하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비밀로 한 거야?
1: 우와! 레나 너 정말 대단하다! 빨리 들어보고 싶어! 어?
4: 새로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팡!
4: 아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그렇죠! 클릭서! 얼마 될까?
8: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7: 그렇죠!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그렇죠!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중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남방구는 북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9: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킬킬.
3: 순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러다 지각하겠어.
1: 지름길로 가면 되지.
0: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안 돼.
1: 지각할래, 고양이 될래?
0: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1: 가자.

0: 이것 좀 봐.
1: 연극 공연인가 봐.
2: 그래 그냥.
3: 얘들아, 하스켈 선생님이 올해 연극을 발표하셨는데 뭔지 맞춰봐. 어서, 모르겠지? 내가 말해줄게. 신데렐 냥. 고양이판 신데렐라 얘기야. 신데렐라에 냥을 붙인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4: 진짜 멋지다.
5: 근데 연극이 뭐야?
3: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영웅이 되거나 악당 아니면 공주나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박수갈채를 받고 배우들은 정말 멋있을 거야. 난 조명 디자인을 맡기로 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어.
6: 난 무대 담당이야. 매번 그래왔거든. 나하고 잘 맞아.
7: 다들 잘 들어. 자잘한 배역 가지고는 마음껏 싸워. 하지만 난 스타니까 신데렐라는 내 거야.
5: 내가 이 연극이란 걸 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고양이처럼 행동해도 돼?
6: 아니.
3: 그야 물론 되지.
5: 어디서 신청해?
8: 크레센트 섬에 있는 모든 고대 힘에 명령한다. 문을 열어라.
9: 역겹긴 하겠지만 인간의 손가락으로 이걸 고쳤다면 한결 쉬웠을 텐데.
10: 저걸 열겠다고 시도하신 게 벌써 몇 번째지?
9: 800하고도 한 여섯 번?
8: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고 있어.

0: 고생하셨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가디언즈의 탈리즈만 뿐이야. 탈리즈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2: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0: 이번엔 제가 가디언 탐지기를 완성했거든요. 실패 안 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어, 그렇다면 빨리 가!
3: 야오.
4: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 고양이는 저렇지 않아. 인간들한테 진짜 고양이는 어떤지 보여줘야겠어.
5: 자, 안 돼.
4: 발톱을 빼고 꼬리는 높게 저 하늘 멀리 꿈을 날려보내.
6: 우와, 잘한다.
4: 발톱을 숨기고 꼬리는 낮게 갈 수 없는 무도회를 위해.
7: 우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신데렐 양을 찾았어요.
5: 아, 이런.
4: 다들 뭘 쳐다봐? 응?
8: 엄마, 피해!
9: 아, 무슨 일이니 우리 딸?
0: 샤샤가 교내 연극에서 제 배역을 훔쳐갔어요.
9: 샤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하스켈 선생님이 배역을 준 건 아니고?
0: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9: 네? 고양이들이 환풍구예요? 바로 갈게요. 엄만 가봐야 해. 환풍구가 고양이 털로 가득하다는구나. 또 말이야.
0: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신데렐 양은 바로 나야.
7: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역을 주었는데요. 훌륭한 신데렐 양을 뽑았어요. 있지는 조명 마일러는 무대를, 로미오는 세트 디자인을 맡기로 했죠.
0: 하스켈 선생님, 제가 신데렐 양 대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샤샤는 한 번도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만일에 데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요.
6: 배역을 못하는 건 너야. 그만 질투해.
7: 좋은 생각이 났어.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 있는데 샤샤의 대역도 맡을 수 있단다. 신데렐 양이랑 모든 장면에 같이 나오니까 너한테 딱 맞는 이 역할은 뭐냐 하면 보조! 신데렐 양의 믿음직한 강아지.
0: 네?
6: 너랑 완전 딱 맞네.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 양? 신데렐 양?
4: 내 태본.
0: 저 여기 있어, 샤샤.
6: 거기 있었군, 이 구더기 같은 녀석. 거기서.
7: 샤샤, 네 차례야. 다음 리허설은 이제 무도회장에서 블랙하트 장군의 아들 블랙하트 대위를 만나는 거야.
4: 그 역할도 뽑았어요?
7: 그럼 너도 좋아할 거야. 신데렐 양이랑 딱 맞는 친구니까.
4: 잭?
10: 여기 어디 고양이 있어? 알레르기 있거든.
5: 어?
10: 미안. 제가 무도회장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7: 샤샤, 대사해야지. 즉흥 연기 좋았어, 샤샤. 아주 고양이 같았어. 자, 넘어가자. 하나, 둘, 그리고 고개 들고 스마일. 자, 그대로. 그럼 자정 장면으로 점프. 있지, 효과 준비됐니?
11: 네, 준비됐어요.
7: 좋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땡, 땡, 땡. 대체 무슨 일이야?
11: 대본에 달빛 없는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
7: 그렇다면 달빛 있는 밤으로 바꿔야겠군. 다시 조명 켜주세요.
0: 엄마한테 전화해!
8: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0: 엄마! 엄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진짜 호떡처럼 납작해지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입 좀 치워.
9: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학교에 사고가 났어요. 학생들이...
12: 그레센트 학교 학생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출동봐라. 출동봐라.
1: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오, 가디언즈가 나타나겠군.
2: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님.
4: 크레센트 학교로 목적지 설정해.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터보 모드!
2: 그거 진심이야?
4: 출발!

0: 미안했었는데.
1: 식탁에 내 몸이 꼈어.
2: 지금 딱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고양이 발톱.
3: 어? 샤샤 안 돼. 구조대가 오고 있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정체라도. 나 누구랑 얘기하니?
4: 그것 봐. 고양이가 있다니까.
2: 어? 진짜 재밌었어.
3: 샤샤한테 말해줄래? 난 샤샤랑 얘기 안 할래. 다 보는 데서 변신했다가 전부 들통날 뻔했잖아.
5: 마일로가 너랑 얘기 안 할 거래.
2: 아무도 못 봤어. 다 구출해야 했잖아. 안 그래? 마일로.
0: 다 왔어.
1: 가디언즈 잡으러 가자.
0: 아무도 없잖아.
1: 네가 사고만 안 냈어도.
0: 이거 보러 와야겠는데.
1: 루카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 외출 금지 시킬걸.
0: 그럼 뭐라고 말하지?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가디언즈가 우리를 기습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그랬다면 녀석들을 잡았을 텐데.
6: 구시랑. 너희는 또다시 날 실망시켰다.
0: 아니요. 응? 적어도 이번엔 아니에요. 썬데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거든요. 그것도 얼굴로요.
1: 뭐?
0: 신데렐냥. 교내 연극인데 매진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니까 당연히 가디언즈도 보러 오지 않겠어요?
6: 드디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겠군.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베라, 시몬, 최악을 보여줘. 여기서 말한 최악은,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1: 그럼 저희는요?
7: 나이 논잔이나 해.
0: 밖에서 기다리고.
8: 뭔가 잘못되면 뭘 명심해야 한다고?
9: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8: 응? 어?

0: 가자. 뭐야?
1: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량? 신데렐량? 거기 있어. 이 구더기 같은 녀석.
0: 이런 악당들이 학교에 나타났어.
2: 어디? 이런 샤샤 샤샤.
3: 왜 내가 무도회장에 가는데 남자 도움이 필요하죠?
4: 이게 예의라는 겁니다, 아가씨.
3: 깔보는 거겠죠, 아저씨.
5: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연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공식 굿즈가 아니잖아요. 공식 굿즈는 저기서 살 수 있어요.
2: 잠시만요, 선생님.
6: 뭐야, 파마 머리를 한 소년이 우리 연극에 나왔던가?
7: 실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잠시만 내게 시간을 내주시겠소?
6: 즉흥 연기 좋았어.
0: 뭐 하는 거야? 공연을 망치고 있잖아.
7: 나의 여인이여, 당신의 못된 자매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뭐?
7: 신데렐량? 저길 보세요. 저기, 저기를요.
0: 신데렐량, 대본대로 해.
6: 마음 가는 대로 즉흥 연기로 해봐.
0: 신데렐량.

0: 헤더, 네가 신데렐랑을 해줘.
1: 응? 때가 되긴 했지. 제가 진짜 신데렐랑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우 따윈 필요치 않아요. 사실 전 정체를 숨긴 공주예요. 저 정도면 왕자를 만나야죠.
2: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1: 나의 왕자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0: 어떡하지?
3: 왕자님. 지금 변신해야 해.
0: 그러다 정체를 들키면 모두가 볼 텐데.
3: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우린 가디언이잖아. 안 그래?
0: 그래. 숨을 때가 필요해. 히어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성을 내려. 당장.
3: 아, 그래.
4: 빌라인 퓨전!

0: 나의 왕자님,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고 엉망으로 색칠한 당신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이상한 빛은 뭐죠?
1: 나도 전혀 모르겠소.
2: 가디언 주잖아.
3: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가 무도회를 끝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4: 오늘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저 둘을 해치울 테니까요.

0: 그래도 계속해 즉흥연기.
1: 아, 프레젠트 가디언즈 요정들이요. 저 꾀죄죄한 불청객들은 누구죠? 제 왕관을 훔치러 온 자들인가요? 저 지금 위험한 건가요?
2: 내가 보였다가 또 안 보이지? 아, 아까워라. 좀 더 와야지. 좀만 더.
1: 전 괜찮아요.
3: 설마 너 자신을 때리진 않겠지?
4: 이제 녀석들을 끝장낼 차례다.
5: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모두가 위험해.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
6: 도움이 필요해? 눈 가리.

0: 너희 모두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인사들 하렴.
1: 신데렐랑은 딴데.
2: 넌 언제나 엄마의 신데렐랑일 거야.
1: 어떻게 됐어?
3: 운전이나 해.
2: 터보 모드로
1: 출발.
4: 후기가 올라왔어. 신데렐랑은 엄청났다. 아드레날린 대폭발, 게다가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까지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1: 하지만 이제부턴 진짜 얌전히 지내야 해. 그치?
4: 당연하지.
5: 얘들아. 어? 방금 들었는데 지금 쇼핑몰에서 영화 크레센트 가디언즈 오디션을 보고 있대.
1: 뭐? 나도 볼래. 근데 영화가 뭔데?
4: 야,

0: 여러분의 DJ 하스큘입니다. 비트를 쪼개드리죠. 이번 곡은 제대로 흥이 터질 거예요. 예! 와우! 싸우면 안 돼요. 댄스 배틀만 됩니다. 시몬과 베라가 제법인데요. 가디언즈의 역공입니다. 멋진 꼬리 돌리기를 보여주는군요. 다들 날 따라해. 멋진 칼 군무입니다.
1: DJ 뮤직 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MF

0: 호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호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똑똑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마일로에게 고양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기 딱 좋네. 기둥 긁기, 이웃집 바다 내 구멍 파기,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내 발로 착지하기.
1: 그래서 우리 집 화단이 그런 거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항상 네 발로 착지해?
0: 나도 몰라. 하지만 매번 그래. 항상 네 발로 굉장하지? 어? 응?
2: 안녕.
0: 안녕 마일로. 고양이 실뜨기 하러 갈래?
2: 아, 사실 오늘 난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 있지, 봉봉이 좀 봐줄 수 있겠어?
1: 그럼 당연하지.
2: 레오 삼촌이랑 오늘 저수지에 가기로 했거든. 우리 집 전통이야. 매년 삼촌이랑 같이 갔어. 캠핑하고 낚시하고 새를 관찰하고 탐험하고.
0: 진짜 진짜 재밌겠는데? 저수지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2: 아, 근데 이 캠핑은 매년 레오 삼촌이랑 나만 갔거든.
0: 오, 그래 알았어.
2: 정말? 잘 됐네. 아, 고마워 샤샤.
0: 저수지란 말은 정말 멋지지 않아? 물고기를 구경하고 물고기를 뒤쫓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먹고. 우리만 가서 미안 있지. 마일로와 레오 삼촌과 나만 가는 것 같거든.
1: 아, 샤샤, 내 생각엔
0: 오, 깜빡하고 날 두고 갔네.
1: 아니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나 보지.
0: 마일로가 날 빼놓고 갈 리가 없어. 저수지로 출발.
1: 또 내 발이네. 항상 이렇다니까.
3: 캬, 날도 좋고 느긋하게 쉬니 좋다.
4: 여기 있었네. 그만 빈둥대.
5: 그래, 루카님께서 1급 비밀 임무를 주셨...
4: 조용, 저기 봐. 목격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3: 뭐야, 또 내 물건을 뒤졌구나. 대체 또 뭘 하려고 메가저승을 꺼내왔어? 조심해! 그건 진짜 강력한 장치라고!
6: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데?
4: 루카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연락하면 임무를 주시겠다고 했어.
5: 1급 비밀 임무 말이야.
4: 그래, 내가 연락할게. 어? 그런 다음에...
5: 이런...
6: 뭐야? 내 휴대폰 화면이 계속 끊겨. 메가 자석 때문에 망가졌어. 네 목걸이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3: 보면 몰라?
7: 오늘은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를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2: 진짜 좋은데요? 레오 삼촌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물론 샤샤를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리지만.
7: 새 부를 때 쓰던 필이네. 마일로, 받아! 울세를 찾으려면 그게 필요할 거야. 표시 달린 핀치 새네? 계속 찍어, 마일로. 난 텐트를 치고 있을게.
0: 세다! 여기도! 아, 또 여기도 있어! 야옹! 저기도 있고! 야옹! 거의 잡을 뻔했는데.
2: 아, 이 피리가 새만 부른 게 아닌가 보네. 샤샤,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
0: 어?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난 널 위해 새를 잔뜩 찾아줬는데.
2: 아,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여기 널 데려오기 싫었던 거라고.
0: 잠깐, 뭐? 날 일부러 두고 간 거야?
2: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레오 삼촌이랑
0: 난... 알았어. 나도 어차피 오기 싫었어.
2: 샤샤!
7: 마일로? 어?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줘.

0: 볼래? 뒤집힌 것 같은데?
1: 그냥 살짝만 돌려. 야! 오른쪽으로.
2: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3: 네가 인간만 아니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야.
4: 자, 이제 루카님께 지령을 받자.
5: 부장 전문 액션 피자입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4: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 절임 토핑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 감히 내 통신 장비를 도청해? 멍청한 인간 같으니.
1: 통신 장비는 아직 고장이네.
3: 하지만 루카님과 연락할 수 없으니 이걸로 뭘 해야 하지?
2: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 절임 토핑 추가할까?
4: 우린 루카님 계획대로 해야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나. 생각해봐. 루카님은 메가 자석으로 뭘 하려고 하셨을까?
2: 커다란 메가 메모지를 커다란 메가 냉장고에 붙이는 건 어때?
1: 새들은 지구의 자극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루카님은 새들이 길을 잃길 원하셨나?
3: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수력 발전 댐이라 충분한 힘만 있으면 저 댐을 부술 수도 있겠어.
2: 뭐?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
1: 그럼 생선 가게도 사라지고.
2: 또 우리 집도.
1: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선 가게가 사라진다는 거야.
3: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지. 그럼 우린 마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고양이들을 위한 마을로.
4: 이 정도는 돼야 루카님의 계획이지. 맞췄지?
6: 마일로는 한심한 캠핑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새 관찰이나 하라고 해. 안 부럽거든?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튼튼한 발톱이랑 균형 잡을 꼬리만 있으면 돼. 야! 아깝다. 마일로 이 재밌는 걸 못하지.
7: 샤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이거 심각한데?
0: 아, 마일로, 어디가?
7: 그게 볼일 볼 게 있어서요. 덤블숲에서요.
0: 볼일 볼 게 있으면 봐야지. 시원하게 해결하고 와. 어서, 난 여기 있을게. 크레센트 울세를 찾고 있을 테니까.
3: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준비 끝이야.
2: 루카님이 진짜 이걸 원하신 게 맞아?
4: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것 말고 또 원하실 게 뭐가 있어?
3: 어서 빨리 메가 자석을 작동시켜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싶어. 진짜 멋있을 거야.
7: 아야!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고? 너무 끔찍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샤샤가 필요해.
6: 기다려. 거기 그대로 있어. 옳지. 그러면 이것도 뭐야? 하! 내 발로 섰지. 늘 이래. 하! 깃털 달린 숙저가 또 보게 될 거야. 넌 오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마일로가 새를 부르는 소리였잖아. 흥, 그래, 귀찮게 안 할게. 특별한 외출을 방해하긴 싫으니까. 어라, 더 놀아달라 이거지.
7: 효과가 없네. 샤샤라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3: 아니야, 엉뚱한 방향을 겨누고 있잖아.
2: 그러니까 여길 겨누라고?
4: 아니, 또 틀렸어. 메가 자석을 댐 쪽으로 겨누. 물을 막고 있는 저 커다란 벽으로 말이야.
3: 누가 보면 너희가 지금

0: 일부러 그러는 줄 알겠어.
1: 하지만 일부러 루카님 성질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0: 좋았어.
1: 수력 발전된 조전 완료. 이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까지 자석을 충전하면 돼.
2: 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아,
1: 충전이 거의 다 됐어. 다들 준비해.
0: 충전 완료. 설사. 뭐야? 댐이 멀쩡하잖아.
3: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산악용 자전거를 득템했어.
0: 하지만 댐은 멀쩡하잖아. 조준이 빗나갔다고.
1: 다시 잘 조준해서 쏴봐.
0: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겨.
1: 저리 비켜.
0: 발사! 파워 올려!
1: 최고 출력에 다다르면 자, 이제!
0: 발사!
1: 성공했어!
0: 다시 해보자. 몇 번만 더 쏘면 무너질 거야.
2: 그래, 지금이야. 저 녀석들과 싸워야 해. 나 혼자서. 어?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잖아?
4: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2: 하셔?
4: 우와, 자석이 정말 크다!
2: 댐을 부수려고 해!
4: 그럼, 마을도 물바다가 될 텐데!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하려고 한 거야? 너 혼자서?
2: 샤샤,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그럴만하지.
4: 그만! 가디언즈가 나서야 할 일이야.
5: 빌라인 퓨전!

0: 나를 포기하시지?
1: 선데이, 캣, 가디언즈를 해치워. 우릴 못 막게 해야 해.
2: 곧 성공이야. 빨리 막아.
0: 가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아끼는 전투용 신발을 우리 아지트에 두고 왔네.
3: 그러게. 난 아직 몸풀기 운동이 덜 끝나서 말이야.
0: 저번에 운동하다 다친 데가 또 시큰거리네. 이런. 이래선 전혀 못 싸우겠는데.
3: 나도. 참 이상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나. 도움이 안 돼.
2: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빨리 비켜.
3: 뭐 원하신다면야.
1: 댐이 약해져서 얼마 못 버텨.
4: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1: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벌떼처럼 몰려들 크리스탈 워리어와 싸워야 할걸.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못 들었어?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하라니까. 늦었지만 됐어.
5: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4: 네가 그랬잖아.

0: 싶다고.
1: 화는 나중에 낼래?
0: 하!

0: 우와, 보라색 큰뿔 논병아리잖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조심해.
1: 나도 알았거든. 네 도움은 필요 없어.

0: 샤샤, 어서 빨리! 어서 막아야 해! 새는 것도 막고! 어, 미안, 내 실수야. 어, 내가 자석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싸먹을 수 있겠는데?
1: 고양이 실뜨기 놀이?

0: 재밌는데?
1: 그러게. 근데 이건 더 재밌을걸? 우, 반짝거리네. 램을 고쳐보자.
0: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2: 안 돼. 건드리지 마.
3: 그래, 아주 예민한 장비라고.
1: 미안. 이 버튼 누르지 말라고? 아니면 이거? 아니면

0: 크리스탈 워리어들이!
1: 넌 대가를 치르게 이런

0: 그럼 이걸 당기면 좋아 됐어. 임시로 막아둘 순 있겠어.
1: 잘했어 마일로. 이 정도면 될 거야.
0: 네가 없었다면 못했어.
1: 그래 알아.
2: 그렇성.
3: 그러니까 너희 말은 메가 자석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해봐.
4: 정말 죄송합니다, 로칼님.
5: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지만 가디언즈가...
3: 마을을 물에 잠기게? 난 크레센트 섬에 있는 고양이 사료캔을 훔치려고 메가자석이 필요했던 거야. 내 원대한 다음 계획이었는데 내가 왜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어? 이 멍청한 녀석들. 그럼 생선가게도 파괴될 텐데. 대체 너희를 왜 뽑은 거지? 도무지 모르겠어. 너희 초콜릿 찾은 만큼 쓸모가 없어.
6: 아, 마일로, 이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젯밤에 만들어준 칠리 요리 때문에 속이 안 좋았나 봐. 너 때문에 수색대라도 불러야 하나 했어.
0: 아, 네, 삼촌 죄송해요. 그게 실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어서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랑 같이 놀려고요. 삼촌만 괜찮다면요.
6: 어, 괜찮다마다. 샤샤, 넌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이 저수지는 참 평온하고 조용해. 물론 내가 찾던 희귀한 새를 못 찾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1: 네? 저세요?
6: 그래 맞아. 아주 희귀한 크레센트 울새.
1: 희귀해요? 저 조그만 녀석이 하루 종일 저를 얼마나 귀찮게 했는데요.

바닷가에 휴가 가기로 한 건 취소됐다. 가디언즈가 나타났대.

0: 빨리 시작해.
1: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0: 지금 어디 있지?
2: 바다다, 오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클릭소! 몰라들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예썰, 칫썰, 마데카 솔.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0: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칫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아이스크림 트럭.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우리 여행 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4: 순한 킹킹.
5: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Summer Special 6. Silver falls in love.
6: Silver, I've got a great song.
7: What is it?
6: I was in the bath and suddenly it came. It's breathtaking. Two thumbs up. The best song in the world!
7: So what is it?
6: La la la, la la la, oh, what was it? Ah, Silver! Huh? You made me forget! Naughty, naughty, naughty! I'm thirsty. I want a smoothie. Go buy me a smoothie!
7: okay...
6: Hurry up! I'm thirsty! Thirsty! I said thirsty! Oh, oh, no.
7: I'm thirsty! I'm thirsty!

0: father.
1: I'm his brother.
2: We just need to take a bath.
1: Then w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버스 그치 타방아?
1: 맞아요. 저번에 타봤죠.
0: 어? 뭐 여기 갈 길이 없을 텐데 점점 일로 오시네. 아이 그 뒤로 가시오. 뒤로. 아 여기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 아 가까 가까. 잠깐만. 저희 내가 안 들리시오. 그로 가면은 안 돼. 아 자 저기 아이 가지마. 아이 가지마.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가지마. 아이 아이고 아이고.
1: 보수가 물에 떴는데요.
0: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어 여기 분명히 여기 분명 깊은 강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땅에서도 앞으로 잘 가고 물에서도 저렇게 슝슝슝 신기하게 뜨는 거 보면 날 최선으로 데리고 가줄 수 있겠다, 그치?
1: 맞아요.
0: 나도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2: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0: 저 지금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빨리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2: 조선이요? 이건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는 달리고 물 위에서는 수영을 하는 수륙양용 버스예요.
0: 어? 길 위에선 달리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수륙양용 버스?
3: 수륙양용 버스는 땅에서 싱싱싱 달리다가 강에서는 수영하는 놀라운 탈 것이에요. 땅에서는 자동차로, 물에서는 배로 탈 것을 바꾸는 게 불편해서 만들게 됐대요. 버스도 되고 배도 되는 신기한 수륙 양용 버스 함께 알아볼까요?
2: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0: 아, 예. 오, 근데 제가 타본 버스랑 크게 다른 건 우선 없네요.
1: 오,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탄 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그 안전벨트 해주실까요?
0: 아, 예. 위험하지 않게.
1: 고맙습니다.
0: 벨트까지 했으니까 뭐 준비는 다 된 거죠, 그죠?
2: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0: 아, 잠깐만. 근데 이 의자 밑에 있는 저 주황색은 뭡니까?
2: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0: 일단 모든 의자에 다 있는 걸 보아하니 뭐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뭡니까?
2: 우리 버스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서는 안전수칙 뭐가 있습니까? 구명조끼 입어야 되잖아요.
0: 구명조끼?
3: 물에 빠져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몸이 뜰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2: 저희는 안전하게 갈 겁니다.
0: 예.
2: 지금 앞에 보이는 강이 백마강이에요. 저희는 백마강으로 바로 입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입소합니다. 자, 바로 입소합니다. 자, 바로 입소합니다.
0: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로. 이야, 근데 정말 배를 타는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렇게 버스처럼 아늑하고 얼마나 이게 좋냐, 타방에 그렇지 않느냐.
1: 맞아요, 정말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에요.
0: 이야, 이렇게 물결도 멋있고 아,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근데 잠깐만. 핸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타방아, 이게.
1: 오, 맞아요. 핸들이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있어요. 지금은 기사님이 옆에 달린 핸들로 운전하고 계시네요.
0: 핸들이 왜 두 개입니까?
4: 앞에 있는 핸들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쓰고요. 옆에 있는 핸들은 강에서 조종할 때 쓴답니다.
5: 그래서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선장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도로 올 때는 앞 핸들, 물에선 옆 핸들.
5: 그렇죠.
0: 앞, 옆, 앞, 옆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5: 두 개의 핸들을 동시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0: 이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탈 수 없는 것 같구나. 그치, 다방아?
1: 맞아요.
0: 아, 근데 사실 내부는 뭐 이렇게 다 봤고 아까 정신없이 타느라고 못 보긴 했는데 이 버스 바깥 부분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5: 바깥 부분도 특별한 게 있죠.
0: 그러면 이제 또 얼른 가서 바깥의 특별한 부분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5: 보시러 갈까요?
0: 너무 좋습니다.
1: 좋아요. 좋지?
5: 자, 우리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0: 예, 예. 꽉 있어. 어? 꽉 잡아줄게. 야, 이게 또 강에서 육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꽤나 무섭구나, 이거.
1: 배를 타고 땅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아유, 왔다. 아유, 꽉 잡으시오, 이거. 자, 왔다.
5: 올라왔습니다. 안전하게 저희 올라왔습니다.
0: 정말 부드럽게 올라오네요, 이게.
5: 네, 그렇죠.
0: 이야. 잘 탔어.
5: 자,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뭘까요?
1: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수륙양용 버스와 일반 버스의 다른 점은...
0: 그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데 이 아래쪽이 혹시 여기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5: 궁금하시죠?
0: 예.
5: 열어볼까요, 같이?
0: 이렇게? 이게 뭡니까?
5: 물에서 갈 수 있는 프로펠러입니다.
1: 프로펠러는 나선형 날개 모양으로 생긴 추진장치예요.
5: 물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펠러 두 개가 내려옵니다.
0: 수륙 양용 버스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프로펠러.
5: 그렇죠.
0: 버스가 육지에 있을 때는 바퀴가 굴러가면 되니까.
5: 네.
0: 그리고 수륙 양용 버스가 물에 들어갔을 때 프로펠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해준다.
5: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0: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물 속에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어떻게 물 위로 뜰 수 있는 겁니까?
5: 궁금하시죠?
0: 예.
5: 이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0: 응? 공기주머니?
1: 버스를 뜨게 하는 공기주머니의 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공기주머니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고무홀이 수영장에 뜰 수 있을까요?
0: 글쎄다.
1: 잘 보세요. 이 고무홀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고무홀이를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0: 뜬다! 또!
1: 맞아요. 물에 뜰 수 있어요. 이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슝 하고 넣으면
0: 물 위에 둥둥 잘 뜨겠구나.
1: 맞아요.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도 띄울 수 있죠.

0: 잠시구나.
1: 수륙 양용 버스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기 주머니랍니다. 특허까지 받은 특별한 기술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버스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큰 버스를 물 위에 둥둥 뜨게 해주는 거예요.
2: 아하! 그래서 수륙 양용 버스는 강에서도 뜰 수 있었던 거군요.
3: 네, 그렇습니다.
2: 아유, 또 오늘 이렇게 탈거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경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선 잘 찾아가십시오.
2: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탈것으로도 조선을 못 가는구나.
1: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수륙 양용 버스는 길에서는 버스, 강에서는 배가 되는 대단한 탈것이었어. 길에서는 달리던 버스가 강에서는 수영을 하다니. 와, 정말 신기했어. 물과 땅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은 두 개. 수륙 양용 버스에는 특별한 점이 참 많더군. 수륙 양용 버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구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모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1: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거북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5: 우리 영감이야 참 잘생겼지. 헤어진 지 오래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4: 할머니, 거북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5: 몇 번째 할아버지가?
4: 네?
5: 내 영감이 총 8이던가 9이던가
4: 9이요?
5: 우리 거북이들은 부부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여러

0: 하시거든. 오늘은 일곱 번째 영감이 보고 싶네.
1: 아, 여기가 맞나?
2: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1: 아이고, 여기 자리가 있네요. 우리 여보 여기 앉으세요.
2: 아유, 당신이 먼저 앉아요.
1: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앉아요.
2: 아유, 우리 여보가 먼저.
1: 아유, 우리 여보가
3: 먼저. 아이고, 자리도 많은데 그저 둘 다 앉으러워.
1: 화를 내세요. 아이고, 저기 거북이 등껍질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여기를 못 봤네.
2: 알려줘서 고마워요, 거북이님.
4: 너구리 부부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하! 내가 여기 왜 왔더라?
2: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왔더라? 아! 당신 교통사고!
1: 아! 교통사고?
4: 오늘의 관자, 너구리 부부. 너구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 아, 우리 부부 어떡해.

0: 우리 은가 왜 이렇게. 아이 은가 눈 좀 떠봐요.
1: 반장! 멜로 멜로!
0: 아유 깜짝이야.
1: 놀랐죠? 아이고 그냥 죽은 척 했는데 우리 마누라 떠서 갔죠. 아유 여자들 귀여워요.
0: 아유 장난 그러게 정말. 아유 몰라요.
1: 장난
0: 꾸러기.
1: 장난 꾸러기.
0: 아유 정말.
2: 너돌님.
0: 선생님 우리 영감 어떤가요?
3: 잠시만요. 어디 보자.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하여 다행이다. 다행이야.
2: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0: 어제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영감이랑 산책을 했는데 어느새 해가 지더니 미처 차가 오는 모습을 못 보고 우리 영감이
2: 큰일 날 뻔하셨네요.
3: 너구리들이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차 사고가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1: 아이 그래도 내가 샤작 샤작 샤작 샤작 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이 살짝 넘어지기만 했지 크게 다치진 않았잖아요.
0: 아유 우리 영감 빠르기도 해라.
1: 빠르지 빠르지 샤샤샤
0: 빨라요.
1: 샤샤샤
2: 샤샤샤 샤샤샤. 그럼 간단한 처치는 했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3: 이건 너순님 털이 개선충에 감염됐어.
2: 개선충?
1: 개선충이 뭐예요? 개선충이 뭐예요?
3: 개선충은 옴진드기라고도 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피부 밑에 들어가 기생하면 가려움과 함께 털이 빠지는 피부병이야. 특히 너구리가 많이 걸리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2: 자, 생각보다 개선충이 심해서 꾸준히 병원 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1: 아이고, 이렇게 심해진지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요.
0: 아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
3: 어?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1: 그게 너구리는 개과 동물로 우린 뛰어난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다.

0: 어머,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1: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가주세요.
0: 당연히 마음에 들죠.
2: 고순 씨, 결혼해. 우린 결혼해.
3: 아이들을 낳았죠.
4: 야, 너무 귀여워.
5: 눈도 아직 안 떴나 봐.
2: 아이, 그때 아기들을 너무 숲 가운데 탁 트인 곳에 나 당황했었잖아.
6: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나네요.
7: 네?
6: 다음 중 너구리에 대해 맞는 사실은 1번, 너구리는 평생 한 집에서 산다. 2번, 너구리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닌다.
7: 이미 새끼들을 숲 한가운데 낳아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다.
2: 맞아요. 2번,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다.
7: 아, 맞았다 맞았다.
2: 어떻게 알았지?
3: 우린 새끼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했죠.
2: 그 후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면 버드나무 아래로. 또 굴로 이사를 했죠.
6: 우리 영감이 느리고 굼뚜지만 애들 안전은 무척이나 예민하거든요.
2: 당연하지. 우리 너순 씨를 위해서라면.
6: 아유, 장난 그러기.
7: 참 오글거리니. 아니, 참 자상하시다. 아니, 근데 너구리는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시나 봐요.
5: 사자랑 호랑이는 암컷이 독박 육아를 하던데.
2: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연히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요. 너굴너굴.
3: 너구리는 약 100일 동안 새끼들을 돌보는데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냥해 올게.
8: 네, 엄마.
7: 우와, 신난다.
1: 고생해요, 여보. 아이들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있을게요.
5: 어, 갑시다. 거기서!
3: 엄마 너구리는 아이들을 위해 새와 같은 먹잇감을 사냥하고,
2: 그 사이 아빠 너구리는 아이들을 돌보죠.
5: 우와, 아이들은 다 컸겠네요.
6: 아유, 다 커서 벌써 독립했죠.
2: 아이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이들과 살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7: 저기요, 병원에 있는 거랑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보세요?
6: 처음 사냥 내보냈을 때
2: 그때 생각이 나요.
6: 그러니까요.
3: 작은 뱀을 보고도 깜짝 놀라서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2: 그래, 맞아 맞아.
3: 그러던 녀석들이 킁킁킁 냄새를 맡아 참새를 찾아 공격도 하고.
2: 그 무서웠던 뱀도 사냥을 잘하게 됐지.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든지.
6: 아니, 그니까요. 그때 막내가 지만 못 먹었다고 그 뒤부터 뱀 사냥 연습 엄청 했잖아요.
2: 그래.

0: 아이 그랬구나.
1: 그래서야. 나뭇가지를 뱀이라고 물고 다니질 않나.
0: 혼자 뱀 낚아채는 연습도 하더니.

0: 아, 막내가
1: 성공했어요.
0: 아이고, 그땐 정말 기뻤지.
1: 맞아요.
2: 아, 그럼 지금은 두 분만 사시는 거예요?
1: 네. 막내까지 다 독립시키고 저희들이 오붓하게 살고 있죠.
0: 큰 집 필요 없어. 숲에 있는 작은 굴로 이사를 했지요.
3: 여보, 자자자자자, 아유 춥다. 나 먹을 거 많이 구해왔어요.
1: 아유 추운데, 아유 고생했어요 여보.
0: 자자, 우리 여보야가 얼른 많이 먹어요.
1: 아유 고생은 당신이 먼저 먹어요. 아,
0: 아유 참, 겨울을 나려면 얼른 많이 먹어둬야 돼요. 자, 아유, 여보 자.
1: 아유 당신도 먹어요. 아유 아, 아유 아 해요.
0: 아유 참. 아유. 아이고 참 눈이 많이 오네.
4: 눈 내리는 숲 속에 작은 굴에 자식들 다 독립시킨 오붓한 너구리 부부. 아 정말 딱 만족이다.
2: 저 분위기 있게서 좀 그런데 개선충은 언제 걸리신 거예요?
1: 아
2: 왜?
1: 그래서 생각나는 문제가 있네요.
2: 문제요?
1: 너구리는 똥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숲 아무데나 눈다. 2번 여러 너구리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에 눈다.
5: 에이 설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2: 아이 그러게. 설마 있나요?
1: 네 정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눈다.
2: 공동 화장실? 오, 충격적인데?
1: 너구리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가족들과 근처에 사는 너구리들이 함께 이용하죠.
6: 이곳에서 똥냄새를 맡으면 주변 너구리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충에 걸린 너구리가 같이 이용하면?
1: 그래서 개선충이 옮기도 해요.
2: 그래서 너구리들이 개선충에 많이 감염되나 봐.
1: 개선충에 걸렸을 때 당신이 다 잘 돌봐줬잖아요.
0: 너순 씨.
5: 우와, 두 분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0: 아이, 우리 너구리들은 대체로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을 사니까요.
1: 너둘 씨를 만나서 전 정말 행운 너구리예요.
0: 저도요.
5: 우와, 행운 너구리.
0: 행복해.
5: 너무 예쁘다, 진짜. 행구리, 행구리, 행구리. 완전 예쁜 부부.
2: 너구리 부부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고.
0: 여보, 여보, 여보. 아,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1: 아유, 근처에 사기 엄청 많던데, 위험하게.
0: 아유, 당신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살기 아니라 호랑이가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아이고.

0: 에휴, 많이 가려워요.
1: 아유, 가려워요.
0: 내가 좀 긁어줄게요.
1: 아이, 그래.
0: 아, 이쪽, 이쪽. 어때요? 시원하죠?
1: 아유, 시원해.
2: 여전히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한다.
1: 부럽다, 부러워. 어. 부러워!
2: 부럽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당장 내 오르골 돌려줘!
1: 누구세요?
2: 물건들이 하나씩 다 없어진 거야?
3: 와! 중중 난다! 돌아와!
2: 뭐야? 저게 뭐지? 하늘을 날잖아.
1: 우와! 책에서 본 양탄자 같아.
3: 우와! 생금이 깜깜!
1: 지독해!
2: 이 냄새는 갈수록 왜 더 지독해지는 거야?
0: 우와! 국자를 찾았어! 핑크백도 여기 있어!
1: 어? 애니보드가 범인이었던 거야?
2: 그게 아니라 생큼이잖아!
3: 생큼? 생큼!
4: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미션이야!
5: 여러분, 안녕!
0: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 드릴게요.
6: 뿡뿡! 짝짝짝!
0: 노아군, 현재 세계 탐험대회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하죠?
5: 네! 종합순위 6위에 있던 사막 여우단 팀이 7위로 밀려나면서 치치핑핑 팀의 순위가 올랐습니다.
0: 다른 팀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6: 그럼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7: 뿡뿡!
6: 마법의 양탄자를 잡아라!
5: 몽키 마을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나타나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0: 어머,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5: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양탄자를 잡고 주인들에게 물건도 되돌려주세요. 꼭이요.
6: 그럼 저희는 이만 뿡뿡.
2: 양탄자가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게 말이 돼?
8: 이 도깨님이 얼른 가서 혼내줘야 되겠는걸.
9: 루빈, 마법의 양탄자를 검색해줘.

0: 마법의 양탄자는 몽키 마을에 사는 새 친구의 실수로 마법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소동을 일으키는 탓에 새 친구들도 양탄자를 쫓고 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리리리리.
1: 마법의 힘을 가진 양탄자라니 괜찮을까?
2: 걱정 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어서 가자, 얘들아.

0: 얘들아, 양탄자 어디 갔어?
1: 자니, 네 속도로는 절대 못 잡을 거야.
2: 우리가 바나바나 양만 안 쏟았어도 이 고생은 안 했을 거야.

0: 너무너무 달콤해서 멈출 수가 없어.
1: 하나, 둘, 다섯, 열, 일곱, 다섯, 서른셋, 쉰, 드디어 배!
0: 우와, 대단하다. 준이, 오늘도 100개를 채웠구나.
1: 이 정도야. 우우, 성공이다! 야호!
2: 왜 그래, 준이? 뭘 성공했다는 거야?
1: 지난번에 실패한 바나바나 양 말이야. 드디어 성공했어!
2: 정말? 또 실패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리 줘봐!
0: 자, 내가 먼저...
2: 자니, 너!
1: 잡았다! 야! 얘들아!

양탄자가 움직였지. 그런 것 같은데.

0: 날아왔는데 어디로 간 거지?
1: 엄청 빨리 날아갔다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지도 몰라.
0: 맞아.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해. 자냐? 가자.
2: 맛있어, 맛있다.
0: 아니, 어떻게 매번 저런 자세로 잘 수 있는 거야? 자니! 또 잠든 거야? 일어나라고! 어?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자니, 너 진짜! 어서 양탄자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3: 하늘을 나는 양탄자다!
1: 방금 양탄자라고 했지? 저쪽이야! 가자!
4: 양탄자는 어디에 숨은 거야?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확 잡을 텐데.
1: 아뇨! 내가 더 빠른 것 같지 않아?
5: 잠깐. 잠깐. 잠깐. 탱금! 탱금일까?
6: 저건 마법의 양탄자야!
4: 양탄자가 진짜 살아서 움직이잖아!
7: 정말이었어!
0: 좋았어! 애니보드, 가자!

0: 잠깐! 내 갯마블! 어서 잡아! 여기 양탄자가 있는 것 같아.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1: 설마 또 놓친 거야? 저 녀석이 진짜!
2: 바나나!
3: 테크미 바나나!
2: 어? 하얀색 원숭이?
3: 테크미 거!
0: 저기 진짜
1: 넌 진짜 계속 말썽 피울 거야. 저쪽이야.
0: 얘들아 저쪽. 이건 안 돼. 대체 너희들은 누구야? 너희 때문에 양탄자를 놓쳤잖아!
1: 무슨 소리야! 우리도 양탄자를 잡고 있었다고! 방해란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야!
4: 얘들아, 안녕! 난 잔이야. 여긴 내 친구 지니. 준이도 나쁜 애 아니야.
1: 뭐?
5: 예, 난 드래콩. 우린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이야.
6: 마법의 양탄자를 잡으라는 미션 때문에 왔어.
0: 혹시 너희가 몽키 마을의 새 친구니?
4: 얘들아, 우리가 많이 유명해졌나 봐.
1: 그게 아닌 것 같은데.
7: 그럼 너희가 양탄자에게 마법의 힘을 얻게 한 애들이란 말이야?
0: 맞아. 우리가 바나바나 양만 안 쏟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1: 하지만 걱정 마. 금방 양탄자를 잡아서 되돌려 놓을 거니까.
5: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잡아보는 건 어때?
7: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 합쳐도 양탄자는 저 멀리 도망가 버렸다고.
0: 그건 걱정 마, 얘들아. 양탄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것 같거든.
6: 정말?
1: 양탄자가 훔친 물건을 모아둘 장소는 거기밖에 없지.
7: 정말 저기에 양탄자가 있다고?
0: 내 짐작대로라면 틀림없어.
1: 벌써 3시간째야! 여긴 아니라고!
8: 쉿! 조용히 해! 양탄자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3: 양탄자! 양탄자!
1: 이게 다 양탄자가 가져온 물건이란 말이야?
7: 내 애니부드는 어디에 있는 거야?
0: 내 갯마블도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못 찾는 건 아니겠지?
6: 얘들아! 잠깐만! 양탄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있다간 양탄

0: 남자에게 또 들킬 거야.
1: 맞아. 우리들만의 작전을 세우자.
0: 다들 모여봐.
1: 저걸로 양탄자를 잡겠다고? 굉장하지? 양탄자가 바나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쿵 하고 떨어져 다치게 될 거야.
2: 자, 그럼 이 캔 망원경으로 양탄자가 오는지 볼까?
3: 그깟 망원경보다 내가 더 빠를걸.
2: 내 망원경 우습게 보지 말라고.
3: 얘들아! 양탄자야!
0: 다들 얼른 숨어!
3: 달콤한 바나나 유혹을 이길 순 없을 거다. 저 정도로 바나나를 좋아하면 원숭이가 맞는 거지?
1: 숟가락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3: 당연하지! 이건 단순한 숟가락이 아니야.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 아주 먼 곳까지 무지개공을 날릴 수 있다고!
1: 지금쯤 양탄자가 지나갈 때가 됐는데...
3: 얘들아, 저기 양탄자! 좋았어! 다들 발사 준비해!
0: 모두 위치로!

0: 저기로 쏴! 아니 아니 아니 저쪽으로! 아, 더 빨리! 아,
1: 아, 어? 어? 난 아니라고! 어?
0: 드디어 양탄자가 맞았어! 야! 얘들아 저거 좀 봐!
2: 대체 풍선으로 어떻게 양탄자를 잡겠다는 거야?
3: 어휴, 풍선을 터뜨려보면 알게 될 거라고.
4: 얘들아, 다 됐으면 그만 내려와.
3: 내가 먼저 내려갈 거야.
2: 헤헤, 내가 먼저 내려갈 거거든. 요호! 야! 양탄자야, 얼른 와.
3: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잘 던져야 해.
2: 두 말하면 잔소리지.
5: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0: 우리 도켓을 한번 믿어보자고.
3: 으차! 받아라! 아, 아깝다.
2: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잘 보라고. 야!
3: 어떻게 된 거야? 무조건 성공한다더니.
2: 실패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3: 생금이 바나나 못 가! 못 가!
4: 생금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
3: 생금아, 얼른 내려와.

0: 풍선 안에 마법의 힘을 잃게 하는 시들가루가 들어있었거든. 양탄자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이제 양탄자의 말썽도 끝난 거야?
0: 그런 것 같은데? 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아있잖아.
2: 물건들도 이제 다 돌려준 거지?
3: 다들 기뻐하니까 나까지도 기분이 좋은데? 미션도 성공하고 이번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아.
1: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잖아.
0: 응, 다들 정말 고마워.
4: 양탄자가 다시 돌아온 거야?
5: 안 돼!
3: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0: 아주 아주 몹시 놀란 모양인데?
3: 놀라긴! 누가 놀랐다고 그래?
0: 그래? 놀란 게 아니란 말이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 너희들 봤구나.
11: 렉스, 뭐 보고 있어?
10: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12: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13: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12: 그러게.
10: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12: 응!

0: 루키!
1: 응?
2: 얘들아, 어서 와!
3: 어? 어? 렉스, 핑이랑 루키 왜 저러는 거야?

0: 럭키!
1: 왜? 인형?
0: 럭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1: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0: 내가 먼저 왔다니까!
1: 아니거든!
2: 킹, 로키, 싸우지 마!
1: 킹형 때문에 인형이 가져가 버렸잖아!
0: 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2: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1: 그렇구나.
4: 아, 핑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5: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핑,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0: 그래!
4: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0: 같이?
3: 글쎄.
5: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0: 알았어.
3: 그래.
0: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5: 스테고?
3: 우와!
5: 얘들아, 드리오야. 드리오?
3: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2: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3: 아, 그렇구나.
0: 저기 봐! 스테고다!
4: 어디? 어? 저기 있다!

0: 열매를 나눠줬어.
1: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2: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뿌리가 정말 멋지지?
3: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2: 뭐라고? 드리오는?
3: 스테고는 말이지.
0: 어? 저기 좀 봐.
3: 어?
0: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드리우가 알로가 올 걸 알려줬나 봐.
1: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2: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3: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0: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2: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4: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5: 무슨 일이지?
1: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0: 변신!
1: 로키! 옐로우 파워 변신!

0: 없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1: 아, 맞다.

엑스 슈퍼이빨 야! 슈퍼 탈구리 발사!

0: 루키!
1: 신형!
0: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1: 응! 알았어!
0: 킹! 눈을 밝히자! 루키! 지금이야!
1: 루키! 파워 갈고리! 됐어! 당겨!
0: 알았어!
1: 루키! 힘내!
2: 핑! 조금만 더!
1: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2: 후, 큰일 날 뻔했다!
1: 그러게!
0: 루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1: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3: 핑! 루키! 정말 잘했어!
0: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1: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0: 우린 찰떡 궁합이니까!
2: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1: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와, 스테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정말이네. 멋지다.
2: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테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3: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4: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오키?
5: 맞아.
3: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5: 그러게, 누구더라?
4: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5: 글쎄, 모르겠는데.
6: 뭐? 딩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4: 그래, 가자.
1: 하늘을 날고 싶어.
2: 어? 프테라노돈이네? 오늘은 프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7: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3: 프테라노돈이지.
0: 어떻게 알았어?
3: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안녕, 핑, 로키.
1: 투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냐?
0: 응.
2: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3: 나?
2: 응. 너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0: 응.
2: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3: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1: 나도 도울래.
2: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브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브 좀 불러줄래?
0: 알았어.

0: 프테라 노동 같은 익룡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어? 어? 이것 봐. 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3: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3: 응! 어? 나는! 나도 같이 가!
0: 어? 루키, 기다려!
3: 핑이 형, 나도 같이 가! 기다려!
2: 같이 가고 싶지만 루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3: 뭐야, 나도 빨리 갈 수

0: 큰일 날 뻔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 형, 나 좀 구해줘!
1: 아,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토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알았어.
2: 그래, 그래.
1: 괜찮아, 로키?

0: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어?
0: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싶은데.
1: 그럼 푸페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해보자. 어때?
0: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 형이야!
1: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닫기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0: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날아볼까?
0: 응!
1: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0: 자!
1: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0: 알았어. 자! 우와, 됐어, 됐다고. 야호!
1: 잘했어, 로키.
0: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2: 물에서 하늘로 날아갔어.
3: 푸테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0: 정말 멋지다.
3: 난 푸테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0: 응? 하늘을 날다니 정말 최고야.
1: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0: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1: 정말 괜찮으려나?
2: 렉스, 뭘 보는 거야?
0: 얘들아, 나 정말 멋지지?
4: 어? 로키가 날고 있어.
5: 진짜네. 어떻게 된 일이지?
1: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2: 정말? 역시 토모야.
0: 우후!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1: 로키!
0: 어? 아, 푸테라 노돈이다! 좋아, 나도 이제 푸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1: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1: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0: 알았어. 날개를 어떻게 해야지? 잠깐, 와, 안 돼. 로키, 누가 좀 도와줘.
3: 로키, 침착해. 로키, 빨리 날개를 펴. 이제 날개를 쭉 펼치고 바람을 타봐.
0: 됐다.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핑.
3: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0: 응.
3: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로키, 앞을 잘 봐.
0: 절벽이다. 이러다 부딪히겠어.
3: 핑, 집게 발사. 로키, 괜찮아?
0: 고마워, 핑 형.
1: 로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0: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1: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휘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3: 내가?
4: 응, 가르쳐줘. 나도 휘핑 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3: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4: 정말? 형들 고마워.
1: 잘 부탁해, 휘핑.
3: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로키, 날 따라해봐. 1,

0: 일단 이렇게.
1: 이렇게.
0: 응. 또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응.
2: 테라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1: 고마워, 렉스.
3: 오늘 푸테라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1: 맞아, 맞아. 다음엔 로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3: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1: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킬킬.
4: 줄무랄.
1: 덥덥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술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건 보물 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디 있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오늘의 이야기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밭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수박. 줄무늬만 봐도 시원해지는 수박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등장부터 위풍당당한 수박 한 통. 위에는 꼭지가 보이고 선명한 줄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모습이 검정 줄무늬가 있는 초록 애벌레와 닮았다. 수박이 꿈틀대는 것 같다. 초록색은 신호등 불빛에도 있지. 어? 빨간색? 그래, 수박을 자르면 속은 겉과 다르게 빨간색이었다. 빨간 바탕에 검정 씨가 박힌 모습이 무당벌레를 생각나게 한다.

알쏭달쏭 커다란 수박 한 통. 어디서 왔을까? 수박은 넓은 밭에서 넝쿨로 자란다. 여기저기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수박들. 넝쿨을 따라가다 보이는 이건 수박꽃? 꽃이 지면서 아래 보이는 동그란 열매가 점점 커지는데 작지만 줄무늬도 있는 어엿한 수박이다. 아직 완전히 커지지 않은 작은 수박을 잘라보면 아! 아직 익지 않았다. 익기 전이라 속이 하얀 수박. 그래도 가운데 부분부터 조금씩 붉어지려는 조짐이 보인다. 수박이 익을 때 하얗던 속이 빨갛게 변한다는 건데 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색을 가진 수박색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박 껍질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가 많아 수박 껍질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속은 얘기가 다르다. 수박을 본격적으로 자르고 또 잘라서 속을 들여다보면 껍질과는 달리 선명한 빨간색. 이 빨간색은 어디에서 온 걸까?

수박의 빨간색은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 때문.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들어있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든다. 심지어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의 반전 매력.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학이 물들어 있었다.

수박을 먹을 때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수박씨. 군데군데 박힌 수박씨 때문에 수박 먹기가 힘들었던 적 참 많다. 씨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씨 없는 수박이 탄생한 것도 꽤 오래전의 일. 정말 씨 없는 수박밖에는 편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수박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걸까? 수박을 가로로 잘라 안을 보자. 뭔가 특이한 무늬가 보이나? 바로 여기, 이 모양. 왼쪽 아래를 보니 여기에도 같은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 세 방향으로 뻗어나간 신기한 무늬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태좌였다. 수박의 중앙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태좌는 수박의 탯줄. 수박씨는 이 태좌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잘린 수박의 단면에 수박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태자를 따라 배열된 씨를 피해서 잘랐기 때문인데 반대로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잘라보면 예상대로 수박씨가 몰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났다. 씨를 발라내기 한결 수월하겠다. 태자를 알면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수박을 잘라 씨를 쉽게 바를 수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 수박의 과학을 알면 먹기도 편해진다.

잠깐 수박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식물 중에는 의외로 한가족인 경우가 있는데 지붕 위에 매달린 조롱밭과 함께 수박은 밭과에 속한다. 약 90%가량이 수분이어서 물이 가득 담긴 박이라는 뜻에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 여기에 참외, 토마토, 오이가 있다. 이 중 수박과 같은 박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수박의 형제들을 공개합니다. 박과가 아닌 것은 토마토. 토마토는 수박처럼 붉은색이지만 박과가 아닌 가지과에 속한다. 수박에 숨겨져 있던 신선한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빙글빙글 레몬. 상큼한 노란색의 예쁜 레몬. 레몬을 자세히 보니 겉은 울퉁불퉁하고 한 손에 잡히는 아담한 타원형이다. 상큼한 향기. 가까이만 있어도 기분 좋다. 병아리처럼 노랗고 럭비공처럼 살짝 길쭉한 겉모습. 레몬의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반으로 자른 레몬의 속은 과즙이 가득한 노란색. 칸칸이 나누어진 모양은 마치 조각조각 잘라진 피자 모양?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을 갖는 레몬에 가까운 형제들 중엔 오렌지, 라임도 있다. 모두 귤 속에 속해 특유의 신맛과 향이 나는 과일들. 맛도 향도 칸칸이 나눠진 모양도 비슷한 한 가족. 다른 닮은 꼴 과일들처럼 레몬 역시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과즙이 풍부하다.

레몬처럼 향기로운 차 한 잔. 말린 꽃잎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예쁜 푸른색이 우러나온다.

뚜껑을 닫고 푸른 꽃차를 잔에 따라낸 다음 향긋한 레몬을 띄워 한 잔 마셔봐야겠다. 잠깐, 푸른색 꽃차가 레몬을 넣으니 붉게 변하고 있다? 보고도 잘 믿기지 않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 꽃차의 색이 변한 이유, 정말 레몬 때문일까?

레몬즙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꽃차. 이 차와 비슷한 푸른색 종이로 만들어진 고양이. 여기에 어떤 액체를 떨어뜨리니 고양이가 점점 꽃차처럼 붉은색으로 변한다. 푸른색 고양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 액체의 정체는 바로 레몬즙. 순식간에 꽃차처럼 색이 변해버린 이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었다. 해안가 암석 위에 자라는 리트머스 이끼에서 뽑아낸 색소를 종이에 물들여 만든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물질이 닿으면 붉게 변하고 염기성 물질이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리트머스 종이를 레몬에 대보면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것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레몬과 닿은 부분만 붉게 변한 것으로 보아 레몬은 산성이다. 블루 멜로우라는 이름의 푸른 꽃차도 산성의 레몬과 만나 붉게 변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pH 시험지라 불리는 이 검사지는 물질이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또는 염기성인지를 알려준다.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 그렇다면 레몬은 얼마나 강한 산성일까? 레몬과 닿은 부분의 시험지가 진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 색은 pH 2나 3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짙은 붉은색. 레몬은 꽤 강한 산성이었다.

잘린 레몬에 연결된 전선들. 레몬에 여러 개의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아준 다음 전선으로 연결해 주었다. 건전지 없이 레몬만으로 연결한 레몬 전지 회로.

팔방 미인 레몬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의 대항해 시대. 길고 긴 항해에서 선원들이 먹을 것이라곤 고작 해야 말린 고기와 생선이 전부였고, 항해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선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증상들은 바로 괴혈병의 증상들이었다. 그러다 1700년대에 와서야 영국의 한 박사에 의해 선원들의 식단에 레몬 주스가 추가되면서 비타민 C 부족이 원인이었던 괴혈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레몬의 힘이 다시 보인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레몬을 감싸고 있는 노란 껍질. 이 껍질에도 과즙이 엄청나 보인다. 만약 고무 풍선에 레몬 껍질을 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0: 상큼한 레몬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날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고!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0: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전전전. 네, 오늘은 김두부전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a seaweed and tofu fritter. 맛있겠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seaweed. 네, 김두부전 확실히 김 필요해요. Dried seaweed. And we have tofu. 순두부 말고 좀 힘 있는 부침용 두부 필요해요. Hard tofu, seaweed, 부침 가루. Yes, we have pancake flour. 소금, salt, 달걀, egg, 파, green onion, and we will make a sauce. 네, 특별한 간장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soy sauce, sugar, sesame seeds, and sesame oil. 간장, 설탕, 참깨, 그리고 참기름. So, are you ready to kim doobu doobu doobu doobu john with me? Today, scissors. 네, 오늘 가위 쓸 거예요. Because we have to cut the seaweed. 네, 우리 김 반으로 잘라요.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맛있는 김, and we cut in half. 네, 우리 반으로 이 정도. 항상 손 조심하세요. Always be careful of your fingers. Now, we take our tofu. 우리 두부 열어요. Open the tofu.

0: tofu carefully and pour out the liquid. 네, 우리 두부 물은 낼 거예요. 아, 물 많다. 하지만 이 물은 안 쓸 거예요. We don't need this water. And now we cut the tofu in half. 우리 두부 다 안 써요. 우리 반만 쓸 거예요. So we're gonna cut in half.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we dry the tofu. 네, 두부 키친 타월 같이 좀 물이 없어져야 돼요. Put the tofu in the kitchen towel. 키친 타월 안에 넣고. Okay. Now it's ready for the next step. Next, we need some flour.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필요해요. So we put some flour here. 네, 우리 부침 가루 좀 쓸 거예요. And we put our tofu in the flour, like this. 네, 우리 두부 밀가루에 넣어요. Now we put our tofu on the seaweed. We're going to roll. So, very slowly, roll, and roll. 그리고 여기 우린 물 살짝 발라요. Gonna brush like this, 풀처럼, just like glue. We want to stick the seaweed together. 우리 김 붙어요, 이렇게. And there. Now we wait a little while. 우리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김하고 두부 꽉 퐁하고 친구 될 거야. Now we cut our seaweed and tofu. 네, 이제 김 두부 잘라요. We're gonna make 6 pieces. So we cut in half like this. And we cut once, and one more time.
1: 너무 예쁘다.
0: It's very cute. We cut once, and we cut one more time. So we have 6 pieces. 우리 여섯 조각 있어요. So we need 2 more ingredients. 네. 전 만들었을 때 재료 두 개도 필요해요. 부침 가루 하고 달걀물. We need flour and egg wash. So we crack the egg. Open up. Hop. And we whisk. 오늘은 우리 흰자 노른자 둘 다 쓸 거예요. And now we put a little salt. 네, 우리 소금 조금만 넣을 거예요. Yeah, it's ready. And then we put it here. 우리 달걀물 여기. And we have our flour here. 우리 부침 가루도 여기 있어요. The next step is as easy as 1, 2, 3. 하나, 둘, 셋처럼 아주 쉬워요. Put the tofu and seaweed in the flour. Cover it. 네. Okay. And we put it in the egg. Like this.
1: 에그도 뒤집어요.
0: 네. Now they're ready to fry. 우리 파 필요해요. We need green onion. We can sprinkle it on top. So let's cut the onion. So we're just cutting little rings. 우리 작은 동그라미 자르는 거예요. Onion.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됐습니다. All done. So now we fry our fritters. 네, 이제 전 요리 해도 돼요. We have a pan on low heat. 약불 할 거예요. We put in some olive oil. Now be careful.
1: 조심하게 우리 전들 한에서 놓을 거예요.
0: We put them in the pan. 전 만들었을 때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일찍 뒤집었을 때도 문제 생겨요. 특히 두부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Okay, ready to turn. Okay, let's turn them. Hop. Look at that. Ah, perfect.
1: Oh, 너무 좋아요.

0: 디렉스 생포했습니다.
1: 기고해라.
0: 너 뭐야? 링커야?

0: 그럼 저희가 6,500만 년 동안 빙하 속에 있던 야생 티렉스를 깨운 거라고요?
1: 레시아스님의 예언에 따르자면.
0: 레시아스님의 예언? 아니, 당신들 리더는 휴면 중 아닌가요?
2: 휴면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지하셨다.
3: 그럼 오늘 등장한 기계 공룡들은 뭐죠? 늘 상대해오던 카이저의 졸개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던데. 혹시...
2: 그마저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작정했다면 오늘 우린 아무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0: 그렇다면 꼭 승부를 지어야겠네요. 다시 상대하게 되면...

0: 설마 야물을 입게 될 주인공이 등장할 줄은.
1: 이름은 유진입니다. 13년 전 사고로 부모를 잃었고 지금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이점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제외하면요.
2: 정룡은?
1: 정룡이요? 아, 티렉스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소생팀을 가동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다들 기적 같다고 합니다.
2: 과학이지.
0: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오리지널 티렉스를 수송하던 중에 갑자기 티렉스와 교감이 가능한 아이가 나타나고 얼음 속에 동면 중이던 티렉스가 그대로 깨어나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2: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건 곧 알게 되겠지.
0: 무슨 말씀이십니까?
2: 정룡과 교감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야.
0: 네? 여기서 훈련받지도 않은 아이를 전장에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2: 부사령관, 자넨 파일럿 아카데미 교장이기 전에 디아모 부사령관이야. 우린 전쟁을 준비 중이고.
1: 지금 깨어났다고 합니다.
2: 직접 확인하지.
3: 몸에 액체를 바르면 티렉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인지시켰지만 아직 모두 접촉을 꺼리고 있습니다. 들들여지지 않는 데다가 아무래도 육식공룡이니까요.
2: 그러니까 쓸모 있다는 거군.
3: 네?
0: 암호를 입히고 제대로 훈련받은 누군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그렇겠죠.

0: 여기가 어디지?
1: 소년도 깨어났습니다.
2: 이쪽도 상당히 난폭해 보이네요.

0: 저기 선생님, 저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 핸드폰은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1: 벌써 연락드렸어.
0: 제 핸드폰으로요?
1: 자, 여기.
0: 우리 할머니 내 목소리 안 들으면 안 주무세요.
1: 여기선 안 터져. 이 섬 자체가 특수지구로 비밀리에 존재하거든. 네가 여기서 본 모든 것도 국가 기밀이야. 이제 보면 알 거야. 가자.
2: 트리케라톱스 대박. 어? 저거 목도리 공룡?
1: 딜로포사우루스.
2: 오, 브라키오스. 엄청 크네. 이거 실화예요? 가상현실 그런 거 아니죠?
1: 이제 곧 도착할 거야. 저 앞에 멀리하게 보이지?
2: 예? 여기가 진짜 학교예요? 공룡 테마파크 아니고?
1: 지워.
2: 예? 아, 딱 한 장만요. 아, 수학여행으로 친구들은 공룡 테마파크 갔거든요. 아, 전 할머니 보청기사에서 알바하느라. 아, 이거 보여주면 게임 끝인데. 딱 한 장만요. 네?
1: 좋아.
2: 저기 쟤들 다 나와야 해요.
3: 어른도 아니면서 공룡이 무서워?
2: 아, 닮았잖아요. 어제 그 이상하게 생긴 랩터들하고. 다시 볼까 무서워요.
1: 트렉스는 안 무서웠어?
2: 네, 절 공격할 마음은 없어 보였거든요.
1: 어떻게 확신했지?
4: 당장 S랭크에 편입시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5: 왜 안 된다고 예단하나?
4: 우리 아이들 기적이 잘 때부터 공룡과 지냅니다. 그중 단 1%만이 S랭크가 됩니다.
5: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남아있나?
4: 저는 진을 링크로 키우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18세만 돼도 링크로는 끝인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아이를 전장에 내보낼 순 없습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게 할 순 없습니다.
5: 이수연,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
0: 이런 학교는 엄청 비싸겠죠? 여기 다니는 애들 다 부자겠네요.
1: 학비 안 비싸, 무료거든.
0: 진짜요?
1: 아니지, 돈을 받고 다니는구나. 생활비에 수당도 나오니까.
0: 에? 돈을 준다고요? 여기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저도 돼요?
4: 사령관님 명으로 특례 입학했지만 아카데미에서 훈련받는 동안은 제 관할입니다.
5: 오닉스가 계산한 곳에 정확히 나타난 라인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4: 오닉스를 너무 신뢰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보다 앞선 문명의 AI라 해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5: 정룡이 그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부터 난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

0: 사령관님.
1: 진이 다니던 학교에 가는 게 오늘이지?
0: 네. 학교에 남아있는 서류들을 말소할 예정입니다.
1: 진도 데려가게.
0: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아, 알겠습니다.

0: 자동차는 많이 봤지만 자동비행 헬기는 처음 봐요. 근데 이거 한번 사고 나면 다 죽는 거죠?
1: 걱정 마.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니까.
0: 설마.
1: 벌써 도착한 모양이네.
0: 벌써요?

0: 같이 온 여잔 누구야?
1: 누구야 누구? 대박, 장난 아니던데?
2: 갑자기 미국에서 나타난 이모야.
3: 이모?
0: 이모?
4: 네가 무슨 이모가 있어?
2: 아, 있어. 있었어.
4: 한 번도 말했잖아.
2: 야, 어떻게 그걸 다 말하냐?
4: 난 다 말했는데.
0: 하필 이모냐? 누나도 아니고.
1: 그럼 너도 미국 가는 거야?
2: 뭐 그렇지.
4: 진짜지? 돈 벌려고 팔려고 하는 거 아니지?
2: 아니야 임마. 나 이제 니들이 알던 진이 아니야.
1: 그게 무슨 말이야?
2: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나 이제 알바 안 해도 돼.
0: 야야, 쌤은 다 들어가자.
1: 진, 잘 가라.
2: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야, 너도 빨리 들어가. 잔소리 듣지 말고.
4: 그럼 나중에 연락해. 너 진짜 연락 안 하면 죽는다. 아, 맞다. 자, 선물.
2: 자식, 난 이제 맨날 보는데. 야, 상태야!

0: 너 진짜 이거 타고 온 거야?
1: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0: 이거 혹시 그 무인 헬기?
1: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지.
0: 아니 넌 대체 이런 거 타다니면서 뭐라는 거야?
1: 아 이걸 말해줄 수도 없고. 그냥 형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어라.
0: 아 진짜 치사하게 얘기 좀 해봐.
2: 그럼 요청하신 대로 전화.

0: 수속 처리하겠습니다.
1: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인이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네. 물론이죠. 그런데 그 특수학교에선 뭘 가르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 잠깐.
2: 막 타고 철컥. 뭐 그런 게 있어.
3: 아, 뭔 얘기야. 말을 좀 해봐, 말을.
2: 야, 도망쳐.

0: 괜찮아?
1: 못 본 걸로 할게요. 정말이에요.
0: 너에게 미션을 줄게.
1: 네? 미션이요? 무슨 일이야?
2: 야, 뭐야? 야,
3: 오지마! 다가오면 쏜다!
4: 얘들아, 뒤로 물러나.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5: 네.
2: 야, 저 신발 상태 아니냐?
3: 상태라뇨? 저 상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2: 아, 맞네. 저 상태 맞네.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3: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더 불러서!
0: 엎드려.
1: 네.

0: 왜 저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죠?
1: 시작에 불과해. 이건...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0: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렇지 가면 안 돼.
1: 그때는 몰랐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 달콤한 간식이 불러올 엄청난 결과를.
2: 쥐를 잡고 나는 니한테 밥을 준다는 그런 계약관계로.
1: 계약관계라고요? 야! 집사는 숙식을 제공하고 냥이들은 쥐를 잡는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답니다.
3: 가, 안 가? 냄새가 죽겠어, 냄새. 손들어.
2: 얘는 또 저거 나 그 끌고만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계약관계 2번으로 이제 뭐 밥을 조금씩 더 작게 줘야 되겠지.
1: 냥이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 과연 딸기바 삼총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경북 상주. 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왔습니다.
1: 네, 저분이 바로 이 딸기밭의 주인. 늦가기 초보집사랍니다.
4: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있어요?
5: 어디 돌아다니겠지 뭐. 아, 지금 더워가 없어요? 막 이렇게 쉬어도 쉬고 있을 거예요.
2: 냥! 냥! 냥!
1: 그런데 그때 마법처럼 하나 둘 집사 곁으로 다가오는데요.
2: 고양이니까 처음에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야옹아 야옹아 이랬지 뭘. 그러니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얘네들 야옹 가면은 저저 있다가도 지도 야옹 하면서 막 와.
1: 자, 소개합니다. 이 집의 첫째 냥 이름은 금동이고요. 새처럼한 요 녀석은 둘째 은동이. 좌로 뒹굴 우로 뒹굴 귀염둥이 막내 동동이랍니다.
2: 우리 금동이가 조금 이게 색깔이 골드 컬러잖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러다 보면 그런 식, 원래 그러니까 그냥 자연

0: 무슨 일이라도 난 건지 녀석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였는데요. 아, 개구리 때문이었군요. 아이고, 양이 한 마리도 아니고 새 녀석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요. 결국 도주를 시도하는데요. 첫째 금동이가 귀를 바짝 쫓습니다. 어느새 막내 동동이까지 합세. 그런데 동동이는 개구리를 잡고 싶다기보다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때 둘째 은동이가 한 방에 울어 개구리 사냥이 종료됩니다.
1: 어, 동동이.
2: 개구리 잡았어?
1: 아이고, 착한 거, 아이고.
0: 얼레레, 집사님, 개구리 은동이가 잡았어요. 칭찬의 간식까지 동동이 찾으네요.
1: 더 잡아와.
3: 재주는 내가 부리고 간식은 동동이가 먹었다오.
4: 자기들이 잡잖아. 뭘 한 마리를, 개구리를 한 마리 탁 잡아가 물면은 그냥 안 하고 꼭 주인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잡았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소리로.
0: 이번엔 은동이가 유유자적 딸기밭 갓길을 걸어가는데요. 뭘 하려나 했더니, 너 볼일 보는 거니?
1: 엄마, 여봐요. 여봐요. 똥 살래, 똥 살래, 똥. 똥. 자꾸요, 자꾸요, 이렇게 놀래. 어? 냄새나 죽겠어, 냄새. 어? 앞으로 똥 싸지 마. 알았어. 알았냐고. 손 들어. 야. 앞으로 똥 싸지 마.
0: 혼내는 데는 집사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 많이 쓰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드문드문 드문드문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사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지. 청결을 또 안 좋잖아.
0: 하지만 은동이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금동이도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기 일쑤고 그 모습을 본 동동이도 누나들을 따라 쉬잉. 딸기밭 삼총사는 내키는 데다 볼일 보는 게 일상이 됐다는 건데요. 녀석들 배변 활동도 자유분방하다.
5: 아이, 스쿠짱.
6: 뭐 똥 싸면 혼내줄 건데 오줌은 그냥 봐줘야지 뭐. 요 바로 옆에 여기 뭐든 여기서 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안 놓고 좀
0: 아, 어머, 눈앞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쓰질 않는다네요.
4: 남들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뻐는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또 만지고 이런 걸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 특히 고양이는 더 싫어했어요.
7: 네, 고양이는 눈빛이 되게 날카롭고 좀 섬짓하고 그런 거라서 나는 고양이는 싫더라고, 더더욱. 차라리 개는 좀 나은 건 몰라도.
0: 사실 30년이 넘도록 미국에 살았다는 형님 집사. 딸기 농사를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양이들을 키우게 됐답니다.
7: 더 농사 끝나고 나면은 바깥에 있던 쥐들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배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딸기를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은 그런 거 방지가 되고 해서 그럼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아는 멘토분의 거기에서 마침 또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0: 쥐를 쫓기 위해 자매인 금동이 은동이를 데려오긴 했는데 엉겹결에 사촌 조카가 돌보던 동동이까지 떠맡게 됐다는 것. 이 마을은 딸기 농장 수보다 고양이가 더 많다는데요. 그런데 아,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제가 지금 뭘 잘못 본 건 아니죠? 특히 고양이가 싫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4: 이런 거 가지고 돌려주면 좋아하죠.
0: 게다가 이것은 고양이 사료 아닌가요? 주머니에 고양이 사료를 늘 챙겨 다닌다는 건 이제 양이들에게 푹 빠졌다고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4: 매일 또 보니까 보고 또 같이 있으니까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 한 번씩 또 우리 애들이 오면 또 얘네들 보고 볼을 일부러 또 대고 있을까 좀 볼 때도 많아요.

0: 완전 고양이 집사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고는 의자를 앞뒤로 흔들어주는데요.
1: 잘하고 흔들어주면 애기
2: 흔들어주겠어. 공동이 잘 자라고 이렇게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0: 어미 품처럼 따뜻했는지 동동이 녀석 금세 잠이 들었네요. 어느덧 작업이 끝나고 곤히 자던 동동이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형님 집사 곁인데요.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동동. 동동아, 이분은 고양이 눈빛도 싫어하시는 분이야.
3: 비치세요, 일하게. 뭐라고? 왜라고? 어? 나한테 오라고?
0: 원래 그런데 형님 집사도 좀 수상한데요. 동동이가 팔 위로 올라가는데도 못 이기는 척 내버려두고 양발로 열심히 꾹꾹기를 하는 동동이를 내치지 않는데요.
3: 어서라. 가만해, 가만해, 가만해.
0: 목소리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데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3: 떠올라와, 떠올라와. 아, 이리 가. 가. 가. 안 가. 가.
0: 이번엔 동동이를 혼내는가 싶었는데. 본격적으로 동동이와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1: 나도 무료한데.
0: 심심할 틈이 없다는 형님 집사. 동동이의 애교 덕분에 농사의 피로도 싹 달아난다는데요.
4: 내가 좀 놀아줬더니 집사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옹. 쉬엄쉬엄 이래라옹.
0: 이번에는 뭘 하시나 봤더니 아하, 내친 김에 간식까지 챙겨주시네요.
1: 나도 간식 먹잖아. 얘네들도 간식 주면 좋아하니까 뭐. 같이 놀아주는 거지 뭐.
0: 언제나 그렇듯이 간식을 독차지하는 건 이 집의 막내 동동입니다.
3: 짜먹는다, 짜먹는다. 이런, 이런.
0: 아, 무렴.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데요. 사실 양이들과 가까워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5: 한쪽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고 막 축처져 있고 밥을 안 먹더라고. 거의 한 4, 5일 거의 안 먹었어요. 다들 사람들이 야, 이거 내일 못 넘긴다 이러고.
0: 이 집에 오고 금동이가 많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아픈 금동이 곁을 은동이가 밤낮으로 지켰다는데요.
6: 저 누른 고양이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저를 마사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나. 피안하죠 좀.
0: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는 형님 집사.
5: 내가 앞으로는 니한테 잘해줄게 하면서 막 토닥거려주고 밥도 좀 먹고 그러니까 안 먹던 밥도 한두 개 먹더라고. 쟤네들도 감정을 갖고 있는구나.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배웠어 정말로.
0: 그런데 말이죠. 양이들이 올라가는 곳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선산에서 나무를 골라 손수 만든 이름하야 두구두구두구두구 형님 집사표 수제 캣타워랍니다. 와, 이런 캣타워 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의 정성이 대단하네요.
1: 재미지 뭐. 좋은 애들이 이렇게 이런 데서 막 올라오는 거 보면 신기하고 너무 집에처럼 그렇게 앞방에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 그 야성답게 이렇게 살아야만이 얘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나도 좋고.
0: 이제는 양이 밥으로 통한다는 형님 집사. 이혼 양이들이 집사들을 180도 바꿔놓았다는데요. 신선한 물을 챙겨주는 것도 늦가기 초보 집사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양이답게 녀석들은 고인물보단 빗물이 좋은가 보네요. 그런데 요즘 집사님이 딱 한 가지 금은동 삼총사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뒹굴뒹굴 놀기 바쁜 막내 동동이. 딸기밭에서는 늘 장난만 치고요. 게다가 요즘 바깥 외출은 더 잦아졌다는데요. 거긴 또 어떻게 올라간 건지. 이곳저곳 탐방하느라 도통 집에 붙어있질 않고 길에 나가 광합성하는 걸 더 즐긴다는 동동. 반면 은동이는 하우스 밖은 노!

0: 시간이 많아졌다는데요. 그건 금동이도 마찬가지. 뭐가 문제일까요?
1: 여기 들고 온 그 이유가 우리가 그 니는 쥐를 잡고 나는 니한테 밥을 준다는 그런 계약 관계로.
0: 네? 계약 관계라고요?
2: 우리가 계약서 쓴 거 있냐오? 처음 듣는다오.
3: 안 돌아다니고 자꾸 바깥에 있고 먹이만 돌려 그러면은 이제 계약 관계 위반으로 이제 뭐 밥을 조금씩 더 작게 줘야 되겠지.
0: 단체 사업 중이라는 삼총 사냥. 갈수록 사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데요. 그 미스터리의 해답을 풀기 위해 딸기밭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곳까지 흔쾌히 달려와 주신.
4: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외국 부탁해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5: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4: 딸기 농장이라 그런지 네. 딸기향이 너무 좋아요.
5: 향이 나요?
4: 네.
5: 우리는 맨날 이사가고 모르겠어.
4: 아, 그렇구나. 저는 들어오자마자 달콤한 딸기향이 나가지고. 네. 야, 또 딸기 농장에 고양이 보러 온 건 저도 처음이에요. 네,
5: 그래요?
4: 아, 네. 여기 고양이들 산다고 그랬는데 다 어디 있을까요?
5: 야, 불러볼까요?
4: 아, 부르면 와요?
5: 냐옹! 냐옹!
4: 좋아, 좋아.
5: 와! 이리와, 이리와! 냐옹!
4: 부르니까 바로 오네요.
5: 네. 금운동이라고 해서.
4: 금운동. 완전히 그냥 매달 성권을 하시네요. 예, 예, 금운동도. 예, 예. 근데 지금 이 고양이들은 여기서 특별히 사는 이유가 있나요?
5: 그렇죠. 여기 이제 지잡으라고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4: 완전히 여기서 그래. 딱 경비, 그렇죠. 경비를 예, 하고 있네요. 예.
5: 근데 이제 금동이는 확실한 계약을 지키는데
4: 네.
5: 저 은동이 쟤는
4: 그냥 안 지키는
5: 안 잡는 걸 사실 보지를 못했어.
4: 아, 진짜 보지.
6: 개구리 잡았잖아, 개구리.
5: 개구리는 뭐 잡아갖고 지가 좋아하는 거지만 내 좋아하는 거는 쥐를 잡아줘야지.
0: 맞아요. 개구리 잡는 것밖에 못 봐서 궁금하긴 한데요. 과연 양이들의 사냥 능력은 어떨까요? 직접 검증해보는 미아웅철.
4: 오, 진짜 잘 논다.
7: 여기는 이제 천연 리필 장난감이네.
0: 그럼 은동이는 어떨까요?
4: 은동이도 엄청 잘하네요, 사냥을.
5: 얘는 아주 그냥 그 딱 잡으면은 입으로 탁 그냥 가져가. 그냥.
4: 물고 가. 동동이도.
2: 우리는 밥 먹고 사냥만 했다.
4: 지금 여기 있는 고양이들은 다 사냥 본능이 충분히 지금 다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0: 사냥 본능이 유지되고 있다고요?
4: 직접 잡는 거를 못 봐도 네. 이게 본능이라서 사냥 본능이 있어서 고양이들은 움직이는 작은 짐승들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잡아요. 사냥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사냥하는 애들은 하루에 8마리, 10마리씩도 사냥을 하니까
5: 그렇게 많이?
4: 네. 아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 마리수가 많은 게 하루에 10마리씩 30일 사냥하면 300마리.
5: 아유.
4: 세 마리가 사냥을 하면 거의 한 천 마리.
5: 쥐가 말을 만큼.
4: 그래서 진짜로 고양이 있는 주변에는 쥐가 있기가 힘든 게 평소에 그만큼 사냥을 좀 많이 하거든요.
0: 그런데 모두 집중. 금운동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충분히 밥값을 하고 있었답니다.
4: 자기 천적 관계에 있는 아이들의 분비물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나요.
5: 그렇죠, 그렇죠.
4: 왜? 그러면 더 접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쥐를 쫓는 목적이면 고양이 분변이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저는 근데 다행인 게 딸기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치. 게 아니잖아요. 네. 흙에 묻는 게 아니고 네. 공중에서 다 채취를 하는 거라서 청결 문제도 사실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집사님들 보시기엔 금동이와 은동이가 요즘 달라졌다는데요. 냥이들을 살펴보던 그때
4: 아이고, 엄청 부럽네.
5: 네.
4: 한번 출산한 적 없죠?
5: 없어, 처음이에요.
4: 완전 이거 거의 100% 임신.
5: 아, 먹이, 먹이자.
4: 자. 아, 그러네. 평소에 그... 이렇게까지 저 집 불 수가 없고, 특히 그 전에 새끼 낳은 적이 없잖아요.
5: 네.
4: 그러면 초산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저 집, 네, 임신이 아니면 이렇게 부풀 수가 없어요.
5: 그렇구나.
4: 지금 100% 임신 상태예요.
0: 자매가 동시에 임신이라니 경사라해야 하나?
4: 아, 근데 나중에 중성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5: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뭐 저들도 이제 그래도 얘들 인생도 있는데 처음 아기도 한번 가져보고

0: 또.
1: 요번 출산 이후에.
0: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성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있어요.
1: 왜냐면, 1년에 3번도 출산하거든요. 아이고.
2: 1년에 3번이나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네, 네. 그때부터는 또 고양이들끼리 또 이제 막 싸움이 많이 생겨요.
0: 그거를 중성화 한다고 걔네들이 쓰고 고양이들이 안 오니까
1: 오기는
0: 뭐 냄새가 안 나나요?
1: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암컷 고양이들이 중성화가 안 돼 있으면 소변이나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데 사실 그 냄새가 되게 멀리 퍼져서 이 동네에서 다 알아요.
0: 오, 희한하네, 이거.
1: 네. 아니, 그게, 그래야지 얘네들이 종족 번식을 하기 하니까. 때문에 그걸 기가 막히게 이 공기 중에서 다 맡아.
0: 아니, 나는 그냥 소리로, 왜, 그, 저기, 이런 봄에 되면은 짜찍기
1: 하던
0: 발정을 그래 막 그래 그런 거로 소리로 교감을 해서 온다고 난 그래 생각했었거든.
1: 발정 울음소리도 네. 하나고 그다음에 소변 봤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제 화학 물질, 페르몬 물질이 또 냄새가 퍼져서 또 몰려들어요.
0: 그렇구나.
1: 네, 그래
0: 많이 배우네.
1: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첫 발정 오기 전에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한 5개월에서 6개월령에.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시기가 지났잖아요. 한 살 좀 되고 임신까지 한 상태니까. 그래서 그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유선이 다 불어있고 자궁이나 이런 데 혈관이 되게 발달돼 있어서 수술할 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출산하고 딱 3개월 정도 되면 바로 더 지체하지 마시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중성화 수술 해주시면 돼요.
3: 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3: 아기 낳을 때 옆에서 어떤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어떤 뭐 그런
1: 아, 좀 신경 써야 될 거
3: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1: 몇 가지 있어요. 이 출산 과정은 보호자분들이 특별히 도와줄 건 없고 대신에 출산 환경은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평소에 아이들이 쉬는 공간인데 사람이 자주 잘 안 다니는 데다가 박스 하나, 좀 큼지막한 박스 하나 놔주시고 밑에다가 푹신하게
0: 깔아주고.
1: 네, 옷 같은 거, 방석 같은 거 깔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출산할 때 애들이 약간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수 때문에 그런 거 흡수할 수 있는 패드 같은 거 출산 임박했을 때 바닥에 그것만 깔아주시면 알아서 고양이들을 출산하고
0: 근데 언제 출산 임박하는지는 모르잖아.
1: 그냥 평소에 깔아놓으시면 돼요.
0: 그렇게 깔아놔야 되겠네.
1: 네.
2: 이제 출산이 임박한 금동이 은동이가 안전하게 출산할 장소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0: 여기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1: 여기는 뭐예요?
0: 이거 고양이 집이지. 그러면 이쪽 안쪽에 이렇게 하고 뒤를 뭘로 좀 약간
1: 네,
0: 이렇게
1: 좀만,
0: 가려주고.
1: 네, 햇빛만 가려주시면.
0: 가려주고.
1: 네. 그리고 이런 장소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마리 출산해야 되니까.
0: 아. 네.
1: 요 근데 나란히 있으면 애들이 불안해요. 지금처럼 주변 이렇게. 막아져 있으면서 네.
0: 그러면 이런 나무로 이쪽에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너무 붙어있나요?
1: 너무해. 그냥 옆동이
0: 아니 내 입장에는 좀 같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안 좋구나.
1: 아 그러면 이제 소로가 오히려 출산 때 예민했을 때 신경이 많을 수 있어서
0: 다른
1: 바로 옆동에다가 이렇게 꾸며주시면 오케이. 딱 될 것 같아요.
0: 이거를
1: 네.
0: 고양이가 새끼 놓으면 여기다가 여기서 놓으면 어떤가 싶어서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2: 직접 만든 고양이 산실 안에 방석을 깔아주기만 하면 끝.
1: 자, 앞에 가림막까지 이렇게. 아, 좋네요.
0: 이렇게.
1: 이제 출산 시기 되면 여기서 딱 출산방하게 네. 평소에 간식 같은 거 해서
0: 여기 자꾸 여기 네. 친근감 친하게 여기가 네. 좋은 장소라는 걸 느끼게 미리 해두면 되겠네.
1: 익숙해지게 좀 해주시면 돼요.
0: 그래 되겠네. 네.
1: 아, 좋네.
0: 오케이.
1: 아, 근데 이미 네. 고양이한테 그냥 푹 빠지시죠.
0: 그런가?
1: 네. 보통 관찰력이나 네. 고양이를 평소에 이렇게 아, 얘네들이 이럴 때 무서워하는구나, 이럴 때 편안해하는구나 이게 관찰이 안 돼 있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좀 있으면 더 막 모시고 살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집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싫어하는 거에다가 또 지식도 없어갖고 아마 얘네들이 참 그동안에 내 때문에 참 고생했구나. 전에 못했던 거 미안한 거 이런 걸 다 새끼도 놓고 이러면 더 잘

0: 해주고 나도 동물들하고 더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1: 얘들아, 새 공간은 마음에 드니? 집사님이 만들어준 산실에서 건강하게 순산하고 새끼 냥이도 잘 돌봐야 된다. 집사님, 지금처럼만 금은동 삼총사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0: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거든요. 쉬린 에바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란 정부의 감시와 도청, 살해 위협. 2009년 망명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
3: داستان توانای زن ایرانی به ایران خواهد آمد.
2: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이란인, 첫 여성 무슬림, 그리고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 쉬린 에바디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0: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I, Daniel Blake.
1: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2: We must sa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1: 은퇴작 개봉을 앞둔 그가 위대한 수업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의 은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3: The last 30 years we've tried to say this is what has happened to our country. And every day we get more news of the destruction of our society.
1: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현실. 80대 감독이 카메라 앞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편 넘는 장편 영화에도 미처 담지 못한 거장의 이야기. 지금 위대한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

0: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0: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스트레스 풀고 기분도 좋고
1: 내 마음이 너무 아주 기쁘고.
2: 우리는 즐거워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뻔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3: 노래 교실은 아모르 파티가 울고 웃으면서 운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래 교실이 아닐까.
4: 어떡해.
5: 운동이 불안하지.

0: 오늘은 퇴근 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1: 정국!
2: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태양아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3: 황미영.
1: 반갑습니다.
3: 인생살이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전할 직업은 바로 노래 강사. 베테랑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실까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대기실로 찾아가 봤는데요.
4: 아, 안녕하세요. 예, 예.
5: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아, 어쩌려고 저를.
4: 제가 이번에 노래 강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노래 강사이신 박미연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5: 박수면을 제가 높이 평가. 내 마음을
0: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노래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5: 사실 노래 강사가 쉽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돼. 노래 하나 준비해서 현장에 와서 보고 또 노래도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4: 네, 알겠습니다.
5: 할 수 있어요?
4: 한번 그러면 노래 한 곡을 준비해서 네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 알겠어요. 그러면 도전?
4: 도전.
5: 오케이, 받아주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5: PD로고 프로그램이 최고라는 거니까.
0: 오늘의 베테랑은 80년대부터 활동해온 1세대 노래 강사. 방송 출연도 많이 한 유명인입니다.
5: 제가 레크리에이션을 하다가 오, 이거 대중가요를 한번 살짝 접목해보자 하면서 오늘날의 노래 강사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중적으로 많은 이가 소그룹의 형태의 노래를 지도하는 형태들이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 함께 떼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기는 이런 형태는 적어도 레크리에이션을 겸비한 대중가요를 접목한 박미연이가 시조가 아닌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0: 테스트를 받기로 한 바로 그날.
5: 원곡이요?
0: 테스트라 나름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요. 노래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0: 박수!
1: 자,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0: 네. 일단 음정, 음치는 아니에요.
2: 음치 아니에요?
0: 네, 음치가 정확한 노래를 라인을 못하고 네. 내 마름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는 네. 이거는 충분히 본인이 듣지 않고 공부를 안 했다. 이야, 이야, 이야 할 때도 네. 지금 보니까 그냥 뻘쭘하게 서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응? 엄마들하고 함께 하려면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나 봐요. 이렇게 좀 끼 좀 부려줘야 되는데 네. 야이야이 그리고 심지어 눈까지 감고 야이야이 이렇게 눈까지 감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너 몸도 한번 움직여봐.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네. 자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고
2: 야이야이 네.
0: 이걸 잘해야 돼. 네. 이 표정과 어깨질 해봐. 시작.
2: 야이야이
0: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3: 노래 강사 이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0: 옳지 웃어. 오늘 5까지. 일단은 노래는 즐거워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뻔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해주고 두 번째는 이 장소야말로 침묵의 장이고 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위치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또 위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3: 먼저 베테랑의 수업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타 노래 강사는 입장부터 남다릅니다. 올해 2년을 맺어온 만큼 수강생들과 꽤나 끈끈한 모습입니다.
4: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늘 첫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

0: 왼쪽 이렇게 치려면 손을 떼고 박수는 건강 박수를 쳐야 되는데 세고 빠르고
1: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입담 좋은 이야기도 가미됩니다.
0: 박수! 박진 피디님 봤어요?
2: 네, 저 봤어요.
0: 어, 피디님 나와보세요.
2: 아, 어떡해.
0: 잠깐 나와봐. 자, 우리 EBS PD로그. 여러분 아시죠? 생생하게 경험을 해서 마이크도 나중에 잡을 거야. 우리 PD님 본인 소개 이름이 뭔지 너무 이뻐.
2: 안녕하세요. EBS에서 온 써니 PD입니다. 노래 같이 배워보려고 왔어요. 잘

0: 야, 스포츠에 금방 알아서 잘라버리는 거야.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네. 앉아서.
1: 네.
0: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잘 이해해 주시고. 네. 너무 힘드죠? 건강 잘 하실 것 같죠? 이런
2: 그렇다고 또 웃기기만 한 건 아닙니다.

0: 왁자지껄하던 교실이 숙연해집니다.
1: 엄마!
0: 다들 어머니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한번 참여하면 보통 몇 년씩은 다니게 되는 게 노래 교실이랍니다.
2: 혼자 있어. 이런 데 오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약속 안 해. 노래 교실 이런 날은.
3: 그래서 뭐 딴 데 가서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고 즐겁고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함.
4: 그냥 흥이 겨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롭고 그리고 우울한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노래 교실에 와서 친구를 만나고 놀고 이렇게 논다는 거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재미난 이야기 듣고 이렇게 깔깔거리고 그리고 존재감이 있잖아요. 와서 출석 뭐 가끔 이름 불러주고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한번 불러주면 나를 기억하시네? 이런 이제 어떤 소속감이나 존재감 뭐 이런 게 크다고 생각해요. 네.
0: 끝나자마자 다음 수업이 기다립니다.
5: 좀 보니까 어때요?
6: 진짜 선생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0: 이런 수업이 서울과 수도권을 합쳐 일주일에 총 15개.
6: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그 하는 수업은 같은 수업을 하세요?
5: 같은 수업. 옷차림새가 그때 그 주의 컨셉은 일주일을 가야 돼요. 수업이 15군데인데 네. 옷을 바꿔 입으면 혼돈돼요.
6: 그쵸.
5: 어떤 옷을 내가 입었는지.
6: 그러면은 그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5: 수입은 저희 노래 강사들로서는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움직이는 만큼이에요. 움직이는 만큼. 그러니까 뛰고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은 들어와요. 먹고 살만해요.
6: 그렇죠.
5: 뭔가 로망이 되어야 되고 선구자가 돼주고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돈 잘 봅니다. 와.

0: 양평 노래교실은 1년에 반만 열립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이 열리는 동안에는 출석률과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1: 여러분, 삶의 보람이 바로 방면 노래교실이죠?
2: 네!
1: 봐봐, 여러분은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농사 열심히 짓고, 그래? 또 노래교실에 와서 시뻘겋게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나 인생 바뀌었다 하시는 분 누구 있어? 내가 딱 보니까 황소래, 황소나. 황소나. 이모, 노래가 얼마나 좋아. 응? 박미연이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
3: 도파민이 쫙 올라오면서 엔더폰이 쫙
0: 우직한 성격이 황소와 닮아 황소라 불린다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4: 골리야, 우리 닭장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닭장에 가자. 까미도 이리 와.

0: 가자 가자 밥 줄게.
1: 밤새 기다렸을 닭들의 아침을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자자자자자 밥 먹어. 밥.
1: 병아리 때부터 직접 키웠다는데요. 기러기도 있네요.
0: 제가 농협에 다닐 한 40년 다녔거든요. 네. 고객님이 병아리 6마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키우는 게 지금 이렇게 한 50마리 정도로 늘었어요. 아우 늘어. 아우 뭐 같이 알을 낳으려고 앉아있어. 어디 봐.
1: 닭을 키우는 건 은퇴 후 심심한 삶에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꺼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양평 여성 축구단에서 선수로 뛸 정도로 활발했던 사회생활.
0: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카나요.
1: 그런데 은퇴를 맞이하자 갑자기 공허함과 우울감이 밀려왔답니다.
0: 그쵸, 많이 허전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을에 이제 직장을 갔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방향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박명 교수님을 안 건 한 4년? 노래 교실 다닌 게 한 4년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즐거워요,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도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1: 노래 교실에서 만난 인연도 적지 않은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와 종종 도우미 역할도 합니다.
2: 늙은이가 이쁘면 뭐가 이뻐. 최 여사가 와서 많이 돌봐줘요. 저렇게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내가 아프면 데리고 내려가고.
3: 그래도 노래 부를 때는 좀 힘이 나시나 봐요.
2: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그때 신이 나지. 노래 부를 때 신이 나. 야!

0: 다들 외쳐.
1: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갈 좋은 인연을 노래교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노래교실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바로 오늘 조교입니다.
2: 오늘 화려하게 입고 오셨어요.
3: 화려하게.
2: 네, 멋지시네요. 오늘 저기 네. 여기 이거
1: 오늘 조교인 경자 쌤으로부터 조교가 할 일을 배워봅니다. 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2: 수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런 곡들을 네. 회원님들하고 같이 배웠던 노래를 네. 한 번 더 반복하고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하는 역할이에요. 저희가
3: 수업 전에, 네, 본 수업 전에.
2: 본 수업 전에. 네. 그리고 이제 한두 곡 정도는.
1: 그러니까 일일 조교인 셈이죠.
2: 좋아하시는 노래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1: 노래교실 회원은 보통 50대에서 80대. 저에게는 어머니나 할머니 뻘입니다. 생각보다 학생이 많아 더 긴장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1일 조교 선생님 체험으로 온 써니 신입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래 실력은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
2: 아, 귀엽습니다. 충분히 잠시만요.
1: 저에게는 첫 무대입니다.

제 딴에는 의상도 선곡도 엄청 신경 썼는데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보다 베테랑 선생님이 어떻게 보실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베테랑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쁠싸 그만 박자를 놓쳤습니다.

0: 노래 한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교수님. 됐죠? 아니, 참 좋게 발전했는데.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는요, 몸짓도 없었어요. 그냥 서가지고 막 눈 감고 부르고 쑥스러워서 그러더니, 야, 기대되는데요? 내가 뺏길까봐 깜짝.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잘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 잘하셨어. 안 잡겠어요.
0: 그런데, 베테랑의 선곡이 저와 같은 곡입니다. 최고의 노래 강사는 이 노래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2: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이어, 오 당시 사랑해요, 오 당시 사랑해. 자, 오른쪽.

0: 제가 부를 때와는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무대였습니다. 신나는 곡으로 다음 무대가 이어집니다. 분위기가 금방 후끈 달아오릅니다.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발산하는 날. 이런 것도 노래교실의 매력이겠죠? 그렇게 한바탕 신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무대 실수가 있었던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1: 근데 사실 몸으로 익히는 거는 기능이거든요. 기능을 익히려면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우리네 직업인 거죠. 내 몸으로 익히는 것들은. 그래서 좀 시간이 가야 되고 더디지만 하다 보면 숙련이 되고 빨라지면서 어느 순간 장악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다음 날 베테랑의 조언에 따라 경자쌤의 수업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 꼭 이제 어르신들은 다 모두 다 최고 최고 해주셔야지.
0: 여긴 보통 노래교실과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요즘엔 이렇게 요양원에서 노래교실을 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게다가 어르신들에게도 인기도 많아 참석률도 아주 높습니다.
2: 제가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데.
0: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경자쌤도 저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4: 우리 어르신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0: 걸어 손 쭉 뻗으시고 시작. 지글지글 자자 보글보글.
1: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체조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굳어있는 몸을 먼저 풀기 위해서입니다.
0: 오늘은 섬마을의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의 섬마을의 선생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1: 노래는 주부 노래교실보다 더 옛날 노래. 아는 노래가 나와야 반갑고 따라 부르기도 좋습니다.

0: 요양원 노래교실에선 수강생들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1: 잘하십니다. 박수 치시면서.
0: 노래를 시키는 건 퇴화되는 언어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엔 뜻밖에도 동요입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데요. 그러다 옛 생각이 났는지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이 노래를 부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 걸까요?

0: 뭔가 모르게 찡했던 요양원의 노래 수업이 끝났습니다.
1: 가만히 가세요. 아, 진짜. 기다렸어요? 진짜? 오, 정말 노래 교실이 기다려서?
2: 노래 교실 오면 무슨 노래 하나 걱정돼요?
3: 그럼 올 때마다 기다려주세요.
2: 네, 딱 한 번 더.
0: 다음 수업까지 건강하세요.
1: 저희 엄마도 생각나기도 하고 되게 하고 나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뿌듯한 벅찬 그래서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저도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과 어떻게 놀이를 또 해드려야지 어르신들이 기뻐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0: 바쁜 수업과 수업 사이 베테랑이 카페를 찾았는데요. 목이라도 축이며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업 자료를 만들며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놓은 스크랩. 이게 무려 30년 치랍니다.
4: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쯤은 또 썼던 것들을 다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넣어놨다가 또 한 번씩 보고 그러면 그때 해석했던 노래와 또 올해 또 새로 나온 노래에 또 얽혀지는 같은 이야기라도 또 감동이 다르거든.
0: 자료에는 노래 강사 박미연의 38년 인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국내 최고라 불리는 베테랑.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4: 내가 막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잘한다는 소리 들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매일 부딪히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죽기 살기로 부딪혀야 되는데 나 노래 좀 할 줄 아니까 하고 별로 안 부딪히면서 어떻게 작년처럼 됩니까? 저는 스케줄 보셨죠? 지금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5: 네.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그 노래 강사 지도자 과정 수업이 있다고 해서 미연쌤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0: 저도 참 오랜만에 오는 대학 강의실입니다.
1: 벌써 많은 사람들이.
0: 이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설된 노래 지도자 양성 과정. 벌써 18년째입니다.
2: 역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노래교실에 또 나오시고 김홍성. 오케이.
0: 아, 익숙한 얼굴도 눈에 띕니다.
2: 아나운서 정말 자랑입니다. 우리 학교에 열심히 나와주시네.
0: 아나운서뿐 아니라 학생들의 직업과 나이도 각양각색. 현직 노래 강사도 찾아서 듣는 수업입니다.
2: 내가 해왔던 거를 따라가는 게 그게 쉽지.
0: 노래 강사를 위한 수업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한손 들어봐요.
1: 얼핏 봐선 다른 노래교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0: 양손을 덤빈대. 옳지. 자, 큰 하트.
1: 노래 지도자 양성 과정은 1년. 수료 후에는 자격증을 얻고 신입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0: 올 하트. 아주 깨물어질 거야.
1: 처음 시작하면 수업 1시간당 보수는 10만 원 전후. 노래 강사 지망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2: 자, 지금 저랑 이렇게 지금 율동을 했는데 배운 율동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따라했어? 그게 누구 역할이야? 나의 역할이다. 따라하게끔 강사의 역할이라는 거. 그러면 저는 여러분보다 0.01초 빠르게 동작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동작을 조그만하게 했어? 크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동작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노래 강사는 약 3천여 명. 노래 강사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3: 사실 처음에는 내가 넣어서 하면 얼마나 하겠나라고 했었는데 제 숨이 있는 끼가, 이 끼가 열정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충분히 강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죠.
4: 제2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인생에 대해서 여지껏은 애들 키우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취미활동도 못하고 모든 걸 묻어놓고 가정에만 충실했었는데 이제 애들도 크고 또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음악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도 요즘은 생겼어요.
5: 제 인생 후반전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진행하는 거는 자신 있는데 이런 노래는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도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어서 앞으로 제 인생에 노래와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1: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초대 가수와의 만남.
0: 발차기!
1: 노래교실에는 트로트 가수들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최근 노래교실에서 인기를 얻으면 노래가 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노래교실 홍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를 초대 가수가 많다는 것도 노래 강사의 능력 중 하나. 갈수록 노래 강사의 매력에 눈을 떠가는 써니 PD입니다. 일주일간의 노래 수업이 모두 끝난 금요일 오후. 남양주 노래교실 한 수강생의 집입니다. 오늘은 몇 달 만에 있는 노래교실 고기 파티.
6: 다 농사 짓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막 이렇게 상추 햇볕 보고 자랄

0: 어둑해질 무렵 식사 준비가 끝났는데요.
1: 고맙습니다.
0: 노래교실에서 만난 지 10여 년 가까이. 이젠 서로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2: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좋고, 형제가, 자매가, 이런 다정다감이 있어요. 동생 같고, 언니 같고, 서로 이렇게 지내요.
0: 노래교실 생활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3: 금요일날만 기다렸어요.
4: 금요일만 기다려요? 선생님 만나는데요?
3: 그러면 보고 싶고, 금요일 되면 동네 그 회원분들 많이 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제가 전화 다 눌러요. 어, 예쁘게 하고 오라고.
4: 아,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오는 게 중요해요?
3: 아니, 그래도 예쁘게 하고 오면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5: 노래를, 노래교실에 올 때는 내가 파티에 초대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장롱을 열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조금은 립스틱이라도 좀 바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외모도 가꾸게 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젊어지잖아요.
0: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 저는 이제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앞서서 저보다 앞서가시는, 앞서 사시는 어떻게 보면 언니이고 선배이고 또 스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배우고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18년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저보다 많은 연배분들과 함께 이러다 보니까 일찍 철도 들고 많은 걸 배우고 아, 나의 모습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 거구나 라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명하게 활동도 하고.
0: 문제는 저희 노래 강사 데뷔가 가까워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측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누구보다 예리하고 냉혹한 방송국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6: 굉장히 불안하신
7: 느낌. 아직 압도하지 못한 느낌? 관중을?
8: 아, 근데 아직 본인을 놓지 못했다. 나 아직 PD라서 PD.
0: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노래방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며 연습, 또 연습. 선배 강사를 만나 조언도 청했습니다.
9: 일단 장악을 해야 돼요.
4: 장악이요?
9: 장악력, 그리고 설득력.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나 강하게 어필을 해야 네. 대중들이 훅 달려오죠.
0: 베테랑이 보자고 한 곳은 자신의 단골 의상실.
1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네. 네. 아 이제 그나저나 네. 내가 지난번에 옷 입고 하는 걸 봤어요.
4: 맞아요. 옷을 가져왔어요.
10: 갖고 왔네?
4: 잠 거 다시 입어.
10: 그래, 한번 입어봐. 네. 자, 이거는요.
4: 네.
10: 그 청년회 때 직원 회식 네. 때 노래방에서 입고 노래방에서? 기본풀이 할 때 아, 이 정도지. 일단은 그 우리 노래 강사는 품위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각적인 만족도 좀 줘야 되고 네. 그리고 대리만족 있잖아요. 네. 그거 필요해요. 품위와 네. 대리만족을 위해서 네. 선생님 옷을 한번 쫙 보세요. 네. 내가 꼭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그런데 한번 입어보자고요.
4: 네.
10: 괜찮죠?
4: 네. 네. 네.
0: 베테랑의 의상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화려하지만 단정한 정장.
10: 이쁘게 똥머리 같은 거, 똥머리 이런 거 있죠? 네. 젊으니까. 네. 똥머리 하면 센스있게. 턱선이 너무 예쁘다.
0: 노래 강사는 표정이 중요해 얼굴이 잘 보여야 한답니다.
10: 청바지를 입어도
0: 고민 끝에 베테랑 선생님의 의상 중 한 벌을 골랐습니다. 화려하고 예쁘죠? 이제 데뷔는 바로 내일! 노래 강사 써니를 기대해 주세요!

0: 아침 일찍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1: 그러니까요, 오늘 노래상사로 데뷔하는 날이어가지고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선생님 옷을 빌려서 입었습니다. 좀 많이 떨리는데 지금 조교 선생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올라오셨어요.
3: 아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1: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4: 박수 들려주세요.
0: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콩닥콩닥. 이미 다 외운 가사를 보고 또 봅니다.
4: 네, 자, 오늘 드디어 노래 강사로 데뷔하는 수리 강사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0: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기세 좋게 등장했습니다.
4: 이야, 아주 금이 환영했네. 박수 주세요! 박수! 와, 오늘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단 2차 강사로서, 예, 일단은 테스트 굿! 굿! 굿! 이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0: 시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4: 네, 좋습니다.
1: 제 나이 어때요? 여러분 나이 어때요?
4: 음악.

0: 엉덩이 딱! 이게 바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액션!
1: 네, 진짜 소질이 있으시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만 내가 더 가미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도 딱 좋은 나이인데 여기에서 조금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좀 재미난 요소를 한번 만들어주고 나 여기서 임팩트 있게 저 같으면 사랑하기 이렇게 그러면 엄마도 여기서 웃음이 한번 터질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임팩트를 한번 딱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콩파트만 하면 해.

0: 이번엔 또 너무 빨랐습니다. 불씨라는 웃음의 도가니. 어쨌든 분위기 띄우기는 성공입니다.
1: 오늘 맞추려면 오늘 자정을 넘어도 안 되겠다.
0: 다음 곡은 무수히 연습한 당신의 의미입니다.

0: 웃고 박수치는 어머니들을 보자 오히려 긴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 곡은 나름대로 성공.
1: 이런 모든 것들이 저 마음에 들었고 우리 써니 강사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몰 파티를 우리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자.

0: 노래로 인생 활력. 삶이 즐거워지는 노래교실. 그 중심에 노래 강사가 있습니다.
1: 노래교실은 아모르 파티다. 아모르 파티가 운명을 즐겨라라는 뜻의 라틴어거든요. 운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래교실이 아닐까. 기쁨도 두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게 노래강사, 노래교실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0: 여러분 인생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노래교실로 오세요.

생수와 함께 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기.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국민행동 요정 시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폐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비긴 헤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1: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0: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호어보 식당입니다.
2: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
0: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3: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这是慕名而来的。
0: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2: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现在休息嘛。
0: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4: 2,000台吧，因为下午还要准备一下，要根据客人的流量嘛。
0: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2: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0: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당 농장입니다.
5: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0: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5: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屎，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0: 하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 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世界上我们吉尼斯纪录马冠华认证，世界上最大火锅餐厅。
0: 이곳의 간판 메뉴는 충칭 사람들의 소울 푸드 火锅입니다.
2: 因为重庆它能吃辣。 火锅的话是万物皆可主，而重庆的话必不可少就是吃火锅，火锅的话也是重庆的特色，重庆的话也是无辣不欢。
0: 이 식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火锅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동시에 최대 7,0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초대형 식당입니다. 식당의 높이는 약 100m, 길이는 무려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6: 它是打造一个全球的一个比较最大的一个火锅园，是这么情况。然后，并且的话是以 3D 的为特点，就是你可以层层叠叠的，而且晚上夜景很漂亮。그런데
0: 이 火锅의 맛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7: 这婴儿车怎么还抬上来呢？那不然你给我抬上来呀。
0: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경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8: 올라오기 힘들죠?
9: 上来是不是很累啊?非常累,非常非常累。加油,加油!好吃,好吃,很香耶!
2: 我们有十层，从我们的停车场到山顶，我们的停牌楼阁总共海拔100米左右。
0: 주차장부터10분남짓계단을올라와서야비로소직원의안내를받고테이블로이동합니다화려한야경도볼거리지만중국에선호거를주로저녁에즐기기때문에오후6시가지나면식당이제일바쁩니다
1: 超好吃重庆火锅 number one
0: 채소가매운양념을과하게빨아들이지않도록고기부터넣고채소는나중에넣는것이충칭식火锅의특징여기에참기름과마늘쪽파를넣은소스를곁들여풍미를더한다네요
3: 那一桌应该可能有个四五百吧，应该是实惠一点点的，一个人相当于100多一点点。
0: 아름다운충칭火锅식당의밤이지나고다음날아침이밝았습니다
2: 大家好，我是在世界上最大火锅餐厅上班的，我叫贺志成。我们这个地方占地面积的话，3万多个平方，总共有800多桌，一次可容纳6-7千人用餐。我们的话有500多号员工。
4: 这是我们的 A 区四号厨房，目前我们的工作人员正在有序的准备当中。郭经理今天订做很多，一定要准备充足一点哦。
9: 郭经理，今天我们订做多不多？
4: 今天订做的话，那订了4-500桌，你帮我准备至少准备1000桌菜。
9: 可以可以，姐妹们。1000多桌的菜准备齐。
4: 那个，陈亚，今天我们的顾客很多，一定要做好这个工作哦，接待工作一定要做好，别让顾客迷路了，我们一定要好好的一个带你方向哦。
9: 好的，没问题。
2: 我们为了给顾客带来更好的用餐体验，我们全体员工一起随时准备着。
0: 오전8시30분직원들이하나둘출근을하는시간입니다
10: 做清洁准备工作，我们是前厅的服务员，就负责前厅的卫生啊，然后准备工作呀，这些保证碗筷呀，这些杯子这些的干净。
0: 식당에출근을하면직원들이제일먼저하는것이있다는데요지금뭘하고있는걸까요
11: 打卡都收完了9点钟我们是上班全集合在这一层还有上面一层有 也有员工
0: 그럼이곳에서일하는직원은얼마나될까요
2: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他要今下午才上班
0: 서빙직원을포함해전분야의직원을모두합하면직원수만총500명상상을초월하는숫자입니다아침조회시간주차장을가득메운직원들의행렬이끝이보이지않을만큼깁니다
2: 这只是一部分我们还有后厨还有管理人员还有2个部门没有在一起点名一起的话会更长这只是我们前厅的工作人员服务员
12: 前厅请坐
13: 也是有学生
0: 인원이워낙많다보니출석체크는가장중요한절차입니다

0: 꼼꼼한 인원 점검과 함께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되었고 아래층과 위층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아침 조회가 30여 분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이 시작되자마자 어깨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나오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영업 준비 전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척한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무려 40kg 이상이나 됩니다.
1: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0: 저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1: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드는 방법,
0: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맨 제작진의 걸음이 어째 시작부터 위태위태합니다.
3: 아,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요 나무가 받치는 데가 너무 아파요.
0: 역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0: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거뜬히 들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것 같아도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한 간격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시로 어깨를 바꿔가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옮겨야 하는 식재료만 무려 1000kg에 달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옮겨야 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돌리는 꿀맛 같은 대기 시간입니다.
4: 가요.
5: 是小腿疼吗?
4: 是.
0: 이곳에서 최소 7년에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고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직원들 여럿이 모여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만두의 양은 보통 2,0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0: 간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1: 많이 추워요?
2: 이걸 넘어
3: 엄마! 자 수상 하나도 뻐가 하자도 똥꾸야 하도 거짓 님이나
4: 이상하다 가려 운동
1: 아니 이렇게 추운 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3: 뭐야? 니 진출 출하다 怎么会 감뭐야? 不会的
0: 한편 다른 곳에선 쪽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5: 葱苗苗就切那个葱花香菜 다조料 包一两百斤 一两百斤
0: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매니저들까지 나서 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6: 餐厅的话，这个，客流量也比较多，然后工作量也比较大，所有东西都比较多。我们的话，都要相互协作，就相互帮助，才能更快、更高效的完成每天的工作。
0: 이곳은 각종 주방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주방도 파트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소 주방이 제일 바쁩니다. 종류가 가장 많은 재료인 만큼 연근과 동과 등 다양한 재료를 손질하느라 주방은 늘 분주합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재료도 채소로 준비해야 하는 양도 엄청납니다. 채소 주방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주방입니다. 잡내가 남지 않도록 정성껏 손질합니다. 주방 한편에선 쫄깃한 식감을 위해 내장 손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일까요?
7: 생진화, 口感更细腻又入味.
0: 식감을 살리기 위해선 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이야, 꽃이 피었네요. 손끝에 힘을 조절해 끝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이색 식재료들이 줄을 잇는데요. 오리 혈관부터 돼지 콩팥 그리고 천엽까지 모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재료라고 합니다. 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3시간 넘게 손질하고 나서야 드디어 영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직원들이 몰려 나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이곳이 바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직원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든든하게 속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마늘종 볶음. 쉴 틈 없이 보낸 오전 시간 뒤에 찾아온 달콤한 식사. 큰 대접 가득 아낌없이 담아낸 음식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웁니다. 짧지만 달콤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손님들이 몰려드는 저녁시간입니다. 식당의 조명이 하나 둘 켜집니다.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식당.

0: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광버스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단체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1: 新疆，新疆。越南过来的，每个团都来这里吃一餐，品尝一下重庆的火锅。每个团都来重庆米粑盐吃，他们说这里环境好，又好吃又有特色，是重庆的一个亮点。
0: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꽤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5천석이 넘다 보니 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방은 이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곧 밀려들 주문에 대비해 손길이 빨라집니다. 쉴 새 없이 출력되는 주문 영수증들. 본격적인 주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이 담아내면 앞쪽 작업자들이 주문에 맞게 챙겨냅니다.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1: 为什么？因为它每个部门的菜品种很多，它不是我们厨房有四五个，就是在这边有两个，有H荤菜、H素菜、H荤毛肚这些，还有这个卤菜部门，很多部门的，它不可能一个部门来。
0: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2: 是的，重庆是这么吃，但我们那边也是有的，芝麻酱、沙茶酱都有，让我们自己选择。其实也是根据每个人他的口味去调的，也没有绝对的。
0: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3: 重庆的火锅跟四川的火锅它不一样的点是在于四川的火锅更多的是辣，但是重庆的火锅它是麻，因为里面有加了很多的花椒，然后花椒对身体也是很好的。因为重庆这里湿气比较重，如果你多吃一些花椒的话，可以排湿气。
0: 어느새 만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火锅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4: 辣椒、花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0: 오랜 시간 이어온 비법 육수, 그 특별한 맛에 반하는 손님들로 식당은 오늘도 북적입니다. 덕분에 직원들도 온종일 매장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5: 어느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6: 三个九的，999号桌的。
0: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방부터 정상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7: 드디어 좀만 차차.
8: 떠도
7: 멀리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6: 네, 很累，非常的累。
8: 그죠? 아, 저도 힘들어요.

0: 와, 또 계단이에요? 하얀색은 어떻게 놓아?
1: 좋아요, 하얀 원사.
0: 우와.
2: 그야말로 계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150m 넘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0: 이렇게.
3: 很累的。
0: 말이 안 나온다.
3: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2: 갑자기 식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버거 재료들이 빠르게 준비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4: 这是我们的百能火锅宴自助餐，这个桌子能坐100多个人。
2: 이곳의 명물 버거 뷔페입니다. 무려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일을 따라 음식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4: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日每锅，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2: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새 북적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장이 한산해지고 빈 테이블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맨 작업자도 등장. 이번엔 빈 접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5천석 규모 식당인 만큼 치워야 할 그릇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잔방까지 더해져 바구니 하나당 5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식당의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쉴 새 없이 몰려나옵니다.
5: 下班回家了，下班回家，家在那里面，没好远，没，哎，走得到几分钟，五分钟。
2: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0: 아니, 아, 이분은 누구세요?
2: 林佩준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0: 두 분이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2: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5: 내가 면条 떠서 오면 이반 쓰리 면条 떠서 행복 쓰리.
2: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는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서로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토닥이는 손길마다 깊은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5: 我现在都是二了，是身体允许了，我还是得皮包药一直干下去。啊。
2: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두 번째로 간 곳은 저장성 원저우의 산쿠이 마을. 산림이 우거진 고산지대로 공기가 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을의 한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산쿠이 마을의 명물은 청란인데요. 푸른 껍데기 속에 고소하고 진한 노른자가 들어있어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식당에선 청란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 특히 많습니다. 기름 넣은 팬에서 청란을 익힌 후 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볶아내면 청란 특유의 진한 풍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지역의 명물 청란 볶음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1: 海蛎煎蛋, 葱姜, 然后胡椒粉, 放点鸡精味精盐.
2: 청란을 풀고 쪽파와 굴을 넉넉히 넣고 팬에서 노릇하게 부쳐내면 청란전 완성이고요. 토마토를 볶다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청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러운 청란탕까지 완성입니다.
6: 어, 谢谢.
2: 청란 볶음밥부터 청란 굴전, 탕까지 청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6: 吃啊，怎么不吃啊？吃。
2: 맛은 어떨까요?
6: 可以的，比普通的鸡蛋鲜一点，味道更好。他们家特别好吃，特别炒饭，炸鸡啊，都好吃。他们家。
2: 그럼 이 청란은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7: 山上有一个养鸡农场，我们鸡蛋都是他们特供的。
2: 청란이 생산되는 곳을 찾아 구불구불 험난한 산길을 달린 지 한 시간. 드디어 해발 1000m 산속에서 당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당 농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8: 大家好，这里是我是小徐，这里是平坊农场，养了我们有8000只的五黑鸡，产的是日壳蛋，然后我带小镇们去捡鸡蛋一起。好，小镇今天鸡蛋多不多？多。嗯，你看今天鸡蛋特别好看。
2: 면적만 약 3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6개를 합쳐놓은 규모. 이곳에서 키우는 닭들도 일반 닭이 아닌 오골계로 중국 현지에서 보양식의 식재료로 귀하게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는데요. 당 농장에 웬 열차가 있는 걸까요?
9: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它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
2: 워낙 농장 부지가 넓다 보니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5년 전 농장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모노레일이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건 사료를 줄 때입니다. 산에 위치한 농장 특성상 무거운 사료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모노레일을 사용한다네요.
9: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挑那个食物，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喂了一趟屎，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

0: DJI 하자 하라.
1: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2: 쓰네요.
1: 아이고, 쪼였네요. 아이고, 아프겠다.
3: 死掉了，怕死了。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1: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0: 反正我们一天有捡四五次嘛。
1: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0: 然后这个白点的话就是鸡蛋的受精点，这边的话因为公鸡比较少，受精的那个鸡是不多的，受精蛋是不多一点，那我吃掉了。鸡蛋吃的东西都是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
1: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0: 我们主要就是现场直播捡鸡蛋，然后就这个环节去卖鸡蛋。
1: SNS로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4: 总共这一栏有两三百个吧，早上还要捡一次，等一会儿还要捡一次的。
1: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5: 大概一天有100左右，像这种酸涩的就52.8。
1: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천 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6: 这个农场是有6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对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
1: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0: 아,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5号线的贵飞机，产的那种白壳蛋。
1: 아래쪽 농장에선 오골계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의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이 닭인가요?
0: 它下的蛋的营养的价值就相当于跟鸽子蛋的营养价格价值是一样的。
1: 작은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0: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 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1: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천 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비例的话，好像公的有4:6吧，公鸡也挺多的。
1: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귀비닭 달걀까지 모두 수거하고 이제

0: 본격적인 포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치솟은 초여름 날씨 탓에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열기부터 식혀봅니다.
1: 夏天的话是特别热温度高达40度然后在这个山上跑来跑去特别累
0: 귀미닭은 중국에서 기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아서 희귀 품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포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매일 오후 5시 무렵이면 달걀을 실어 나를 택배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때문인데요.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포장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달걀 상자들이 무사히 상차를 마치고 이 귀한 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농장에도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네요.
1: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了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嗯，那一只。
0: 꼭 이렇게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닭을 살짝 들어올려 알이 있는지 작업자가 확인합니다.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안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1: 因为这几天天气也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0: 온 산을 제집처럼 뛰어다니는 방목닭이다 보니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바탕 실랑이를 버려보았지만 날랜 녀석들의 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1: 네.
2: 왜 잘 안 잡혀요?
1: 他们特别能跑呀, 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0: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힘을 내 도전해 보지만 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 위 공간에 올라가 있는 닭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 因为它的警惕性很强，你有没有发现？它每次你只要稍微人一靠近，它就跑了。
0: 천신만고 끝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1: 今天把这个鸡剁了，我们等一下炖汤，炖汤吃。
0: 깨끗하게 손질한 오골개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과 기름기를 빼준 후 중국식 뚝배기에 옮겨 담습니다.

0: 그런데 이건 뭘까요?
1: 这个是我们这边的传统的那个红酒，我们叫米曲酒，就是我们这边传统的，一直都是用这个当补品，就是炖鸡汤啊，还不敢做炖什么补品啊，都是会放这个酒。
0: 그리고 뚝배기에서 2시간 정도 푹 익혀주는데요. 대추와 당귀, 구기자 등을 넣어 향과 맛을 더해줍니다. 다른 요리들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도 볶고 토끼 고기도 간장을 넣고 정성껏 졸여줍니다.
2: 아니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1: 以前开过饭店，看着厨师做过，所以说自己对这个感兴趣也偶尔能学到。
0: 오랜 시간 뚝배기 안에서 은근하게 끓여낸 오골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유독 무더운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고마운 한 그릇인데요. 깊은 국물 맛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건강하고 풍성한 한 끼를 완성합니다.
1: 就是说我们这些这么多的伙伴，就是共同努力一下，一定会闯出新的一片天地。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 규모 7.5로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저혈압이 보내는 경고를 무심코 넘기고 있진 않나요?
1: 최고로 많이 쓰러질 때는 하루에 4번 정도 쓰러졌는데 그때가 딱 여름철이었어요.
2: 그 나도 처음 그런 걸 일단 깜깜하고 깜깜하자마자 내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무릎을 꿇고 여기를 이제 바닥에다 부딪힌 거죠.
0: 건강의 바로미터인 혈압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자다가 이런 흉통이 생기면은 급사할 수도 있는 병 아닐까라는.
4: 처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234가 나왔거든요. 뇌출혈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5: 뒷골이 땡기고 어떤 때는 눈도 못 뜨겠고 막 너무 막 죽겠으니까 막 퐁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0: 세 명 중 한 명이 고혈압인 상황에서 저혈압 환자까지 늘고 있는데요. 혈압이 왜 위험한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6: 이제 여름에는 보통 겨울보다는 혈압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고혈압은 증상이 없고요.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무언의 살인자 증상이 없다가 첫 증상으로 심장마비라든가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정보. 순환기내과 편옥범 교수와 함께 여름철 혈압관리가 왜 유독 중요한지 알아봅니다.

0: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은빈 씨. 아찔했던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한 3일 전에 어지러워서 잤을 때가 90에 45?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좀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어지러운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갑자기 저혈압 증세로 쓰러졌었는데 크게 다칠까 봐도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0: 특히 여름이 되면 실신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다는데요. 은빈 씨를 괴롭혀온 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 가장 최근에 언제 쓰러졌어요?
1: 가장 최근에는 쓰러지기 전에 응급조치를 했었는데 자주 쓰러질 때는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쓰러졌어요.
2: 하루 네 번이요?
1: 네.
2: 그럼 뭐 할 때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그럴 때는?
1: 일하거나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요.
2: 출근할 때요? 그럼 마음 편한 타임은 아니죠, 그때? 네. 그죠? 잠깐만 위에 좀 보세요.
0: 돌이켜보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신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1: 딱히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2: 아,
1: 네, 검사를 해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2: 그래요? 네. 미주신경성 실증 들어갔어요?
1: 맞아요. 네.
2: 찾아보니까 본이랑 똑같지 않아요?
1: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처음
2: 그렇죠?
1: 느꼈었던 것
2: 같아요. 이게 5년 전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1: 그러네요. 네.
0: 저혈압으로 인한 흔한 실신의 한 종류인 미주신경성 실신이 의심되는 상황.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식을 잃거나 학교에서 조회 도중 학생들이 쓰러지는 것도 미주신경성 실신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는 검사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하다가 도중에 기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절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안전장치 다 해놓고 저희 진행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으세요.
0: 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하는 기립경사도 검사. 침대를 세운 상태에서 지속적인 혈압, 맥박, 심전도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상황과 유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0: 태어납니다.
1: 일시적으로 지금 기절하셨었거든요. 검사 양성증만 나오셔가지고 검사 중단할게요.
0: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 번 정도 박동하며 전신에 산소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혈관은 파이프에 해당하죠. 이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보낼 때를 수축기 혈압, 이완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90 미만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저혈압은 혈류의 압력이 충분하지 못해 심장이나 뇌 등 중요한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할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2: 저혈압은 사실은 90에 60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어지럼증이라든가 뭐 쓰러졌다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하는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을 때 저희가 저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이제 증상들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미주신경성 실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또는 오래 서 있거나 했을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증가가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조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이 낮춰야 되는데 그 부교감신경 이름이 미주신경인 겁니다. 근데 낮춰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낮추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130, 140 됐다 갑자기 70, 80이 되고 실신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실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흥분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반드시 전조 증상으로 있다는 거죠.
0: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구토감과 시야 흐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주신경성 실신은 병이라기보단 증상에 가깝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2: 그런 증상이 오면 이제 본인들이 잘 압니다. 눈이 어른어른거리거나 또는 뭐 이 시야가 좁아지거나 깜깜해지거나 속이 메스꺼리거나 이런 증상이 오면 본인이 쓰러질까라는 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앉아 있으면 들어 눕고 뭐 더 좋으면 다리를 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뭔가 하면 위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고요. 그다음에 탈수가 되지 않게 해서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혈압이 낮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좀 짭짜름하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조금 자꾸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쪼그려 앉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밑에 있는 정맥의 피를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0: 그렇다면 왜 여름에 특히 저혈압을 조심해야 할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흘립니다. 이때 혈관 속의 혈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마치 수도관에 물이 줄면 수압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름철에는 고혈압 환자들 역시 저혈압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3: 어저께 예? 그 아침에 일어나갖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예? 제가 정신을 잊어버려가지고 무릎을 꿇면서 머리를
2: 드셨어요?
3: 예. 그냥 그래도 한 3초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무릎팍에
2: 그러네요?
3: 예, 여기
2: 다치셨어요. 어디 봐요. 아이고. 넘어지셨구나. 예. 아파요? 예. 여기 꽝 부딪혔구나. 여기 정강이 예. 여기가 아픈데. 예. 아이고. 하여튼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심한 경우는 예. 이 코뼈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때 정신 잃으면 뭐
0: 고혈압 환자인 이재현 씨가 의식을 잃은 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때 혈액은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하지만 서있을 때는 1리터에 가까운 혈액이 상체에서 하체로 이동하죠. 정상인은 일어선 자세에서 바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고 어지럼증이 사라진 뒤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2: 혹시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세요?
3: 커피를 하나 평균적으로 한 네 잔 정도 먹습니다.
2: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세요? 그냥 그거는 뭐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3: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다 됐는데 이게 좀
2: 그다음에 혹시 전립선 약 같은 거 드세요?
3: 예, 전립선 약은 한 달 전
2: 한 달 전부터
3: 예, 아침에 소변이 좀 안 나와서
2: 아,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전립선 약이랑 예. 그다음에 커피랑 지금 관련이 있어요. 예. 자, 그걸 이제 확인하는 법은 간단해요. 예. 커피를 한 2, 3주 끊을 수 있죠?
3: 예.
2: 한번 끊어보셔. 그래갖고 어지러운 게 좋아지는지 보면 되잖아요.
3: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전립선 비대증 약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저혈압이 생기기 쉬운 여름철 커피까지 많이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생겨 저혈압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어서면 어지러운 게 있었죠. 일곱, 여덟 잔, 심지어는 한 열 잔 정도. 왜냐면 스트레스도 받는 직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를 먹게 됐어요.
0: 앞서 봤던 환자보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았던 김강주 씨. 커피를 끊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2: 요새 좀 지내시는 건 어떠셨어요?
5: 요즘에는 뭐 어지러운 게 없어졌고요.
2: 예, 예.
5: 선생님이 그 커피를 끊으라고 그래서
2: 예.
5: 커피를 끊었더니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 아, 그때 커피를 좀 유달리 많이 드시긴 했는데 다행이죠.
5: 하루에 한 잔도 안 먹고 있습니다.
0: 기립성 저혈압은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2: 사실은 뭐 이뇨제를 쓴다든가 또는 뭐 커피를 많이 마셔 소변을 많이 봤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제를 드신 분에게 그 약을 끊으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조절 가능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억제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게 하고 일어난 다음에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이거는 한 2, 3분 내로 증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쓰러질 일은 없습니다.
0: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했다면 하반신에 몰린 피가 뇌와 심장까지 순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일어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혈압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6, 7, 8월인 여름철에 저혈압 환자가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점. 여름철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지속적으로 또 충분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인 시대. 보통 고혈압은 겨울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름엔 안심해도 될까요? 예상과는 달리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합병증인 뇌졸중은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더위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요인이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 근데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이 좀 점도가 올라가서 그런 게 좀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혈압 한번 안 재고 또 혈압이 사실은 높다 낮다 했는데 낮은 혈압만 자기 혈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혈압을 무시하고 있다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강아지 사랑에 유별난 이선영 씨는 한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입니다. 유기된 강아지들을 구조해 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선영 씨에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 걸어가는데 벽이 이렇게 있으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잖아요. 나는 피했어. 근데 와서 툭 부딪히고 의자가 있으면 나는 피했는데 의자가 툭 부딪히고.

0: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상하다 응급실에 갔더니 바로 휠체어에 앉아서 대기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대기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간 거죠.
1: 친구의 도움으로 찾게 된 병원에선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경미한 출혈일 때 발견돼 후유증이 남지 않았죠.
0: 상황에서 지금 나이가 50 정도밖에 안 됐고 증후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자괴감도 조금 들고.
2: 전에 혈압 높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없어요.
2: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0: 네. 높을 때한120 정도?
2: 그 다음에 밑에는?
0: 밑에는 한 7, 80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이번에 왜 혈압이 그렇게 높았죠?
0: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전주에 두통이 조금 있었거든요.
2: 근데 이제 두통은 뇌출혈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전부터 혈압이 높았는데, 마지막에 120이라는 걸안게 언제예요?
0: 아, 그게 한몇년 전이죠.
2: 그렇지.
0: 한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이 급격하게 찌고.
2: 그냥 옛날 생각만 해서 나는 늘
0: 네,
2: 정상이다
0: 맞아요,
2: 생각하는
0: 맞아요.
2: 거예요. 근데 이제 체중이 갑자기 늘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뇌출혈까지 온 거거든요.
0: 저 체중이 한 20kg 정도 갑자기 급격히 쪘거든요.
2: 뭐 체중이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그냥 뭘 많이 드셨나요?
0: 방탕한 생활이죠, 뭐.
2: 다행히 그래도 크게 오지 않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바꾸실 거죠?
0: 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아요.
1: 몇년 전에 잰 혈압만 믿고 20kg이 쪄도 방심했던 데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0: 집에서 키우던 큰 대형견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산책을 시키려면 뭐 새벽부터 한 하루에 세네 번씩 나가서 꾸준하게 계속 해야 돼요, 운동을 할수 없이. 그 아이도 이제 수명 다해서 하늘나라를 가고 뭐 공허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앉아서 집에 앉아서 그냥 TV 보면서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점점 불어나고 움직임은 없고 더 우울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응급실에서 잰 혈압은 무려 234.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던 혈압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3: 기계가 스스로 윙 하면서 조이는 느낌이 들면 하던 거 잠깐 멈추시고 혈압 먼저 재셔야 합니다.
1: 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선 24시간 혈압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압은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팔에 혈압계를 차고 측정한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해서죠.
0: 이게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 스스로 혈압을 체크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지금 혈압 체크하는 거좀 왔다가 다시 쓱 하면은 다 데이터가 이 기계에 다 옮겨지나 봐요. 은근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계속 30분마다 이렇게 돼요.
1: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정확한 혈압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0: 160에 96. 올라왔어요.
1: 선영 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전체적인 평균 값은 수축기 146, 이완기 91로 분석됐습니다. 혈압은 보통 밤에 10% 이상 낮아지고, 낮에는 활동량과 감정 상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을 알기 위해선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을 재봐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을 정상 혈압이라 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둘중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고혈압에 속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사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앗아가죠.
2: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하고 흔한 위험인자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면서 동맥에 혈압이 높은 거고요.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심장이죠. 심장은 만약에 뭐 120이었다 그러면 심장은 한 130, 140 정도의 일만 해도 혈액이 잘 공급이 되는데 200이라 그러면 220, 240만큼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혈관 근육이 두꺼워지고 혈관 근육이 두꺼워지면 수축과 이완에 장애가 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일 못하겠다고 이제 그 심장의 기능을 잃는 거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혈관에 자꾸 장애를 주니까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이제 혈관을 공격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오게 됩니다. 그 동맥경화가 심장에 오는 것을 우리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하고 머리에 오는 것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 몸속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고혈압, 미리 위험 요인을 알 수는 없을까요?
4: 어머니가 그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이제 심장병.
0: 엄마, 아버지 다 있었어요. 그 혈압이 있었었어요.
5: 어머님은 이제 좀 여행 가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4: 가정 역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뇨, 혈압, 심혈관 이쪽 계통으로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제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 그대로 그 병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1: 많은 환자들이 고혈압의 원인으로 가족력을 꼽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2: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보통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 고혈압이 많이 발생하고요. 한 분보다는 두 분이 높다, 두 분이 다 있다 그러면 더 높습니다.
1: 그렇다면 가족력이 있어도 고혈압에 걸리지 않을 희망이 있을까요?
2: 물론입니다. 예. 고혈압이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이 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는 고혈압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뭐 체중 조절하고 음주 조절하고 해서 고혈압을 뭐 온다 하더라도 늦게 오게 하거나 또는 약하게 오게 하거나 또는 열심히 조절해서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까지 오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앞서 가족력이 있다고 답한 분들의 생활 습관은 어땠을까요?
4: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짜고 맵고 이런 거를. 술을 좀 과다하게 많이. 일주일에 7일을 먹었고요.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급격히 불어나더라고요.
5: 주당파라고 해갖고 그 술 모임파까지도 들어갔을 정도였는데 술도 많이 먹었죠. 면종류 이런 거를 젊을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짬뽕 같은 거 시키면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
4: 예전에 짜고 맵게 먹었죠. 사람 이거 혓바닥 이게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한 거, 뭐 쭈꾸미 같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라면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쭉 나열해 보면은 그게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올라가고 뭐 술, 담배, 뭐
1: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과음과 그로 인한 체중 증가를 꼽았는데요. 식습관 역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먹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고혈압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모여 유발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흔하고 짜게 먹는 습관, 노화, 비만, 과다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게 먹는 식습관은 왜 혈압을 올릴까요? 짠 음식 속에 든 나트륨이 주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그 농도를 낮춰 희석하기 위해 체내에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지속적인 혈압 상승은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2: 정상 체중일 때 여기서 저만큼 100m 움직였어야 했을 때 활동량과 비만이신 분이 활동했을 때 맥박이라는 거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훨씬 더 크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비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데 그런 이유에 따라서 저희가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운동을 안 했거나 이런 비만을 일으킨 원인 자체가 또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 그렇다면 술은 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의 하나로 꼽힐까요?
2: 음주와 혈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음주량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혈압이 높았고 그분들이 금주를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5: 것이죠.

0: 유일하게 생활 습관이 좋았던 환자. 혈압이 오를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1: 사기를 당한 거야. 그때 이제 신랑 죽은 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 숨을 못 쉬고 그냥 막 곧 그냥 죽을 것처럼 그냥.
0: 과연 극심한 스트레스도 고혈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2: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흥진이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뭐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맥박이 빨라져서 혈압이 상승되게 됩니다. 아마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관리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죠.
2: 쉽게 흥분되거나 화를 잘 내거나 하는 성격을 저희는 이제 의학적으로 A형 성격이라고 하고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이 급성 심장사가 두 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화를 내게 만들면 화를 낸 사람은 오래 못 살고요.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은 오래 삽니다. 좀 억울한 일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줄고 경직되면서 고혈압 발생이 많아지는데요. 40대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남성에 비해 여성 고혈압 환자는 50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 50대에서 여성의 이제 폐경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은 사실 심장혈관질환의 보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의 심장질환이 더 적거든요. 그 에스트로겐의 심장보호효과가 더 이상 사라지니까 심장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에스트로겐이 사라지게 되면서 비만이 생기게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0: 갱년기 여성의 혈압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 예상치 못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는 똑같이 짜게 먹는데 누구는 많이 올라가고 누구는 적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나트륨의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 감수성이 에스트로겐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짜게 먹어도 혈압이 덜 올라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이제 같이 짜게 먹으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0: 설미숙 씨도 폐경 이후 고혈압이 생긴 경우입니다.
3: 특별히 그때는 뭐 느끼는 증상 같은 건 하나도 없었는데 검진할 때 쟀는데 15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됐어요.
4: 집에서 혈압은 좀 재보세요?
3: 보통 재면 한 125 정도?
4: 요새 약 안 드시죠?
3: 네네.
4: 혈압이 우리가 약을 끊었으니까 올라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그게 하나의 또 그 경종이 될 수도 있죠. 135에 85, 그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되고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5: 그거는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0: 미숙 씨는 1년간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동반한 끝에 약물을 끊고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아, 내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꼭 나는 약도 안 먹는 그런 환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일단. 저녁은 거의 야채로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한 5kg 정도 뺐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걷고 이제 집에서도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5kg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유독 혈압약에 관련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속설이 많은데요. 혈압약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 사실일까요?
2: 아닙니다. 그 혈압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원인에 따라서 고혈압이 왔다 그러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고 또 많이 높지 않아서 생활 개선 요법을 진짜로 열심히 해서 혈압이 만약에 목표 혈압이 도달했다면 의사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끊어도 된다 그랬을 때는 끊을 수 있습니다.
0: 혈압이 떨어지면 환자 스스로 약을 끊어도 될까요?
2: 어떤 날에서 잠깐 까먹고 안 드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혈압을 재봤는데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약제를 끊어도 되는데 괜히 약을 먹고 있었구나. 혈압약의 약의 효과가 사라지는 데는 1,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약제를 끊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막는 게 똑같은 목표고요. 약제를 끊으면 그만큼 혈압이 조절 덜 될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고혈압 약제를 중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0: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1: 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귀촌한 신재준 씨. 버섯 농사를 짓는 그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건 15년 전. 꾸준히 약을 복용해왔지만 공기 좋은 곳에 살다 보니 혈압도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혈압약을 끊고 난 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 병원이 서울이고 그래서 그냥 안 먹고 그냥 버텨봤죠. 그랬더니 약을 안 먹으니까 너무 많이 확 올라가서 좀 두통이랄까 뭐 몸이 무겁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190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는 안 먹으면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얀색하고 파란색 있는 게 혈압약이고요. 아침 먹고 30분 후에 먹어야 되는데 저는 30분이면 또 일하러 나가고 바빠가지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식후에 바로 먹고 있습니다.
1: 혈압약을 끊었다가 크게 오른 혈압 때문에 고생한 이후 단 하루도 약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언제부터 복용해야 할까요?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고혈압 1기부터 약 복용이 권고되는데요.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죠.
0: 정상 혈압의 범위는 120에 8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부터 79 그 이하가 되겠죠. 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혈압이 115에 75.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에 10이 올라갈 때마다 심장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두 배씩 늘어납니다.
1: 혈압약은 늦게 먹을수록 좋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0: 그건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혈압이 만약에 젊은 사람에서 시작이 됐다면 똑같은 60세, 똑같은 70세가 돼도 고혈압을 앓은 유병기간이 길기 때문에 합병증이 그만큼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잘해가지고 합병증을 맞게 해야 됩니다.
1: 고혈압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콩팥에서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소변 배출량을 늘리죠. 따라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많은 양의 나트륨과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관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또 다른 약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안지오텐신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고혈압 유발 물질로 혈관을 수축해 혈압을 올리는데 이 약제를 복용할 경우 안지오텐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부작용인데요. 고혈압 약은 정말 안전한가요?
0: 고혈압 약제가 지금까지 개발이 되면서 안전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있었고요.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은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심부전증 같은 경우는 반이나 줄일 수 있거든요. 그 효과가 분명히 뛰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은 충분히 의사선생님과 상의하면서 피해가거나 예방할 수 있고 이 효과는 확실합니다.
1: 고혈압 환자 1,300만 시대, 안전지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33살 조경준 씨.
3: 직장에서는 건강검진 통해가지고 혈압을 쟀는데 이제 담당하시던 의사분이 오늘 쟀던 사람 중에 제일 높다고 해가지고 제일 높은 게 170이고 밑에 혈압이 한 100, 1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따로 증상은 없었습니다.
0: 혈압이 온 이유가 사실 좀 이제 지금 뭐 젊은 나이에 왔으니까
3: 제가 한 1년 사이에 한 15kg 정도 찐 것 같아요.
0: 그러면 요새 체중은 줄이고 있어요?
3: 좀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0: 잘 안 돼요? 네. 근데 체중은 무슨 일 있어도 다시 줄여야 돼요. 네. 집에서 혈압 좀 재봐요?
3: 집에서 일단 혈압계 사두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재는
4: 그러지 않죠. 네. 아, 해보셨다.
0: 예, 봐. 나는 굉장히 궁금한데 본인은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 우리는 심장병과 중풍을 막으려고 이걸 하는 거고 철저하게 그거는 의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와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0: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젊은 사람들이 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조절을 좀 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 안 하고 하는 생활 패턴도 있고요. 그러면 약을 열심히 복용하고 해야 되는데 치료율이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지난 6월 고혈압 학회에선 특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혈압 바로 알기 캠페인인데요. 자타공인 혈압 전도사인 편욱범 교수, 그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압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2: 전혀 재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혈압을 몰라요. 그래서 재보려고 왔습니다.
3: 145, 84.
4: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가요?
3: 아니요.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좀 해보고 먹으려고요.
5: 한 120에 한 80, 7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상과는 차이가 꽤 큽니다.
4: 179에 100 나오셨어요.
6: 한 10 정도 높이 나왔어요. 15.
7: 145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나왔어요.
1: 편 교수의 바람만큼 자신의 혈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8: 자기 혈압을 잘 모르는 비율이 한 60에서 70% 되는 거죠. 늘상 혈압에 대해서 뭐 괜찮다, 정상이다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이 혈압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1: 집에서 체중계를 재듯 혈압만 측정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편 교수. 혈압 전도사의 긴 하루가 흘러갑니다. 10년 넘게 고혈압을 알아온 장영실 할머니.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은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9: 우리 집 아자씨가 뇌졸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22년간을 한쪽을 못 쓰고 말도 못 하시고 그랬어. 내가 아픈 것은 다 버리고 영감만 살리겠다고, 우리 집 아자씨만 살리겠다고 그냥 그 가정애를 다 쓰고 그렇게 했더니 걸어다니면서 어찌 요가 찌릿찌릿하면서 걸어다니면 그래갖고 멍멍하면서 숨이 차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찍었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하네요.
8: 네, 여기 앉으세요. 네.
1: 여기 찌릿찌릿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8: 가슴 아픈 건 좀 어떠세요?
9: 시골 내려간 날이면 더 아프더라고요.
8: 더 아팠어요. 네. 네.
0: 그것이 혹시나 심장 혈관이 좁아졌나 해서 심장 혈관 CT를 찍었잖아요. 뭐 잠깐 보여드리면 그게 그 CT 찍으신 건데, 요런 데가 좀 좁아져 있죠, 요런 데.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저렇게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 혈관 조영술을 하는 거고요. 검사하고 끝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 벌써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9: 그래요?
0: 예, 예, 예.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금방 끝나니까. 예. 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9: 선생님 안 믿어야지. 아.
1: 고혈압을 오래 앓은 할머니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협심증 진단을 받고 심장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8: 자, 이제 검사 시작할게요.
1: 좁아진 심장 혈관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손목 혈관에 얇은 관을 넣습니다. 이후 조영제를 주입한 뒤 영상 촬영을 하면 혈관이 막힌 위치는 물론이고 좁아진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착 정도가 확인되는 즉시 막힌 부위를 뚫어주는 시술을 시작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좌우로 나뉘는데 좌측 아래에 위치한 혈관이 좁아진 환자. 고혈압이 심장 혈관까지 손상을 가해 동맥경화를 부른 겁니다. 시술은 먼저 카테터로 막힌 혈관 부위에 도착한 뒤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어서 스텐트라고 불리는 금속망을 넣어 확장된 혈관에 고정시키면 혈류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시술은 마무리됩니다. 스텐트는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보통 30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8: 환자분, 시술도 다 끝났어요. 아주 잘 됐어요. 좋습니다. 잘 끝났어요.

0: 수고했어요.
1: 막힌 심장 혈관이 뚫리면서 가슴 통증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0: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혈관 부위고요. 이런 유도 철선을 넣고 그다음에 풍선. 이게 아마 길이가 길어 가지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풍선을 했습니다. 스텐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거치를 시키고 괜찮은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1: 편 교수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진을 돕니다.
0: 예, 지금 어떠세요? 예, 잠깐만요. 잘 뛰고 있네.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예. 요렇게 오늘 하루만 관찰하시고요. 내일쯤 가시면 돼요.
2: 네, 시골 내려가도 돼요?
0: 그럼요, 가셔야지. 내일 집에 가셔야지. 시골이 어디신데?
2: 종합 내장사라는 게.
0: 내장사? 맞아, 그때 얘기하셨지. 그 저기 단풍 좋은데. 좋습니다.
1: 병든 남편을 22년간 수발하느라 자신의 혈압을 미처 관리하기 힘들었던 할머니. 올여름 가슴 통증을 놓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0: 일단 심장혈관에 이미 협심증이 와서 스텐트를 삽입하신 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예방입니다. 약제를 꾸준하게 드시고 병원에 열심히 다니시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은 이제 운동이나 식욕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또는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가정혈압도 측정하고 하는 환자의 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신재준 씨 기억하시나요? 혈압약을 끊었던 걸 계기로 모범생이 되신 분이죠. 15년째 고혈압을 앓고 있는 그는 심장이나 콩팥 등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정기검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혈압관리의 모범생으로 다시 태어난 그의 하루를 좀 더 살펴볼까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는 건 가정용 혈압계. 귀가 따갑도록 들은 편 교수의 잔소리 덕분에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잽니다. 식습관도 180도 바꿨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즐겼던 그는 슴슴한 맛에 눈을 뜨게 됐다죠. 농사지은 채소 덕분에 자연스레 소금간도 사라졌습니다. 편 교수가 강조하는 식사 원칙.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적당한 양만, 규칙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3: 창난젓이나 명란젓, 그리고 입에서 맛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밥 두 공기 그냥 뚝딱 해치웠었는데 상추도 농장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온 거고 파프리카는 색깔이 색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거를 골고루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요새 많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1: 매일 뒷산을 오르는 것도 일과 중 하나.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그는 15년 동안 합병증 없이 고혈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은 하고 오면은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그런지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을 잘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갈수록 무더위가 다가오는 요즘. 혈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평소 내 혈압이 얼마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 교수는 환자들을 만나면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매일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이죠.
0: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혈압이 생기니까 제가 고혈압을 보면서 고혈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 혈압계를 놓고 매일매일 혈압을 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팔을 놓았을 때 제 심장 위치에 놓는 책상을 이용을 했고요. 한 5분간 충분히 안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1: 혈압 측정 전도사인 그의 혈압은 과연 합격일까요?
0: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121에 86.
1: 매일 재는 효과를 입증하셨네요. 그렇다면 고혈압은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병일까요?

고혈압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을 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잘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덜 짜게 먹는 것, 운동하는 습관, 그다음 절주, 금연 또는 뭐 식생활 패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늦더라도 언제든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늦은 건 없거든요.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니까 그걸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0: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평생 쉬어본 적이 없다. 길을 걸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움직이는 순간에도 고관절은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그 수고를 몰랐다. 고관절에 생긴 관절염 때문에, 고관절에 나타난 괴사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 망가진 고관절을 대신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2의 관절이라 불리는 인공관절이다. 인공관절은 멈춰선 그들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을까? 고관절염과 괴사로 고통에 빠진 이들을 치료하는 박윤수 교수와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박재형 교수. 두 명의와 함께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고관절에 대해 알아보자.

0: 조용길 씨는 집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진다. 아픈 다리를 끌고 3층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이를 악물곤 한다. 다친 적도 없었고 무리하게 쓴 적도 없었다.
1: 요거 지금 내가 찔뚝한 지가 한 13개월 정도 전에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자는데 이렇게 움직인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면 이게 여기가 땡겨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응? 아, 그냥 움직이고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그때는.
0: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있다.
1: 요걸 지금 하루 하나씩 먹고 있어요. 아프고 그렇지, 그냥.
2: 진통제까지 드실 정도로 아프세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통제도 계속 먹으면 좀 안 좋을까 봐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지금은 이제 좀 먹다 또 안 먹으면은 몸이 또 아파요 그냥. 그래서 좀 하루 이틀 또 쉬었다가 또 먹고 그냥 이래요. 잘 걸었을 때는 걸은 걸 고마운 걸 못 느꼈는데 이제 내가 아프고 나서 참 이렇게 걷는 것도 참 행복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응?
0: 좌식 생활을 해왔지만 이젠 바닥에 앉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장난감 의자까지 구입해 생활하고 있지만 이러다 영영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조영길 씨가 병원을 찾았다.
3: 예, 아이고 다리를 많이 절시네.
1: 예.
3: 요새 많이 아파지셔가지고 요리 앉으세요 좀. 네. 예. 그래 지금 많이 불편하신데 최근에 더 힘들어지신 거죠?
1: 예.
3: 몇 달 사이에?
1: 예. 몇 달 사이에?
3: 너무 몇 달 사이에. 글쎄요.
1: 예.
3: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저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작년에 찍은 거예요.
1: 예.
3: 작년만 해도 이렇게 물렁뼈가.
1: 예.
3: 그래도 반대쪽에 비해서 약간 나쁜 정도셨는데
1: 네.
3: 근데 오늘 찍은 사진 보니까 이젠 여기다 다 버렸어요.
1: 네.
3: 그래서 지금 최근 6개월 사이에 아마 많이 아파지신 것 같아요.
1: 네, 저 지금 아주 아파요.
3: 아파가지고.
4: 어떻게 아파요?
3: 그 오른쪽.

0: 쪽 고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려고 그러면 그게 몇달 사이에 6개월, 1년 사이에도 확 나빠져요.
1: 아주 확 나빠졌네, 사진 보니까.
0: 그렇죠?
2: 고관절에 나타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된 상황.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져 뼈끼리 충돌하고 있다.
0: 그래서 걸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심하게 쩔뚝거리셔서 예. 이제는 뭐 그런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예. 좋겠다. 예. 다른 방법으로 뭐 약 먹고 이렇게 견딜 지금 상황은 이제 아니신 것 같고.
2: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고관절은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관절은 크게 공 모양의 대퇴골두와 절구 모양의 비구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이 만나는 관절에는 연골이 있다. 연골은 관절면을 보호하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융화유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관절염이 나타나면 골두와 비구 사이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데 연골 손상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1기는 연골의 약 10% 정도 손상된 경우, 2기는 연골의 40%, 3기는 연골의 60%가 손상되며 4기는 연골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고관절염. 원인은 무엇일까?
0: 퇴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더 의학적인 우리 생물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연골세포가 결국은 손상을 받아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그것이 퇴행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60, 70이 넘어가면 연골세포의 분화 능력도 물론 떨어지고 연골세포의 질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도 70, 80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2: 발목, 어깨, 손가락까지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몸 어디든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는 곳은 무릎과 고관절. 걷고 달리고 서 있는 동안 몸의 무게가 관절에 실리기 때문이다. 걸을 땐 체중의 2.5배에서 5배까지 고관절에 하중이 실린다.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에는 체중의 약 3배의 무게가, 달리거나 도약할 땐 체중의 10배나 되는 하중이 고관절에 가해진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골절의 위험이 다른 관절에 비해 높다. 조영길 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처음 고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땐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든 지금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된다.
3: 마음이 놓이지, 많이 놓이고 마음이 편안해 이제.
4: 병원에 오니까 편안해졌어요 좀.
5: 알았어요. 그렇게 낫을 수도 있을까.
2: 가장 좋은 건 자신의 관절을 오래 잘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재생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관절염은 진행될 뿐이다. 결국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선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진다.
0: 예, 이분은 뭐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래 고생하셨지만 특히 작년 올해 사이에 급격히 좀 증상이 심해지고 이래서 지금 거의 걷기 힘들 정도로 워낙에 활동을 잘 하셨던 분이고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인공관절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수술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2: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치환술을 처음 시작한 것이 고관절이다. 구조물이 많은 무릎관절에 비해 수술이 용이하고 인공관절 수술 후

0: 자신의 고관절과 가장 유사하게 느껴진다. 인공관절은 과거 폴리에틸렌에서 마모가 적은 세라믹과 고분자 플라스틱 등으로 소재가 발전해왔고 수술법도 진일보했다. 이 환자처럼 고관절의 골두와 비구 사이에 있는 연골이 모두 다른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진다. 먼저 연골이 다른 대퇴골두를 잘라내고 기구를 이용해 골반뼈에 들어갈 비구컵 자리를 깎아낸다. 이후 인공 비구컵을 집어넣고 반대쪽 넓적다리 뼈에는 인공 대퇴주대라는 인공 지지대를 넣는다. 그 끝에 세라믹 소재의 골두를 결합시킨 후 인공 골두와 비구컵이 잘 맞는지 균형을 확인한다. 수술은 고관절이 있는 허벅지 옆쪽을 약 15cm 정도 절개한 후 진행된다.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연골이 닳아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대퇴골두가 몸 밖으로 나왔다. 비구컵이 들어갈 자리를 깎는 과정이 이어졌다. 과거에는 인공관절을 심을 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골시멘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듯 바로 뼈에 인공관절을 고정시킨다. 고관절 수술은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환자의 고관절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술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탈구나 감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텐션 충분한데? 응? 그죠? 짧아요. 됐어요?
2: 여기가 지금 물렁뼈가 뼈 위에는 이렇게 물렁뼈가 코팅이 돼 있어요. 우리 이게 정상적인 거의 지금 색깔의 물렁뼈에 약간의 그 회백색이랄까 약간 그 하늘색 느낌 나는 약간의 회색의 물렁뼈가 정상인데 그게 조금 이제 퇴화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색깔도 없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체중을 지탱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냄비로 치는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탄성 있고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뼈가 직접 딱딱한 데 닿는 느낌. 그 이만큼은 지금 완전히 홀랑 다 벗겨진 겁니다. 지금. 여기가 체중을 지탱하는 우리가 엑스레이 모든 그 부분이거든요.
0: 늙는다는 건 공평하다.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노화 과정은 모든 신체 기관에서 나타난다. 뼈도 연골도 근육도 기능이 약해지고 퇴화하게 된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상하거나 부러지기 쉽다. 두 대의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들어섰다. 고관절이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두 명의 여성 환자. 엄청난 통증으로 괴로워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다음 날 그녀들을 만났다. 정경임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
3: 헬리부터 타고 내려가자고 뒤돌아보다가 오른발이 그 깔판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깔판에 걸려가지고 왼쪽으로 넘어졌죠. 여기 발목이 접지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발목까지도 지금 아픈 것 같아요.
0: 낙상은 골절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외분 씨 역시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4: 우리 설거지를 하고 돌아서는데

0: 어머, 넘어질 나나 봐. 저기다 짚어야 될 텐데,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고 막, 거기를 향하고 가는데, 엉뚱한데, 그냥, 냉장고 있는 데를, 거기서 가려면, 좀 멀어요. 냉장고 있는 데 가려면. 그냥 막, 그냥 냉장고다 갖다 머리를 어떻게 세게 쪘는지, 찌고 나서 이제, 주저앉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다리를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부엌에서 어떻게 괜히 끌고 와가지고 방에서 어떻게 날 새고 그냥 여기로 응급차 불러서 왔죠.
1: 노인의 경우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골절이 많이 나타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많은 이유는 넘어지면서 많게는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엉덩이뼈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고관절 뼈가 여기저기 골절된다.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환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고관절 골절을 막는 지름길이다.
2: 퇴근 후에 한 2시간 있다가
1: 정형외과 박재형 교수는 골절로 실려온 정경임 씨의 병실을 찾았다.
3: 정경임 씨, 예, 예. 오늘 좀 많이 더 아프시죠? 우리 잠깐만 이쪽이잖아요.
4: 여기 있죠. 제가 움직이면 당연히 아플 거고 그지.
3: 지금 뭐 여기는 기부스를 못 해가지고 그냥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쩌 빨리 수술하니까. 고관절은 지금 이제 대퇴경부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와짱창 부러지진 않지만 거기에 뚝 부러져서 거기는 붙질 않아. 붙지 않게 유명하고 또 붙었다 하더라도 혈관이 좀 부족해서 그 고관절이 약간 상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연세도 65세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밖에 안 이제 많이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 무릎 인공관절하고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단지 이제 관절이 무릎은 아니니까 좀 다르긴 한데 더 위쪽이니까 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뭐 빨리 이제 보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못 오고. 아, 이렇게 수술하고 보면 되지 뭐.
1: 정경임 씨는 알겠습니다.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골절 환자 이회분 씨의 병실을 찾았다.
3: 예, 지금 이렇게 조금 어제보다 더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자꾸 움직이면 이제 아플 텐데.
0: 예, 다리만 안 움직이면 괜찮아.
3: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행히도 관절 밑쪽에서 부러져가지고 인공관절보다는 본인 뼈를 한번 붙여보게. 예, 근데 이제 뼈가 좀 많이 이제 좀 조각이 났고 우리 이제 선생님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또 거기가 또 골다공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연세가 있고 하니까
0: 거기다가 뭐 박아요?
3: 네?
0: 거기다 뭐 박는다니?
3: 예, 그래서 이제 골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셀은 이제 이름이 이제 골수정이에요. 그러니까 뼛속을 박는 건데 그걸 박으면 뼈가 아무리 약해도 이제 고정되면 다음날부터 우리 이제 휠체어는 좀 태워드리려고. 왜냐면 자꾸 누워 계시면 뭐
0: 하고 나면 쩔뚝거려요?
3: 이제 좀 약간의 재활은 필요한데 뼈가 붙고 나면은 그래도 1년까지는 재활 꾸준히 하면은 원래 좀 잘 그랬으면 그래도 뭐 완전 쩔뚝거리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1: 대퇴부 전자간이 골절된 이회분 씨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닌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 고관절은 골절 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대퇴경부가 골절된 경우 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도 손상된다. 수술로 골절 부위를 붙인다 해도 혈관이 부족한 대퇴골두는 괴살 위험이 높아 골절 부위를 잘라내고 인공관절로 치환한다. 하지만 대퇴경부에서 대략 2cm 아래쪽에 있는 대퇴전자간이 골절된 경우엔 주로 뼈를 붙게 하는 고정술이 이루어진다.
3: 대퇴경부 골절은 위압이 잘 안 되고 이제 골두 괴사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골절 부위가 되게 이렇게 경미하고 이렇게 틀어진 게 적으면은 이제 금속 나사로서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2차 수술을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대퇴전자간 골절은 약간 관절 바깥쪽이기 때문에 어떤

0: 대사나 이런 것들의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서 그렇지 위압은 좀 비교적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심한 분쇄가 그러니까 가루가 나거나 뭐 조각이 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고정술을 시행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끔가다 이제 분쇄가 아주 심하거나 고령인 경우는 빠른 재활을 할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경임 씨의 인공관절 치환술이 진행됐다.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 분초를 다투는 응급수술이 필요하진 않다. 통증이 심한 데다 폐렴이나 혈전의 위험이 있는 만큼 환자의 심폐기능을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수술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수술은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 수술을 마치자마자 박재형 교수는 또 다른 수술실로 이동했다. 골절로 입원한 이회분 씨의 수술이 이어서 진행됐다.
0: 확실히 더 분쇄된 걸좀 확실히 더볼수 있는데 관절 이렇게 짤록한 이 경부라고 하는 부위는 원래 이제 관절 속이어서 잘안 붙어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별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그 아래쪽에 관절 바깥쪽이어가지고 분쇄는 심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정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우측 고관절의 대퇴전좌관이라는 부위가 골절됐다. 수술은 허벅지 옆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대퇴전좌관 부위에 유도핀을 삽입한다. 유도핀을 따라 긴 금속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구로 공간을 만든다. 이후 유도핀을 따라 긴 금속정을 골수강내로 삽입한다. 다음은 두 번째 설계창을 내어 같은 방법으로 유도핀과 기구를 이용해 고관절 금속나사를 삽입하고 부러진 대퇴전좌관 부위를 단단히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실에 씨암이라는 이동식 영상 장비가 준비됐다. 고정술은 세 곳만 작게 설계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어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수술 부위를 직접 볼수 없어 씨암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며 수술이 진행된다.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고관절 골절. 단순한 골절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건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0: 보통 이제 수술을 하든 수술을 안 하든 어떤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사망률이 한 20%, 그러니까 1,000명당 한 200명 정도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고관절 골절이 이제 골다공증으로서 오는 고관절 골절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고령입니다. 뭐 80세도 있고 90세도 있고 고령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같이 동반돼 있죠.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일단은 위험 요소가 될 것이고 누워있게 생겨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폐렴, 그다음에 욕창 같은 게 오면은 그런 감염에 의해서 아무래도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겪으면서 또 생길 수 있는 폐렴이나 요도염 또 수술을 하더라도 좀 당분간 보행이 제한이기 때문에 어떤 다리에 어떤 피떡이 생기는 색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폐색전으로 발전할 수 있고 뇌 경색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망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왼발, 오른발.
1: 힘겹게 발을 내딛는 유순희 씨.
2: 왼발, 오른발.
1: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걸음마를 시작했다.
2: 걸으세요. 조금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1: 10년 전엔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았고, 3년 전엔 침대에서 낙상해 오른쪽 고관절 고정술을 받았다.
2: 다시 한번 더. 무릎 구부리고.
1: 그리고 한달 전엔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골절됐고,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다.
2: 평소에 좀 뼈가 약하셨어요?
3: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병원에 재수없게 이렇게 됐지. 나 뭐든지 잘 먹고 잘 이렇게 줄 넘기도 잘하고 테니스 이거 치는 것도 내가 1등으로 잘하고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1: 고령이지만 운동도 산책도 문제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반복적으로 골절이 나타나면서 자신감을 잃었다.
2: 전반적으로 뼈가 안 좋으시네요, 어머니.
4: 많이 약해요. 네.
3: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먹었다고요. 골다공증.
4: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다공증 약을 계속 먹었죠. 드셨어요.
1: 노인성 골절의 경우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골다공증이 주된 원인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고관절 골절을 막으려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
0: 그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골다공증 유병률에 비해서 그 검사를 받아서 자기가 진단을 받는 경우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골다공증은 이런 증상은 없거든요. 그냥 골다공증은 증상, 왜냐하면 골절이 돼서 나야 아이고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졌구나 이렇게 알지, 골절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검사를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 본인이 그런 나이에 맞춰서 좀 검사를 조금 더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대학 교수인 김형호 씨는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니다. 고관절 부위에서 시작된 통증은 그의 생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통증을 잊고 싶지만 그조차도 어렵다.
5: 절단이 이렇게 자거든요. 허리 빼고 허리 베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아우구야 이렇게 다리를 들 때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거 다리에 끼는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끼고 양쪽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돌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파요.
1: 한때 건강을 위해 하루 평균 15,000보씩 걸었다는 김형호 씨. 요즘은 진통제 없이 반나절도 견디질 못한다. 고관절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건강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5: 살도 1년 전에는 제가 거의 80kg 육박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스스로도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운동 걷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 다이어트를 많이 좀 했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여기 아프니까 거의 뭐 적어 나면 뭐 600g씩 1kg씩 이렇게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70kg도 나가지 않게 60kg 이하로 좀.
6: 아, 그 정도? 예. 많이 빠졌네.
5: 거의 한 20kg 정도 빠졌죠.
6: 20kg?
5: 예. 20kg까지는 아니고 한 18, 19, 18kg 정도 빠졌네.
7: 김형호님
1: 다리로 걷는 건지 다리를 끄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프다는 김형호 씨 병원을 찾았다.
8: 오른쪽이 지금 고관절이 아프시다고 그랬죠? 그쪽이요? 그게 언제부터 아프셨다고 그랬어요?
9: 통증 느낀 지는 한 6개월
8: 됐고요. 아, 6개월 되셨고
9: 콕콕콕 바늘로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은 한 1년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진통제 먹고 지내다가 작년 11월부터 동네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 증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경주사를 한 8차례 맞았어요.
8: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병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 허리 때문인 걸로 그렇게 진찰을 받고 치료하는 수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허리병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크 같으면 이렇게 엉치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러다가
9: 너무 아파가지고 좀 CT라도 찍어봐야 되니까 주사 맞는 거는 안 된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0: MRI를 찍자라고 그러셔가지고 찍었더니 무혈성 괴사가 있다고. 3기라고 그래서 갑자기
1: 그렇죠.
0: 깜짝 놀랐어요.
2: 허리병인 줄 알고 있다가 고관절이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고관절에 있는 뼈, 골두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만약 골두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이 죽게 되는 괴사가 나타나는데 이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 한다. 그렇다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3: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도한 그 알코올의 섭취, 그 다음에는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거를 이제 투여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전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요. 그 외에 뭐 사소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사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한 20에서 25% 정도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나는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찾아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는 알코올과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골두에 있는 미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다가 고관절 괴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김영호 씨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0: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여쭤보시는 게 술 많이 하셨냐? 뭐 그래서 네, 술은 제가 좀 마셨다. 근데 이사불성 정도는 거의 아니고요. 거의 뭐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정도는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되죠. 그 저기 저녁에 반주식으로 혼자 먹은 거니까 친구들하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저녁 식사할 때 그 맥주 한 병을 마시든가 아니면 저 소주를 한 병을 마시든가 뭐 그런 정도였죠.
2: 며칠 뒤 김형호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미 괴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김영호 씨.
0: 갑자기 진짜 중증 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기 전하고 지금은 또 다르네.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4: 그래요?
0: 괜히 마음이 좀 센치해지네.
4: 싱숭생숭해지시네. 네, 네.
0: 혹시 이제 지금요 내 발로 들어왔는데 혹시 또 이만큼도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이, 또 쓸데없는 걱정이.
2: 내 몸의 일부였던 뼈를 잘라내고 새로운 구조물이 몸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변화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인공관절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3: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반대쪽, 왼쪽은 이렇게 동그랗게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뼈가 이렇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한자 말로는 괴사라고 하는데 양용으로는 괴사가 돼서 피가 안 통하니까 뼈가 이제 이렇게 부스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나무가 물이 잘 안 가고 이러면 썩어서 이렇게 저절로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둥지도 이렇게 쓰러지듯이 썩은 나무가 뼈도 피가 안 통하게 되면 바로 뼈라는 건 이제 단단한 구조라 피가 안 통해도 바로 뭐 어떻게 되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2: 뇌든 심장이든 혈액이 돌지 않으면 조직은 손상된다. 고관절도 마찬가지다. 수술은 통증의 원인이었던 괴사된 골두를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골반뼈를 깎아 인공 비구컵을 넣었다. 넓적다리 뼈엔 지지대인 인공 대퇴주대를 넣고 골두를 연

0: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정상인 조직이고, 여기가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면서 가라앉은 부위입니다. 이게 뼈가 지금 이만큼이 여기 이렇게 울었죠, 뼈가.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이만큼이 지금 또 여기는 여기까지 뼈가 이렇게 다 주저앉은 자국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심한 괴사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 물렁뼈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잘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코팅도 다 벗겨졌을 뿐더러 뼈 전체가 이만큼이 지금 다 붕괴가 일어난 거죠. 괴사가 심한 환자.
1: 고관절이 문제인데 이 환자처럼 척추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허리 질환과 고관절 질환을 구분할 방법은 없을까?
2: 사실은 진료실에 저는 고관절이 나쁜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이제 노인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허리로 인해서 이 엉덩이 부분 둔부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질환이 더 흔하게 우리가 보는 병이기 때문에요. 고관절로 인한 통증은 대개는 가랭이 부분의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게 심해지면 물론 엉덩이까지 이렇게 관절 가랭이 부분에서 이렇게 뺑 앞뒤로 돌아가면서 요런 자세를 취하면서 요 부분이 아픕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확실히 고관절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가랭이나 허벅지 통증 없이 그냥 뒤쪽 허리와 거의 엉덩이 부분,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에 통증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허리로 인한 통증인 경우가 훨씬 많다.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대개는 다리를 절게 돼요, 다리를. 허리로 인한 것들은 다리를 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자가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양반 자세를 취하게 되면, 다리를 비틀게 되면 그때 심한 통증을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고관절 환자분들은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훨씬 증세가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자서 집에서 내가 혹시 고관절 질환이 아닌가 의심이 될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1: 백은영 씨는 20여 년 만에 재수술을 앞두고 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얼음땡 놀이를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고관절 골절이 심해 8시간에 걸쳐 대수술도 받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고관절 괴사는 진행됐다.
3: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상 걸으면 밤을 이렇게 잠을 못잘 정도로 이렇게 좀 통증이 심했는데 이게 괴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공관절 수명이 최대가 20년밖에 안 되니까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최대한 버티다가 다 닳아 없어지면 이제 그때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고관절 괴사로 왼쪽 다리는 2cm 이상 짧다. 평소 절뚝거리지 않으려 애를 쓴다는 은영 씨. 최근 들어 더는 버틸 수 없게 됐다.
3: 그 길을 가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고정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서 더못 참겠다 싶어서 수술 결심을 했어요.
1: 37이라는 젊은 나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녀의 고관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반인이 보기에도 많이 변형된 모양이다.
2: 이분은 사실은 괴사를 우리가 1, 2, 3, 4기로 나눌 때 4기 괴사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물렁뼈도 이미 다 손상이 오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반대쪽 동그란 뼈가 정상인데, 여기는 뭐 낙타 등이나 무슨 이런 것처럼 지금 막 울퉁불퉁,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커져 있고요. 넓적하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상당히 오래된 괴사가 4기로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절염이

0: 1차적으로 생긴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1: 박윤수 교수가 백은영 씨의 병실을 찾았다.
2: 이쪽이시죠? 손꼽아 보세요.
3: 구르니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벌써 전에도 한번 수술 받으셨고 지금 좀 심하신데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수술실 내려가시면 수술은 뭐한 1시간이면 끝날 거고요. 그리고 회복실에 좀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시게 되니까 뭐
1: 은영 씨
3: 걱정하지
1: 역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예정이다.
4: 말고. 어디 혹시 뭐 꿈꾼 거 있으세요?
5: 네.
4: 뭐요?
5: 다리 한쪽이 보였어요.
4: 진짜요?
5: 네, 다리 한쪽이 이렇게 서 있는 거.
4: 그래요?
5: 네.
4: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5: 따뜻하게 서 있는 거 꿈꿨어요. 잘 들려나 봐요.
4: 근데 왜 우실라 그래요?
5: 네?
4: 근데 왜 우실라 그래?
5: 아, 그냥.
1: 몸이 아픈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짧은 한쪽 다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고 싶지 않아 자신을 숨겨야 했다. 박윤수 교수는 인공관절을 넣으면서 은영 씨의 다리 길이를 맞추는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 인공관절로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대퇴골두는 공 모양으로 동그래야 되는데요.
4: 네.
0: 지금 이분은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모양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오래전부터 여기 괴사가 일어나고 동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뼈가 어느 정도 아무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야 될 이제 대퇴골두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꽃갈 모양으로 변형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위아래 서로 관절의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물렁뼈도 다 손상이 가고.
1: 인공관절 치환술은 1960년대부터 보편화됐다. 고관절에서 시작해 무릎, 어깨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왔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 해에 대략 6만여 명.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한 해에 약 16,000여 명이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관절 수명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3: 인공관절 수술 합시다. 그러면은 특히 좀 젊은 중장년층일수록 이거 제가 평생 쓸수 있나요? 언제 재수술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의사들한테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과거에는 아이고 20년 지나면 재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지난 20년 동안 재수술률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세라믹 관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재수술률이 뭐 5%, 1, 2% 될까요? 그 미만. 그러니까 마모이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무슨 파손이 됐든지 뭐 감염이 됐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재수술하는 거지. 마모로 인한 재수술은 거의 보기가 힘들다. 그럴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수명이.
1: 이창숙 씨도 고관절이 골절돼 10개월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6: 친구들은 모임 나갈 때 지팡이 안 가져 나가고 싶은데 팔짱 끼준다는데도 그래도 내가 걷는 걸 그래야 되게 돼가지고 지팡이 신고 갑니다. 올리고 내리고 한다, 운동을 이제 많이 한 다음에, 그전에는 이걸 잘 못했거든요. 지금은 뭐다 옆으로 타고, 올로 타고, 올라가고,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재활 운동하는 데서 배워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그전에 올리려면 아팠거든요. 지금 이상 없어요. 그전에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도 편할 때도 있고.
1: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걷게 된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6: 나이가 아직까지 내가 뭐 100세 시대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조금 이제 활동 좀 더 하고 이러면 되겠다 하고 이제 이랬는데 다쳤으니까 저 그게 조금 실망스럽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괴로워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1: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두려웠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지 않고 남은 인생 앞만 보며 걷기로 했다. 100세 시대, 지금 그녀는 인공관절로 잘 걷고 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탁!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문어리는 192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가지도 넘고요.
1: 그렇죠. 자매 간에도 김치 맛은 다르니까요. 재료와 시기,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2: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3: 귀여워요?
2: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1: 김치 열정 1당 100.
2: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3: 20억.
1: 20억을 날려먹은 후에도 기죽지 않고 200여 년 전 기록 속에나 존재합니다.

0: 이제 하던 사치스러운 김치 해물 석박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는 그 길로 식품 명인이 됐답니다.
1: 김치도 로봇가 담그고 갔거든요. 그 인간의 손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밥해 먹이고 김치상가 먹이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거죠.
0: 아직도 가슴 뛰게 한다는 그녀의 김치 이야기 궁금해지네요.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재료가 알파이자 오메가. 폭우의 아침이 분주한 이유죠.
1: 어디지? 어디? 너 길 잊어버리라.
0: 재료 감지 레이더라도 장착하셨나 봐요.
1: 이거 금방 와요. 이거 봐요. 헐팔팔 이런 새우 만나기 힘들거든.
0: 새우젓에 쓰는 작은 새우 젖새우입니다.
1: 와, 막 미치겠어. 너무 좋아. 이 새우가 뭐가 다른데요? 살아있잖아요. 뛰잖아요. 이거 젓갈 담가는 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2: 귀여워요?
1: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2: 와, 이건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1: 이게 이제 담아갈 박스, 앞치마, 이거 묶을 거, 젓갈 버무리. 소래포구에 새로운 상이 나타난 줄 알겠네.
0: 방금 만난 그 새우, 혹시 누가 채각이라도 할까 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이분에겐 사실 계획이 있습니다.
1: 이게 소금이 일반 소금하고 틀려요. 소금이 한 5배 비싸요. 일반 소금보다. 그게 뭐냐면 갯벌에서 체렴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맛은 소금 맛이 좌우해요.
0: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부들이 직접 시장에서 새우젓 만드는 게 흔한 일이었죠. 젖새우는 수분이 많아서 빨리 소금에 절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아련한 풍속도가 돼버렸습니다.
1: 얼마야?
3: 19만 원.
1: 19만 원? 서울에서 김장철에 이 양 사면 얼마나? 100만 원 정도. 이 농수산물은 그때그때 수요량 이런 거 경매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발품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시장을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야, 여기.
0: 소래까지 장을 보러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25 여기 있네. 언니. 순덕이 언니.
0: 고향에서 아랫집 살던 동네 언니.
1: 난 누군가였어. 난 언니 여름에 언니 엄마가 아욱죽 끓인 거 그렇게 좋아했어. 지금도 아욱죽 끓이면 엄마 생각나.
3: 그냥 한 가족이나 같이 대문도 없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고 살았으니까.
1: 여기 전복 소라.
3: 전복 소라.
1: 낙지.
0: 오랜만에 고향 언니도 만나고 언니가 파는 해산물도 삽니다. 아는 사이라 괜히 사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김치 재료로 쓰인다죠.
1: 신선한 걸로 해야.
3: 와.
1: 여기 어디 있어? 차 여기.
3: 그게 있었다 가져간다니.
1: 아, 다 해놨어.
3: 그랬어.
0: 좋은 재료 많이 산 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4: 아, 담았다고?
1: 이게 여기
4: 너무 빡빡하겠는데?
1: 얘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
0: 과연 이 많은 짐이 다 실릴까요?
1: 와우!
4: 됐다.
1: 와우!
4: 딱 됐어. 이거 도망가니까 됐어. 그거 좀 됐어.
1: 제 차는 짐 차예요. 차도 임자를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0: 고급차 활용 백서를 다시 쓰고 계시죠? 폭우를 떠나 향한 곳은 남양주의 김치 문화원, 명인의 작업실이기도 하죠. 사실 이분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8호 김치협회 회장을 역임합니다.

0: 하면서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데 일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1: 김치 중에 이 소라가 들어가는 김치가 이 해물솥밥이에요.
0: 명희는 김치 공부를 하다가 고문헌 규합총서에서 해물 석박지를 발견했습니다.
1: 김치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원래 북한에서는 가지 김치를 따로 담가요.
0: 어린 시절 어머니가 즐겨 담가주셨던 김치와 똑 닮아 있어서 해물 석박지 재현에 공을 들였습니다. 명인 지정의 주요 기준인 보존 가치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셨답니다. 석박지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데 섞어 담근 김치를 뜻하죠.
1: 이게 물김치예요. 이거 국물 만들어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조선의 3대 명품 김치가 전부 전라반지, 개성불산 김치, 해물 석박지 이 세 가지가 조선의 3대 명품 김치라고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재료가 다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양반가 김치예요.
2: 김치도 한 번은 또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1: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그 공장형 김치가 또 내가 이렇게 담아서 하는 김치하고 좀 달랐어요. 내가 먹기 싫은데 그 누구한테 먹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팔아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해버렸어요. 많이 손해봤죠. 20억?
2: 20억?
1: 식당에서 번 돈 다. 그래도 내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까먹었기 때문에 당당해요. 네, 우리 가족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요.
0: 쏙쏙 박혀있는 낙지, 소라, 전복 보이시나요? 소를 다 채우고 나면 겉잎으로 싸서 항아리에 넣었는데요. 이때 여러 채소도 함께 둘러줍니다.
1: 그리고 나서 국물을 만들어 버려. 이게 문헌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젓갈을 조기젓, 황석어젓 이런 거를 하룻밤 재워요. 어제 재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젓갈에 있는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맹물에 타요. 탄 다음에 배즙, 그 다음에 이건 다시마 끓인 물이에요. 그리고 생강, 생강을 좀 이렇게 넣고요. 마늘도 좀 이렇게 넣어요.
0: 거기에 고춧가루 풀고 간은 소금이나 젓갈로 하는데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운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 맑은 국물을 만드는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이렇게 국물이 자박해야 끝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다음 냉장고에서 열흘간 숙성시킨 후 먹는 게 정석입니다.
3: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은데.
4: 어머! 이거 화면에서 봤던 그거?
5: 네, 그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희가.
4: 이거 제가 먹어볼 수 있어요?
5: 그럼요.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4: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걸 김치 종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 전복도 들어가고 진짜 푸짐하고 다양합니다. 일단 국물이 궁금해서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짜지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시원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0: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저를 놓기 어려운 품격 있는 맛이었어요.
4: 살짝 매운맛이 느껴지나 하면 고소한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살짝 단맛까지 느껴져서 와, 이거 좀 더 먹어도 되나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계속.
0: 해물 석박지를 포함해 열심히 김치를 담갔던 그날 오후.
2: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1: 이제 배달. 식당에서 쓰는 김치 여기서 담가서 제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택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16박스 이래요. 그러면 박스비하고 택배비 포함하면

0: 하면 한 개당 만 원씩 16만 원인데 내 기름값은 거기서 세이브 돼요. 오케이.
1: 아침에는 재료를 잔뜩 싣더니 이번엔 완성품인 김치를 한가득 싣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서울 모처 명인의 김치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2: 여기는 어디예요?
0: 여기는 우리 제가 내년에 가면 만 30년간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한정식집.
1: 결혼 후 길거리 만두 장사로 시작해 분식과 백반, 마침내 고급 한정식까지 음식 장사로는 연전연승 승승장구였답니다.
0: 밑에도 뿌리대. 이제 우리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돼. 오늘 김치 그렇게 열심히 담아다 줬는데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2: 온 사장님 없어도 잘 되네요.
0: 내가 없어야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김치 담는 거.
1: 정갈한 음식도 알아주지만 이 집은 김치 맛으로 먼저 인정받으며 성장했다는군요.
0: 여기하고 을지로하고 한정식이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에서 한 50억 정도.
2: 여기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쉽지 않았겠어요.
0: 그러니까 8월 달에 열었는데 11월 달에 IMF가 온 거예요. 쪽박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앉혀놓고 우리 1년만 버텨보자. 집이라도 팔아서 다 퇴직금이랑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1년은 버텨보자 그랬더니 10개월 정도이니까 방이 다 차기 시작하더라고. 죽기 살기 했어요. 새벽 시장 가서 저거 생물로만 이제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자리 잡았어요.
1: 그렇게 어렵게 키운 한정식 집인데 김치 공장하면서 20억 원이나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니 세상사 참 공짜는 없나 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한복까지 곱게 갖춰 입고 이리도 분주하신가요? 준비된 것들을 보니 딱 김치 재료인데요.
0: 오늘 뉴욕에서 셰프들이 오세요. 손님이 오세요. 김치 배우러. 김치 배우러.
1: 저기 오시네요.
0: 김 선생님이시고. 예, 예.
3: 이분은 프린스턴, 뉴저지에 사시는데
0: 아, 네.
3: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제니 리 님은 기자를 하다가 요리 학교를 가가지고 요리사가 되셨고
0: 와.
3: 프라이빗 셰프로 일하시고
1: 일종의 김치 수업인데 명인이 계시니 마스터 클래스라고나 할까요?
4: Is that shrimp paste? That looks like pureed shrimp. I'm not sure.
1: 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시죠?
0: 김치의 종류가 굳이 많아요. 문헌에만 192가지인데 어때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김치 맛이 있었어요. 오늘에게 배추.
1: K푸드의 뿌리, 김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명인의 강의는 깊었습니다.
0: 냄새 한 번 맡아보실까요? 배추 향. 제가 배추를 설탕을 안 넣는 이유예요. 배추가 담그가 6.5브릭스예요.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1: 마치 일타 강사 수업 듣는 학생 같죠?
4: And what's the ratio of water in the kelp? Do you know?
5: So I made a lot of kimchi and I made a lot of bad kimchi. So I think now I'm ready to get into the proportions where she's very exact on proportions. And I think post this trip, my kimchi is going to be way better. Way, way better.
1: 맞아요. 이론에 실기까지 더해졌으니까요.
0: 삼각. Okay. 삼각으로 해야 양념소를 넣었을 때 밑에 빠져나오질 않지.
5: Okay. And then just cut it out.
1: 뉴욕에서도 담가먹기 쉬운 오이 소박이까지 이날 명인이 선보인 김치는 무려 11종류.
4: This is kimchi master. Look at her speed. No, I like doing slowly.
0: 갈치김치는 갈치에 속젓이 들어갔어요.
1: 오감을 총동원한 수업은 시식이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6: Oh. Hello. You need just rice. That's enough.
5: That experience that the master has and how she's put things together, you know, the serendipity of it all is just, it's magic. It's magic. It's art.
7: This class has been amazing. Like, I feel so grateful to be here, to be able to make kimchi with a Korean master is, I will remember this for the rest of my life.
0: 스펀지에 물이 흡수하듯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흡수를 해요. 맞아, 김치가 그런 음식이었어. 막 이래요. 맞아, 맞아. 그랬구나. 막 이러고 막 반응이 오니까 내가 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힘든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김치 계속 담가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8: 간재미
9: 제일 맛있을 때.
10: 연매트는 얼마 나와요?
11: 이거 그 정도 딱 나와.
12: 간대미 무슨 맛이야?
13: 간대미 무슨 맛이야?
14: 너무 맛있어요.

0: 오키나와 전설의 땅. 저지아 서부의 후타이시로 갑니다.
1: 제가 왕이어서도 여기를 꼭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맛. 뜨거운 환영 인사까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펠리시아에서 온 그립고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과 떠나는 필리시 근교 여행. 오늘은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지아의 지형은 매력적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압도적인 풍경을 보여준다면 조지아 서부는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이번엔 후타이시로 갑니다. 후타이시에는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불리는 마트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곡이 어디에 있나 싶을 텐데요. 평일에도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지아 서부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1: 여기가 엄청 이쁘거든요.
0: 매표소에서 한참을 내려가는데요. 생각보다 계단이 많습니다. 아직 멀었나 싶을 때 계곡이 나타납니다. 무성한 숲을 너머의 계곡. 천연 기념물 마트빌리입니다. 인근 주민들만 알다가 2000년대에 외부에 알려진 비밀의 협곡입니다.
1: 여기가 마르트빌리 협곡인데요. 원래 여기는 이제 조지아의 왕가, 다디아니 왕가에 서이어서 가지고 다디아니 왕가 사람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했었대요. 근데 풍경을 보시면 뭔가 한국의 소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0: 다디아니 왕가는 19세기 중반까지 조지아 서부를 다스린 왕조입니다. 계곡으로 가까이 가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환상적인 풍경이 이어집니다. 조지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인간에게 불을 건넨 프로메테우스와 황금의 양털을 찾아 모험을 떠난 아르고 원정대의 배경 장소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조지아 사람들은 자연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트빌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와.
2: 날리 씨 수영 잘 해요?
1: 잘 못합니다.

0: 지켜주겠죠.
1: 버트를 타고 계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0: 자세히 안 물러.
1: 버트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 1년 내내 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숨겨둔 보물을 찾는 기분인데요. 어렸을 때는 마트빌리에서 수영도 하고 자주 놀았는데요. 지금은 보호구역이라 물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0: 제가 왕이어서도 여기를 꼭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1: 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500여 미터. 고요한 물 위에서 보내는 힐링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0: 저지아 서부 산맥렐러 지역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식물원이 있는데요. 흑해와 가까워 날이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1: 짠! 여기가 저지아 서쪽에 있는 죽디디인데요. 여기 죽디디가 원래 사메그렐러 제모스와네티 사메그렐러 쪽 지역, 메그렐리아 지역의 수도이자 저지아에서도 화려하고 좀 고급스러움으로 유명한 왕실 다디아니 왕가의 집이었어요. 이쪽 지역도 아예 전쟁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적었던 편이었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평화로운 것이었어요.
0: 여유가 느껴지는 도시인데요. 기호도 다르고 다디아니 왕가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음식이 발전했습니다. 공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다들 멋지게 차려입었네요. 결혼식인지 사진 동호회 모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둘 다 아닙니다. 저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인데요.
1: 저기 보세요. 학생들이 결혼식 사진 찍나 봐요. 저도 학생 때 그랬는데. 와, 저지아는 학교 끝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식 사진을 찍고 졸업 파티를 하거든요.
0: 9월에 학기가 시작돼 보통 졸업식은 여름에 합니다. 졸업 사진을 화려하게 찍는 문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같이 보냈는데요. 졸업사진을 찍으며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고 서로

0: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마을로 갑니다.
1: 사실 이것은 다른 저지아 지역들과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거든요. 이곳 음식이 조금 맵기로 유명한데 저희 엄마도 이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국 가서도 한국 음식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0: 사메그렐러 전통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1: 음식이구나.
0: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이 지역 음식은 저지아 내에서도 특이한 편입니다.
1: 무조렉지. 이쪽 언어가 다르거든요. 이쪽 언어가 달라서 저지아어는 가마르조바가 인사인데 여기는 스칸니걸루아피로가 인사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스칸니걸루아피로라고 하니까 어? 이쪽 지역 사람이다. 재미아니가 재미.
0: 유쾌한 여리사 베시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사메그렐러 지역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품으로 가득 찬 작업실. 집안에서 물려받은 물건부터 아저씨가 모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2: 베시키 아저씨가 원래 이렇게 전통 요리도 엄청 좋아하시지만 이쪽 지역의 문화를 이어가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래요.
3: 아저씨 좀 보세요. 오, 왜 이때 너무 멋있으신데? 근데 조금 다른 분이신데? 조금만 똑같아.
0: 사진에 있는 악기까지 보여주는데요.
1: 아, 그때는 이빨이 있으셨는데 아, 지금은
0: 전통 음식을 요리하고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강연까지 하느라 바쁜 아저씨.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향채소를 쓰는 게 사메그렐러 요리의 특징입니다. 저지아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학계는 주로 향신료를 다질 때 씁니다.
2: 와,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만들었던 그 냄새가 나네요. 역시 고향은 좀 다른가 봐요.
0: 그리움의 향기인데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1: 소거리야?
2: 아이고, 맥그렐리아 쪽 지역이 변화.

0: ένα μπεσικρά σήμερα ή κοές.
1: Σαλά φέρει σήμερα, λίγο άμα, έξι πάντα τη κολούτσε. Να, η μη το μη κολο, πάνει λόγω και όνει τα μέρη καλή ώρα.
2: 유쾌한 아저씨의 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스는 어떤 맛일까요? 말이 필요 없네요.
3: 감독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시면 너무 한국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막 고추장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막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아저씨도 방금 그 얘기 하셨는데 그리운 이 고향의 맛.
2: 소스를 맛보니 요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사메그렐라는 풍부한 향신료, 신선한 재료, 다양한 조리법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전통 음식을 만들고 계신데요. 치즈를 물에 넣습니다. 치즈가 부드러워지면 향채소를 섞어줍니다.
3: 이름이 개비잘리아인데요. 이거 치즈랑 민트랑 섞어가면서 만드는 전통 요리. 이 개비잘리아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대요.
2: 갭잘리아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음식이 나옵니다. 이미 충분한 양인데요. 아저씨는 요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반죽을 하시는데요?
1: 에너지니어. 샤세레 반죽을 개연 들어서 왔어.
3: 이 요리가 엘라르지라고 하는데요. 이쪽 지역 전통 요리인데 옥수수 가루와 물을 섞어가면서 조금만 되면은 이제 치즈까지 추가해서 계속 지으면 이렇게 돼요.
2: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길게 늘어날수록 잘 만들어진 엘라르지인데요. 어디까지 늘어나는 걸까요? 엄청난 양의 음식인데요. 수프라라고 합니다. 조지아어로 식탁보라는 뜻인데요.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차린 전통 만찬을 말합니다. 수프라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와인과 주인의 건배사입니다.
3: 조지아 전통 수프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 수프라에서 항상 먼저 집주인의 건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문화, 역사, 떠난 사람들, 뭐 부모들, 자식들 이러면서 건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도 한심.
2: 수프라를 통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3: 치즈랑 풀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요리는 조지아에서도 이쪽 지역에서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2: 매콤한데 고소하고 부드러운데 강렬한 맛이 어우러져 환상적입니다. 아저씨는 요리사이면서도 마을에서 전통 음악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어 아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0: 스테이 프렌치.
1: 어머, 아저씨가 음악도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아이들인가 봐요.
2: 저희를 위한 작은 연주회가 열립니다. 곡은 스콰미치라인데요. 예쁜 소녀라는 뜻입니다. 샤메그렐러 지역의 미녀입니다.

0: 저지아에선 손님을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이 신에게 봉사하는 거라 여깁니다. 덕분에 저도 잘 먹고 갑니다. 다시 트빌리시로 갑니다. 저지아의 도로는 트빌리시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요. 여행하다 보면 트빌리시를 한 번씩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트빌리시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를 가는 중입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면 평범한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빨래가 나부끼는 것도 정겨운데요. 저지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1: 여기가 제가 한국 살기 전에 살던 동네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여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만나뵙고 가야죠.
0: 입구에서부터 반가운 얼굴들이 모이네요.
1: 저희 앞집 아저씨예요. 앞집 아저씨.
0: 오랜만에 봐도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네요. 저지에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편이라 다 아는 사이죠.
1: Esse é minha, essa cartouça, cada saga vai chamar, e nem agora ainda.
2: Isso mesmo que eu vim dar, nem como.
1: Isso, isso é de raro agora,
2: isso é de
1: raro. Isso é de raro. Vê que a gaiser devo dar o cadinho. 여기 옛날에는 가게까지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당 애들이 다 거의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 역할이고, 제 친구의 할머니고.
0: 고향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네요.
3: 동네 오니까 그래도 역시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그 뭔가 눈물이 말랑말랑. 그쵸. 제 동네라는 게 약간 엄청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으니까.
0: 드디어 엄마 집에 도착. 고향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이 그리워할 안식처입니다. 이 마음은 저지아나 한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1: 저희 엄마예요. 아이고, 안 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혼자 계셔가지고 많이 미안하죠.
0: 집에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든 음식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차려진 밥상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0: 일단 예, 식사부터 하시라고 더 식기 전에
1: 예.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어디나 같을 겁니다. 엄마는 40대에 저를 낳으셨고요. 어린 시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혼자서 키우셨는데요. 제가 3년 전 한국으로 떠난 뒤로 엄마는 홀로 지내십니다. 자주 찾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0: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으니까 뭔가 배도 차지만 마음이 더 차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2: 이거 개고 팥. 가다 개방. 근데 낙서 너 가고.
3: 더 찍어야 돼.
0: 다시 더 먹어요.
1: 딸과 함께 온 손님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엄마.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면 따뜻한 정도 나눕니다. 저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2: For me, okay. Thank you.
0: 에스사리라고요. Red ginger.
2: 깜평오바.
0: 이버터는. 각선. 각선.
1: 선물이 마음에 드신 표정이라 다행입니다.
0: Don't worry about this.
2: Oh my god. It's great.
0: 그 참 탄제
1: 사이즈도 딱이네요.
0: 이거 좋아된다. 그 참 탄제 아쿠아완 로차 시치 베어라 같이 아마 스로차이 초아라 시치.
2: Does it fit me?
0: Yes, it does. 아이 암레프스럭스니아 홈에 이제 익스네바라.
2: 오, 테이스티.
0: 두개다. 역시 어르신들이 좀.
1: 엄마의 품과 같은 필리시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You fill up my senses. Like night in a forest.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트빌리시 근교로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0: 사실 우리 엄마가 멀미가 좀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잘 못 가시는데 제가 저 지하에 왔다고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대요.
1: 엄마에겐 딸과 함께 가고 싶은 장소. 누구나 가도 좋은 명소이기도 한데요. 필리시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30분 만에 도착하는데요. 조지아를 대표하는 역사도시 무치헤타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조지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정교적 성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주와 비슷합니다. 정교가 없는 사람도 볼거리가 많고요. 걷기도 편해서 부모님과 오기에도 좋습니다.
0: 끝났어. 차카와 조지아에서 가장 성스럽다고 여기는 곳인데요. 여기가 성 니노가 4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퍼뜨린

0: 옛날 저지의 수도이자 기독교가 시작한 곳.
1: 저지아를 대표하는 종교적 성지 두 군데가 무체타에 있습니다. 스베티츠커밸리 대성당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 대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왕의 대관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만큼 유명한 기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행자와 신도들로 언제나 북적이는데요. 오늘은 예배까지 있어 바로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0: 에세니 삼프라발라 헤비키아라리.
1: 이 성당에는 아주 사적인 전설이 있습니다.
0: 저 위에 보시면 망치를 들고 있는 팔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을 건축했던 사람이 왕이 사랑했던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 여자도 이 남자한테 사랑에 빠지면서 왕이 이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이 남자의 팔을 잘라버려요. 넌 평생 건축하지 말라고.
1: 천재적인 건축가는 팔을 잃게 되고 비극을 맞이하는데요. 건축가는 건물에 팔을 새기는 것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외벽에는 다양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아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들인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조지아 정교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행사인데 운이 좋네요.
2: 십자가를 이동하는 건데 조지아 교회에서는 큰 행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성스러운 십자가다 싶으면 다른 교회들이랑 같이 나눠서 쓰거든요. 이 교회에서 조금만 머물렀다가 다른 교회에도 조금만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드디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하고 성스러운 예술 작품을 보는 기분입니다. 대성당 안에는 중요한 십자가가 또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십자가입니다.
0: 바로 엄청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조그만하게 보이는 건데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그 달리셨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가 여기에 있는 거죠.
1: 예수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평소에는 비공개인데요.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만 공개됩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기둥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베티츠코웰리는 살아있는 기둥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기둥을 말합니다.
0: 보통은 성당에 오시면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가 이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요 바로 밑에 예수님의 망토가 묻혀있다고 하거든요.
1: 전설에 따르면 예수가 죽은 후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피 묻은 망토를 가지고 저지아로 들어왔고요. 이 기둥 아래 예수의 망토가 묻혀있다고 전해집니다.

0: 다양한 성인의 그림이 있는데요. 각자 소망에 따라 성인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대성당은 크고 저도 오랜만에 왔더니 찾기 힘든데요.
1: 엄마가 세인트 니콜라스를 찾는 건데 자식들과 아기들 지켜주는 천사 역할 하는 분이래, 하는 분이라 거기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0: 안으로 좀 더 들어가니 엄마가 찾던 성 니콜라스 성화가 있네요.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의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이와 선원을 지켜주는 수호성인입니다. 정교의 신자들이 성인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신께 대신 전달해 준다고 여깁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축복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2: 다음 타우라 오늘 때디 가르가 다음 타우라 지틀디 블룸스 가르기무 사울리 오스콜라시스다 자비다 코리아시다 가트호다다 호지아헥스 코리아시다 미텔리야
0: 엄마에게 자식은 언제나 아이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2: 롬, 베드니리고스, 달로츠스, 다 삼이젤리아 가토빌리아, 다 쉬일이 구인다. 롬, 달로츠스, 크리스티안울라드.
3: 대다, 쉬일이 구인다?
2: 잘리안 민다. 잘리안 민다, 쉬일이 민다. 엘티디안 민다, 삼이요.
3: 어떻게 해보나?
0: 무츠헤타에서 엄마의 사랑을 채우고 돌아갑니다. 다시 트빌리시입니다. 해가 질 무렵 놓치면 안 되는 명소가 있습니다. 트빌리시 중심에 있는 푸니쿨라를 타러 온 길입니다.
3: 푸니큘러 타고 올라가시면요 트빌리시의 전망이 다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엄마랑 거기로 가는 거예요.
0: 푸니큘라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모습이 바뀌었지만요 지금도 트빌리시의 랜드마크입니다. 길이는 500m로 5분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푸니쿨라는 1년 내내 운영되지만 여름에 인기가 좋습니다. 산 위가 더 시원하거든요. 목적지에는 트빌리시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네요. 와. 날이 조금 흐렸지만 트빌리시가 가진 매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트빌리시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보이네요. 다음에 오면 또 달라져 있겠죠? 전망대 근처에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야경 명소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오고 싶어 하던 카페. 여기에 인기 있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3: 이거 펀치키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도 저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음식이라고 보다는 디저트인데 엄마가 계속 이거 먹고 싶다고 여기까지 오자고. 원래는 손으로 잡아서 먹는 건데
0: 보통 식사로 먹는 빵은 한국 돈 500원 정도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비싸지만 오랜만에 엄마와 보내는 시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3: How is it?
0: 펀치끼는 기름에 튀겨 겉은 바삭하고 속은 크림이 들어가 있어 달콤합니다. 도전해봐야 알게 되는 인생의 달콤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며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깨달음도 달라지네요. 어둠 속에서 트빌리시가 반짝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여정입니다.

0: 떠나고 나니 보이는 트빌리시의 아름다움. 당연하다고 여긴 일상의 감사함까지. 잊지 못할 추억이 쌓여갑니다.
1: 까케티아 첫 여행지는 신벽인데요. 역시 사랑의 도시라 그런지 커플들이 이렇게 찾아오네요.
2: 여기가 제주바와 축제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놀지 못하고 집안에 오래 있고 최근에 다시 활발해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뇌 발달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과연 신체 활동은 우리 뇌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몸과 마음은요,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하나일까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사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힘들어진다, 신체적 질환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조기 사망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장 마비를 더 빨리 오게 하기도 하고요. 우울한 건 당연하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게 하고.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고통은 몸에 많은 병을 만든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많은 어른들이 잘 먹어야 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물론 말이 맞는 말인데요. 마음을 위해서 사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마음의 돌봄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증명하게 된 사건이 사실 2차 대전이었어요. 2차 대전에 전쟁 고아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고아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좋은 시설과 좋은 분유를 먹여야 되나? 아니면 시설은 비록 낡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게 중요한가? 두 가지 이 세팅 중에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더 잘 자랐을까요? 맞습니다. 보모가 많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신체적으로도 발육이 좋았대요. 이렇게. 이건 어떤 걸 뜻할까요?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아이들의 신체적 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보육시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제. 또 여러분 대학 뭐 또는 고등학교 중요한 교양 공부 중에 아마 그 할리스의 원숭이 실험 들어보신 적 있죠? 해리 할리스는 새끼 원숭이를 부모랑 또래 원숭이들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키운 경우랑 부모하고만 있는 그런 환경에서 키운 경우랑 안정상태를 추적 관찰했는데 부모 원숭이하고만 자란 또래 원숭이는 또래 원숭이랑 함께 지내는 그런 공간에 넣었을 때 어울리질 못했대요. 그래서 해리 할리스는 한 개체가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 부모도 필요하지만 사실 또래와 함께 큰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3년의 코로나가 예기치 않은 아동들에게 학대와 비슷한 그런 경험, 돌봄이 중단되는 경험, 또 사회적 경험의 중단, 학습의 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2023년 이후에 학교를 연 이후에요. 학교 사건이 진짜 많죠. 학교 폭력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이다. 바이러스가 아이들 몸을 어른들 몸만큼 파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받아야 될 돌봄과 또 발달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를 하지 못한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BBC에서요. 재밌는 방송들을 코로나 때 많이 기획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의 엄마들이 나와서 함께 토크쇼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뭔지 아냐? 뭘까요? 이미 눈치채셨죠? 맞아요. 엄마 아빠 제외하고 첫 번째로 말한 사회적 단어는 마스크였다고 해요. 이렇게. 아마 자기를 처음 안아준 의사선생님도 마스크를 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자기를 보러 와서 마스크를 썼겠죠. 그만큼
아이들의 양육 환경은 아주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브라운 대학을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대학에서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 지능을 체크해 봤는데 평균 IQ가 한 20 정도 낮아진 것 같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 또 산모의 불안, 또 가족들의 불안, 만남의 절대적인 이제 결핍,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의 지능이 낮아진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고요. 조부모님들을 만나고요. 기어 다닐 때부터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얼굴 보고 소리 내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다 공부죠.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랜 동안 문을 닫으면서 또래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저절로 배우는 그런 발달적 기술이 있다고 해요. 발달적 사회기술. 나눔, 협동, 경청, 또 지시를 따르는 거, 공간을 정하는 거, 눈을 맞추는 거, 친구를 도와주는 거. 이런 기술의 경험이 절반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유치원에 오거나 학교에 딱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 자리 왜 왔냐. 네 자리 아니다. 좀 나눠줘라. 나 나누는 거 모른다. 같이 하자. 아 싫다. 나 혼자 하고 싶다. 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걸 연구한 그룹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 다른 친구와 하나도 놀지 못했던 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형제도 있고 그래서 어울렸던 아이들하고 그 둘의 뇌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뇌사진을 찍었는데 함께 아이들과 놀았던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된 또는 사회성과 관련된 특히 이제 우측 뇌와 관련된 어떤 부위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놀이 친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래와 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노는 거지 실제로는 공부하는 거고 일하는 거더라. 그거는 발달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때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크다고 해요. 이제. 특히 혼자 지내는 아이들은 뇌가 더 빨리 노화되었다라는 연구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실히 알려준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하나는 아동의 발달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으면 몸도 안 크고요. 마음도 안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아동 발달에서는 애착의 문제라고 하죠. 애착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코로나는 사실 가르쳐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착이라는 측면에서 또 뇌의 발달이나 몸과 마음의 발달을 보면 안정된 애착, 또 불안정 애착 이렇게 나누는데 뇌의 발달, 신체 발달, 지적인 발달 이런 것들은 안정된 애착을 이룬 엄마와 자녀, 양육자와 자녀 사이에서 훨씬 더 잘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뇌 발달에는 정말 큰 문제인데요. 3세 이하 아동의 뇌는 아직 뇌 조직이 충분히 자기 보호 과정이 발달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된 호르몬, 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잘 방어하지 못한대요. 생애 초기에 먹을 거 안 주는 스트레스, 예뻐해 주지 않는 스트레스, 놀아주지 않는 스트레스, 발달적 자극을 주지 않는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그런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파괴시켜서 크면서 일어날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브루스 페리라는 사람은 3R을 말했어요. 뇌의 발달도 이 3R이 되게 중요하다. 3R이 뭐냐면 첫 번째는 레귤레이트, 조절하는 거. 두 번째는 릴레이트, 관계하는 거. 세 번째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서로 조절하고 그래야 아이가 잘 크고요. 또 서로 안정된 관계를 맺어야 또 잘 크고요. 그리고 생각을 서로 잘 나누면서 아이는 커 나간다. 조절할 때 뇌관이라고 하는 부위가 발달되고요. 관계하면서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의 뇌가 발달하고 이런 기초 위에서 전두엽이라는 인간의 아주 특별한 고유하게 발달된 그런 영역이 나중에 발달하게 되는데 이 발달의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게 있나요? 그렇죠. 다 조절도 부모랑 같이 하는 거고요. 관계도 부모와 형제, 조모, 친구들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을 나누는 것도 선생님, 네.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관계하면서 아이들은 자란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뇌가 발달한다는 거죠. 3살이면 한 70% 이상 뇌가 회로가 연결되고 완성되어 있고 5~6살이면 거의 어른에 가까운 한 90%의 뇌가 완성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동기가 중요한 거죠. 최근 교육의 불평등이나 학교의 교육의 재발견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와 책들을 보면요. 아이들의 학습 차이가 중고등학교 와서 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기에 그때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그런 책이나 논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기술도 부족하고 친구관계도 낯설고 학급활동도 사실은 어색한 경우가 진짜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사회성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라는 아이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 또 이런 것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데 우리가 뭐 외로움, 홀로 있음 이런 것이 주는 발달적 큰 어려움들을 잘 알기에 혹시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가 아이들을 환대해주고 학급 공동체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인지활동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활동도 있지만 함께 해야만 되는 활동도 꼭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공동체 회복 이런 것이 사회성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더 많아져야 될 그런 활동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코로나 때 아이들이 가장 하지 못한 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놀지 못한 거라고 얘기해요. 남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 남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첫 번째가 스트레스 푸는 효과가 아주 컸고요. 또 놀면서 친구를 사귄 효과가 컸고요. 친구들끼리 사귈 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사회성 공부를 아이들이 엄청 많이 했고요. 아이들이 그때 서로 공부한 걸 나누는 어찌 보면 이 말로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체력을 키우는 것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아이들이 나는 이 친구들과 한 그룹이다라는 소속감을 주기도 했대요. 좀 여학생들은 약간 다른데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친구와 만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됐고 여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남학생들처럼 만나서 운동해서 풀기보다는 대화하면서 풀었고요. 또 여학생들끼리 문화를 거기서 배웠고요. 또 여학생들도 수다를 떨면서 함께 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불안과 걱정을 나누면서 안전한 마음을 훨씬 더 가질 수 있었고 또 여학생들도 자신이 소속한 친구 집단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발달의 과정이 아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학교 또 우리 가정에서는 스트레스 푸는 거 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거 사회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훨씬 더 소중하게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가요? 아이들에게 좋은 양육과 좋은 환경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 은사님에게 SRC를 강조해서 들었는데요. 이 SRC는 평생 잊지 말아라. 발달과 양육의 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꼭 이게 발달과 양육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SRC가 뭐냐면요. S는 센서티브, 민감하게 알아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게임하는 아이들이 왜 하게 됐냐. 사실 부모님들이 원인을 모르거든요. 그걸 정말 아는 게 중요한, 센서티브한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R은 리스판시브인데, 알면 뭘 해줘야죠. 알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C는 컨시스턴트인데, 민감하게 알고 잘 대처해주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일관적이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마음과 몸, 신체의 발달에도 정말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행복하지 않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진 않았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발달의 계기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과 약속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험준한 계곡 사이로 한강에 강줄기들이 흐르는 영월.
1: 그 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할 수 있죠. 남한강 줄기를 이해 못하면 떼싸공 자격이 없죠.
0: 영월의 강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2: 청룡포는 풀을청, 말글령, 물가포를 씁니다. 글자마다 삼수변이 다 들어가요. 이 땅이 그렇게 생겼지요.
0: 영월의 서강에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강물에 흘려보냈던 단종의 한이 서려있고요. 영월의 동강에는 어린 시절을 보낸 영월 사람들의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3: 아, 동강에서 먹고 살았어요. 저의 삼배 원천이 동강.
0: 흐르는 강물 따라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0: 펼쳐지는 강원도 영월로 떠나보실까요? 영월군의 강물은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해 서강이 되고 서강과 동강이 만나 남한강이 됩니다. 오늘은 평창강이 휘감아 돌아 서강이 되는 한반도 지형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강의 상류인 서강의 물줄기는 한반도 면에 굽이굽이 흘러 첩곡을 만들면서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반도 모양을 쏙 빼닮은 한반도 지형이 대표적인 것이죠. 영월 10경 중 하나인 한반도 지형을 감싸고 흐르는 서강은 감입 공리 형태로 자연형 하천 습지와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 저쯤에 진주가 되겠네. 네. 아, 이게 한반도 지형이 처음 봤는데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자연인데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볼만하네요. 너무 신기하고 신기해요.
0: 아름답고도 신비한 한반도 지형을 물길 따라 뗏목을 타고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답니다.
2: 신선이 나타나셨나 했는데 어떻게 걸레부터 잡으시네요.
3: 어휴, 저도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분들이 손님이니까 손님들 편하시라고요. 네, 청소부터 해야죠. 네.
0: 올해로 15년째 운영 중이라는 뗏목 체험.
3: 이제 이 동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1년 동안 집 져놓고 났더니 이제 여기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제 마을 분들이 좀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됐어요. 네, 뗏목 한 지. 근데 제가 직업이 꽤 여러 개 했었는데 네. 제일 좋습니다 이게.
0: 이제 서강은 사공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입니다.
4: 우리 영월에 이제 동강 서강이 유명한데 그 이 강은 동강보다는 물길이 아주 순합니다. 근데 이 서강은 주변의 경관도 동강보다 더 수려하고요. 물결도 또 이렇게 비단결이라 우리 뗏목하고는 잘 맞는. 서강은 이렇게 정적인 강이고 동강은 동적인 강이었습니다.
0: 한반도 지형의 동해안을 출발해 서해안까지 약 1km 구간을 왕복하는 뗏목 여행. 아름다운 자연과 옛 삶의 모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5: 다 잘 나왔네. 다 잘 나왔네.
6: 와, 너무 좋다.
7: 진짜 너무 좋다. 네.
8: 네. 잘 찍으시네요. 네. 네.
5: 자기들이 이쁘다 생각하지?
7: 네.
5: 이쁘긴 이쁘네. 네.
7: 거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데리고.
0: 지금은 관광을 위한 뗏목으로 변모했지만
9: 하나, 둘,
0: 과거엔 서강 물줄기에 뗏목을 띄워 한강까지 목재를 날랐답니다.
4: 강원도에는 산이 많으니까 또 집 짓는데 목재로 쓰는 금강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송을 서울 가져가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돈 벌려고 뗏목을 엮어서 서울 마포를 간 거죠. 비 올 때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장마 때 비가 와서 수위가 자꾸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띄우고 서울까지 가는데 아주 높은 물을 타면은 좀 위험은 따르지만 한 20일만이면 갔고.
0: 한반도 지형을 휘감아 도는 습지에는 희귀 동식물이 800여 종이나 살고 있답니다.
10: 자, 저쪽에 전라남도로 가다 보니까 저쪽에 육지가 좀 뾰족하게 나간 데 있죠. 고가 해난 딱 마을이고 거기 보면 저 섬이 하나 나타났지 큰 거.
7: 진동.

0: 실제 한반도와 유사한 동고 서저의 침식 지형을 띠고 있는 한반도 지형.
1: 저쪽을 보면 여울목이라고 물이 흐르는 낙차지점이 나타났어. 오까지만 갔다가 뗏목이 못 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2: 모르죠. 거기 내려막 같은데.
1: 내려막은 맞아요. 내려막은 맞는데. 저가 국방 한계선이니 월북은 안 돼요. 한반도 지형상 뗏목은 남한만 댕긴다.
0: 뗏목을 타고 한반도 지형을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물길 여행.
3: 새롭고 재밌었어요. 비가 와서 운치도 있고 좀 낭만적이었어요. 네, 선생님의 말씀도 참 좋고 멋있었습니다. 옛날에 애기들이랑 갔을 때는 여기서 봤거든요. 뗏목이 없어가지고. 근데 친구들하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놀러 오세요.
0: 이곳을 찾는 여행자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3: 감사합니다.
4: 비가 내렸어.
0: 마을 주민들에겐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서강입니다.
5: 네. 아, 이 강은 뭐 영월에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들한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뗏목이 내려가서 또 궁궐을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강이죠.
0: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서강이 흐릅니다. 강의 기암 절벽을 따라 흘러내린 산줄기는 운치를 더하는데요. 동강을 만나기 전 서강의 물길이 크게 휘감아 도는 청령포에 닿습니다. 이곳은 어린 나이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유배지입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벼랑이 솟아 배로 건너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외딴 섬과 같은 곳입니다.
6: 청령포는 풀을청, 맑을령, 물가포를 씁니다. 글자마다 삼수변이 다 들어가요. 이 땅이 그렇게 생겼지요. 이 땅은 삼면은 전부 강이고 뒤에는 봉우리가 여섯 개인 육육봉이고 배를 타야만 건너올 수 있는 천연 감옥 같은 곳. 그러니까 유배지로서는 기가 막히는 곳이지요.
0: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행랑채를 재현해 놓은 어서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단종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6: 천연기념물 349호 볼, 관자, 소리, 음자 관에서 하는 것을 다 보았고 단종 임금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단종 임금의 통곡을 보고 들은 나무, 이게 바로 관음송입니다.
0: 소나무 아래 앉아 가족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을 단종. 절의 고도 같은 이곳에서 유일한 벗이 되어준 건 바로 이 소나무 한 그루였는데요. 역사 속 비운의 왕인 단종의 눈물이 가장 짙게 배어있는 관음송입니다.
7: 왕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유배지라고 하니까 조금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해설사님 설명 듣는데 좀 눈물이 슬쩍 날 뻔했습니다.
0: 오랜 세월 청령포를 지켜온 관음성 너머 층암 절벽 위에는 궁궐에 있는 이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쌓아올린 돌탑이 있습니다.
6: 요 각한치 고개라고 해서 고개를 넘어서 한양 쪽이거든요. 아마 단종 임금은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를 들고 와서 여기 얹어 놓으시고 그리고 저쪽에 노산대 올라가셔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대궐에 궁궐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셨겠지요.
0: 험준한 산과 청령포를 에워싸고 흐르는

0: 서강의 물줄기를 따라 단종의 고단하고 짧았던 생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영월 장릉은 단종이 한점에 흙이 되어 묻힌 곳입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로 유배되었다가 17세에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한 조선 6대 임금인 단종. 주권마저도 동강에 버려져 편히 눈을 감지 못한 왕이었죠.
1: 자, 지금 여기는 엄도 정녀각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단종임금 시신을 거두어서 지금 능이 있는 저 자리에 몰래 파묻어드린 분. 단종임금 시신을 거두시는 분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감히 시신을 거두겠습니까? 근데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갑이 맞겠다.
0: 영월의 호장인 엄홍도가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 다락에 암장한 곳이 지금의 영월 장릉입니다.
1: 영월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몇백 년 동안 왕릉을 이렇게 잘 가꾸고 잘 보살폈느냐,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이게 바로 영월 국민의 왕심이에요. 영월 국민은 단종 임금이 왕릉 임금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조상님이시거든요.
0: 평창의 오대산에서 발원해 약 65km의 물길을 잇는 동강. 동강 유역은 약 4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증 지역으로 퇴적과 침식작용이 계속됐습니다. 생태계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과거엔 이 강에서 잡은 것들로 삶을 이어갈 정도였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동강 다슬기랍니다. 특히 맑은 동강에서 잡은 다슬기는 맛이 좋고 살이 통통하다네요. 영월 여행을 왔다면 동강 다슬기 맛을 꼭 봐야 한다는데요. 특히 다슬기 해장국과 다슬기 부침개가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2: 다슬기도 많이 씹히고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3: 엄마가 끓여준 맛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 아, 어렸을 때 냇가에 가서 다슬기 잡고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먹었던 맛이 지금 와서 먹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0: 청정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다슬기는 물속에 웅담이라 불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영양식으로도 좋다네요.
4: 웅담이 따가지고 국물이 다 시원하게 하고 물 뜨겁게 해줘서 정말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0: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강 다슬기의 깊은 맛, 해장국에 깊은 풍미를 내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5: 뭐 하시는 거예요?
3: 여기 지금 다슬기 해장국에 제일 중요한 다슬기를 껍질째 갈아가지고요. 육수로 내고 있어요.
0: 주로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서식하며 돌이 많은 지역에서 부착 조류를 먹고 사는 다슬기. 동강에 다슬기가 많은 이유랍니다.
3: 이 동강 쪽 물이 맑아가지고요. 뭐 다른 데도 뭐 강이 있지만은 이 다슬기가 맑은 물에서 자라면은요. 이 알이 좀 통통하고 쫄깃하고 조금 풀려요.
0: 동강의 세찬 물길 속에서 자란 다슬기를 통째로 갈아 약 2시간 이상 푹 고아 진하게 우려냅니다. 뽀얗게 우러난 다슬기 육수. 이게 끝이 아니라네요.
3: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된장하고 아까 이제 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거 갈아가지고
0: 갖가지 몸에 좋은 재료를 육수에 섞어주니 보양식이 따로 필요가 없답니다. 요리법은 모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이라는데요.
3: 친정엄마한테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거의 한 6, 7년 정도 하고요. 이제 아들이 이제 맡게 됐어요. 아들이 한 지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0: 50년 전 한식으로 시작해 동강 다슬기를 알리고 싶어 시작했다는 다슬기 해장국. 다행히 3대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6: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고생을 하시면서 가게 유지하시고 지켜보셨는데 이게 또 두 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없어지기엔 너무 아쉬운 그런 업적들이라고 할까요?
0: 어릴 적 집 앞 동강에서 뛰어놀면 발에 치이는 게 다슬기였다는 모자의 추억 속 동강. 지금은 추억을 넘어 삶이 됐습니다. 한강의 상류인 남한강은 영월에서는 동강이라 부르는데요. 남한강의 상류인 동강에서 송어를 키우고 있는 남궁순 씨를 만났습니다.
7: 자, 송어 선별하러 갑니다.
0: 영월이 송어로도 유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7: 청정지에서 나는 송어고 물이 맑고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널리 알려졌죠. 다 키운 송어를 이제 잡아 넣는 거지.
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평창과 영월 일대에서 무지개 송어 양식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청정 일급수를 자랑하는 강과 석회암층에서 솟은 샘물로 양식해 송어 맛이 일품이랍니다. 영월의 동강은 사장님에게도 아주 특별하다는데요.
7: 동강에 가지고 군대 자라서 레프트 사업도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업해서 제가 돈도 많이 벌었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송어장도 하고 있고. 하여튼 동강에 저를 먹여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동강에 대한 추억도 많고 저에 대해 보람된 강이에요. 그 저한테는. 아, 이거는 이제 2년 넘은 거.
0: 사육하기도 쉽고 성장도 빨라 많이 키운다는 무지개 송어.
8: 아, 이게 얼마나 됐다고요?
9: 이거는 1년 거의 3년 되나요? 오. 엄청 크죠?
8: 예.
0: 성어는 대략 1kg 이상까지 큰답니다.
7: 하나는 철갑성.
8: 상어요?
7: 철갑상어.
8: 그게 민물에 살아요?
7: 네, 철갑상어는 이거 민물에도 살아요. 시베리아산인데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얘들 이제 철갑상어 그 알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7년 넘게 키워야지 이제 알이 나와요.
0: 50년 전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철갑상어.
7: 이야, 철갑상어입니다. 이게 7년 돼서 캐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면. 내가 들을런지 모르겠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0: 철갑상어도 약 500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장님.
8: 철갑상어 키우는 건 어떠세요?
7: 아, 철갑상어는 크게 힘들진 않아요. 예, 예. 얘가 좀 크게 잔병이 없어요. 예. 자, 가보라.
0: 우와, 가장 큰 철갑상어의 무게는 약 4kg이 넘는답니다. 와.
7: 아, 이 정도 가죠. 내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니까. 예.
0: 철갑상어 못지않게 정성 들여 키웠다는 송어.
10: 아이고, 안녕하세요.
0: 맛도 일품이다 보니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는 단골들이 참 많답니다.
7: 당신이 하실라고? 예.

0: 고마워 여보. 내가 해도 되는데 우리 서방님하고 나 좋아하시니까 사랑하고 그래.
1: 아유, 내가 숨통이 막혀서.
2: 선홍빛 속살을 자랑하는 신선한 송어.
1: 여기 송어는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했어. 잡숴보시면 알아요. 일단 오로 한번 잡숴보세요.
3: 왜 그렇죠?
1: 물이 차가우니까. 물이 차고 따뜻하면 물이 이게 송어가 몸이 물러지거든요.
2: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사랑받아온 식재료가 바로 송어랍니다.
0: 고맙습니다.
4: 여기 살이 너무 더 탱탱한 거야. 다른 것보다.
2: 송어는 육질이 탄탄한 건 물론 맛도 구수하고 담백하다는데요.
5: 어떠세요?
6: 아, 기가 막혀요. 아, 죽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도 아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아주 고기가 야물어요. 쫄깃쫄깃하고 달아요, 달아.
2: 어릴 적 통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친구들과 놀던 추억이 그리워 송어를 키우고 있다는 사장님.
0: 통강이 우리 삶의 원천.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반스만 입고 수영하면서 작살로 등바우 뭐 메기 이런 것도 잡고 그런 추억도 있고.
2: 영원의 강물 따라 역사도 추억도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희로애락도 흘러가고 있죠. 굽이굽이 흐르는 영월의 강물처럼 그렇게 인생도 흘러가겠지요.
7: 산이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답고 구름이 아름다운
8: 자연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9: 안고 돌아가야 돼요. 이름이 님의 기둥이에요.
10: 내가 이제 현대판 김사까시니까 내가 내 집에 사는 거죠.

0: 목소리를 그래도 한국인이면 다 줘야지, 그죠? 자, 시선은 이쪽을 보십니다. 자, 저기.
1: 폴로아리랑 불러야 되는데.
2: 물 가장자리 작은 거 떠있죠?
1: 네.
2: 아, 그게 독도. 이미지가 딱 독도 모양이잖아, 그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귀신 입꾼냐니.
1: 에휴, 이게 뭐라. 아우, 왜 이러지? 너무 불쌍해.
2: 상추가 다시 들어서 축 처졌어.
3: 어, 토마토, 토마토. 그래, 토마토 얘는 아주 그냥, 오!
2: 응? 컥! 토마토 맞아.
1: 에그, 에그. 에그 박사님은 곤충에 대해서 잘 알지만 텃밭 농사는 영. 에그, 에그.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여기 모르지만은 다시 살아.

0: 나오는 편지다.
1: 오, 그러게. 마법에 어.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무니 편지가 왜?
0: 어서 보자. 어.
2: 응? 농사의 신을 찾아라.
0: 응? 어? 개미 그림도 있어.
1: 어, 개미. 농사의 신.
3: 개미, 농사.
2: 그래, 생각났어. 개미 중에 농사를 짓는 개미가 있다고.
0: 개미가요? 에이, 무슨 조그마 개미가 농사를 지어요.
2: 진짜라니까. 개미 중에 농사 짓는 개미가 있다고.
0: 와, 에그 박사님. 어서 찾으러 가요. 어서야.
2: 자, 대원들 그럼 떠날 준비 됐나요?
4: 준비 완료!
2: 자, 그럼 에그 박사와
4: 지구별 자연 탐험대

0: 여긴가?
1: 저기 개미다. 개미가 나무 조각을 옮기고 있어.
2: 마름, 나도.
0: 오, 애벌레도.
3: 어, 저기 개미집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보고 올게. 기다려.
0: 조심하세요, 이거 박사님.
3: 우와, 방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가 농사 짓는 데인가? 아니, 여기? 저기? 여긴가? 저긴가? 우와, 너무 많아!
4: 우린 먹이를 모아오지?
5: 농사는 안 짓는데.
3: 아니야. 아, 저긴 아니야. 저기 개미들은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고.
0: 아, 그렇구나.
3: 얼른.
0: 가보자!
3: 아우. 하자. 어휴, 바빠, 아주 그냥.
0: 오, 찾아. 개미를 찾아라.
2: 어? 저기 봐.
0: 역차.
2: 뭐가 지지어 내려오는 것 같아.
1: 나뭇잎인데? 어? 개미가 나르고 있어.
0: 어? 아까 개미들이랑 다르게. 어, 이 개미들은 초록색 나뭇잎만 날이네.
3: 맞아, 얘들아. 저게 바로 농사를 짓는 개미, 입꾼 개미야.
6: 입꾼 개미?
0: 그런데 저 나뭇잎으로 뭘 하려는 거지?
2: 어? 나뭇잎을 심나?
3: 저걸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한번 알아보자.
6: 좋아요.
0: 가자.
7: 너희들은 누구냐?
3: 반가워, 입꾼 개미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지구별 자연탐험대라고 볼 수 있지. 너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서 왔어. 반가워.
0: 안녕.
7: 침잖아. 모두 공격하라.
3: 도망가.
8: 아이고, 박사 고생 좀 하겠는걸. 개미들은 페르몬을 내뿜어 서로 친구인 걸 알지. 이걸 보내줘볼까?
7: 침입자를 찾아라!
0: 에그 박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3: 나도 몰라! 어? 이게 뭐야?
0: 얘들아, 나와봐.
3: 입꾼 개미 페르몬 크림. 자, 페르몬은 개미들이. 아, 얘들아, 얼른 발로.
1: 네, 그 박사님.
0: 네, 그 박사님. 발로.
3: 머리도 바르고, 배도 바르고.
0: 우와.
7: 여기서 끝이 있자. 너희들 딱 걸. 뭐야, 너네 입꾼 개미야?
3: 맞아, 우리 입꾼 개미 똑같아.

0: 그래. 뭔데? 농사 안 짓고 뭐해? 이렇게 놀다가 여왕 개미님한테 또 혼나.
1: 우리 쉬고 있었어.
0: 얼른 따라와. 빨리 와, 빨리. 와우. 우리도 이제 농사일 배울 수 있겠어요?
1: 좋았어. 얼른 따라가자.
0: 얼른 가자, 얼른 가자.

0: 여기가 개미 집인가 봐.
1: 조금만 힘내자.
2: 어우, 너무 힘들어.
1: 왈, 왈.
3: 아휴. 아휴, 정말.
2: 아휴.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프네. 그리고, 턱까지 아파, 턱.
3: 아, 힘들어.
4: 엄살 피울 시간이 없다.
2: 엄살 아니에요.
3: 그나저나 도대체 이 나뭇잎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냐.
0: 아, 심으면 싹이 나나?
1: 잘 자라라고 나뭇잎으로 부채질해주나?
4: 뭔 소리야? 이걸로 버섯 키우는 거 몰라?
2: 버섯 키운다고요?
4: 아무래도 너네 좀 수상해. 너네 혹시 유치원에서 안 배운 거야?
3: 맞아요, 맞아요. 유치원에서 하나도 못 배웠어요.
4: 아, 어쩐지. 아니, 요즘은 유치원에서 농사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버섯 키우는 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고 배우도록.
5: 네.
4: 먼저 나뭇잎을 씹어 죽처럼 만든다. 자, 씹고 씹고 씹고 씹고
2: 씹고 씹고 씹고 씹고.
4: 그렇지. 그 다음에 뱉고 뱉고
5: 뱉고 뱉고 뱉고
3: 뱉고.
4: 왔어요, 왔어요.
2: 간식인가?
3: 와, 간식! 똥이다!
4: 자, 개미 똥을 나뭇잎 죽에 넣고 섞는다! 섞어, 섞어, 섞어, 섞어!
2: 섞어, 섞어, 섞어, 섞어!
4: 이렇게 하면 버섯이 잘 자라게 돼 아주 좋은 흙이 된다!
2: 아하, 아주 좋은 흙!
4: 이렇게 만든 흙을 잘 펼쳐서 이 버섯 씨앗을 요렇게, 요렇게 심지! 그리고 농부 개미들이 정성스럽게 가꾸면 하얀 버섯이 피어나!
0: 저 하얀 게 버섯이야?
1: 작은 순순타 같아.
6: 핥아, 핥아, 핥아.
3: 왜 핥지?
6: 버섯이 썩지 않게.
7: 핥아, 핥아.
2: 우와, 하얀 버섯이 엄청 많이 피었네.

0: 우와! 이번 버섯 농사도 풍년이네, 풍년! 개미왕국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예!
1: 와, 이게 바로 개미가 키운 버섯이구나!
2: 말랑말랑 마시멜로 같아.
3: 폭신폭신해. 맛도 솜사탕 맛일까?
4: 와, 세상에.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 줄 알았는데 개미도 농사를 짓다니. 정말 개미 대단해요.
1: 대단해요.
0: 당연하지. 근데 너네 뭐해? 쉬었으면 일해야지.
1: 네? 아하? 아니 우리 적이 없는데요.
5: 에그 박사, 나뭇잎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거라.
1: 더 많이요?
3: 영차
1: 개미는 쉬지를 않어.

0: 우와! 우와! 상추가 정말 싱싱한데요?
1: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 꿍개미가 나눠진 거 흙에다가 마른 나뭇잎을 넣었더니 지금 와, 엄청나게 무럭무럭 잘 컸어 아주 그냥.
2: 역시 농사의 신 이 꿍개미야.
1: 너네들 혹시 이 꿍개미가 만든 버섯 먹어봤어?
0: 아직요.
1: 아직?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응?
3: 무슨 맛이에요?
1: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고 하면은 설탕을 뺀 솜사탕 맛?
0: 그럼 그냥 솜맛 아니에요? 아, 그래도 개미똥이랑 섞은 좋은 흙에서 자라서 엄청 신선할 것 같네요.
1: 맞아 맞아. 그 개미똥.
0: 똥이랑 맛.
1: 아야 나 나 먹고 싶다. 너네들도 이거 먹어봐.
0: 괜찮아. 많이 드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꼭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 숫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그럼 우리가

0: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0: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잡았다!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요호! 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3: 형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4: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3: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4: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4: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3: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4: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5: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엄마 뭐 먹어? 김이잖아?
1: 응.
0: 짜다. 짜다. 그만 먹어.
1: 맛있어서 한 장만 더 먹을래.
2: 까꿍.
0: 우와, 정음이 이뻐졌어? 곧 튼튼한 새 이가 나오겠다. 축하해.
1: 김이지.
0: 속았네.
1: 이번엔 짠! 김 눈썹이.

0: 정음아, 그렇게 김만 먹으면 짜!
1: 짜다.
0: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뭐든지 자판기에 짜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1: 얼른 짜다 써줘.
0: 난 짜다는 못 쓰는데. 짜다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짜다. 짜다가 궁금해.
1: 짜다.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문!
3: 짜다의 짜를 쓰려면 쌍지읒이 필요해. 쌍지읒의 문을 찾자.
5: 스, 스, 스, 스, 스. 쯔, 쯔, 쯔. 쯔, 쯔.
6: 여기야!
5: 쯔, 쯔, 쯔.
2: 쌍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6: 간다!

0: 쌍지읒을 찾아야 해. 여기에도 없군.
1: 짜장면 시키신 분? 어? 짜장면 시키셨죠?
0: 아니요. 짜장면 안 시켰는데. 잠시만요. 찾았어. 짜장면에 쌍지읒.

0: 쌍지의 시 아를 만나 자. 자.
1: 짜다의 달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2: 드드드드드
1: 여기야.
2: 드드드
0: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디귿을 찾아야 해. 응? 다람쥐야, 안녕? 혹시 디귿을 본 적 있니? 찾았어. 어? 다람쥐야, 아까처럼 다시 한 번만 부탁해.

0: 이것이 알을 만나 답.
1: 자, 다,
2: 짜다,
3: 합체, 저장 완료. 짜, 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짜다 한글 카드가 생겼어, 정은아.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자. 밥이네. 정은아, 밥 먹어봐.
5: 김에 싸서 한 입.
6: 이제 안 짜네.
4: 이제 김은 밥이랑 먹자. 나도 한 입.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짜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짜다, 짜다,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아, 쯔, 아, 쯔, 아, 아, 아, 아, 짜, 짜, 다, 짜, 다, 다, 다, 다, 다, 짜다, 짜다, 하하, 김, 김, 김만 먹으니까 짜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네. 밥을 한 공기 가져올게요. 아이, 짜. 밥이, 윙! 쌍지읒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짜다! 짜다!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짜! 다! 짜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짜! 다! 끝!
7: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다, 짜다, 짜증.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다, 짜다, 짜증.
8: 짜다. 정음이는 김을 좋아해요. 김에 묻은 소금은 짜요. 너무 짜다. 어떻게 하지? 짜장면의 쌍지읒이 아를 만나 짜. 다람쥐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으니 밥이 나왔어요. 김이 짜다.

0: 미 짜다. 김이 짜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재미.
1: 맛있다.
2: 맛있다.
1: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네.
2: 혼민이 코에 아이스크림이 묻었네. 재밌다.
3: 뭐? 재미? 난 재미없어. 재미는 너도 재미있고 나도 재밌어야 재미있는 거지.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져서 속상한데.
1: 맞아. 이런 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미안해.
3: 괜찮아. 대신 우리 오늘 진짜 재밌게 놀자.
1: 그래. 진짜 최고로 재밌게 놀자. 뭐 하고 놀지?
3: 우리 둘 다 재미있는 놀이는 뭘까?
1: 뭐든지 자판기에 재미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3: 그래. 그런데 재미 어떻게 쓰지?
1: IR을 불러보자.
4: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업.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은 안녕?
4: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재미! 재미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5: 문!
6: 재미의 재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7: 흐, 흐, 흐, 흐, 흐. 지, 지, 지, 지, 지.
5: 여기야!
6: 누가 출동하지?
5: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진술 찾아야 해.
1: 응? 아이를 잘 보자.
2: 난 장군이다!
0: 찾았어.
1: 종이에 진! 이제 재를 쓰자.
0: 재미에 재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지읒이 애를 만나 제
1: 재미의 미를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2: 미
3: 여기야!
4: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오, 재미있는 시장이 열렸군. 구경 좀 할까? 찾았어. 만화책의 미음. 나와라 한글. 하차. 미음이 이를 만나 미.

0: 제 미 재미
1: 합체 저장 완료 제 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재미 한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3: 뭐든지 자판기에서 뭐가 나올까? 재밌겠다.

0: 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재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재미, 재미, 에, 에, 에, 즈, 에, 즈, 에, 재, 재,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재미, 재미. 할아버지도 비룻방울놀이가 재미있어요.
2: 몸에 먹으니까 재밌다.
1: 오잉? 몸 애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에! 에! 재미! 재미! 개미! 개미! 개미! 매미! 매미! 재미!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재미!

0: 미. 친구들 따라해봐요. 재미.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재미, 재주, 자주.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재미, 재주, 자주.
0: 재미. 후미니 코에 아이스크림이 묻었어요. 정우미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요. 난 재미없어. 둘다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보자. 아가 이를 만나 애. 종이에 지읒이 애를 만나 재. 만화책에 미음이 이를 만나 미. 한글 카드를 넣으니 비눗방울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훈민 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훈민 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식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1: 독특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늘은 아빠와 보니가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1: 괜찮겠어요? 보니 친구들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 텐데.
2: 문제 없어요. 내가 워낙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3: 맞아요. 어제부터 아빠가 더 신나신걸요? 걱정 말고 외할아버지 댁 잘 다녀오세요.
1: 그래, 그럼 이따 봐요.
3: 빠빠이.
2: 조심해서 갔다 와요.
3: 다녀오세요.
2: 그럼 우리도 준비할까?
3: 좋아요.
2: 준비하여.
4: 뭐야? 어?
2: 친구들도 도착한 것 같은데?
3: 빨리 나가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
2: 다들 준비됐지?
4: 네.
2: 좋아. 그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출발. 어? 빗방울?
3: 설마 비 오는 거예요? 어떡해. 그럼 놀이동산 못 가는 거야?
5: 안 돼.
2: 아닐 거야.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거겠지.
3: 휴, 다행이다.
2: 그럼 다시 놀이동산으로 출발!
4: 출발!
5: 거짓말쟁이.
2: 너무 실망하지 마. 금방 그칠지도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0: 결국 보니와 친구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3: 괜찮아, 네 차례야.
5: 준이야, 혹시 비 그쳤어?
6: 아니.
3: 슬기야, 비 그쳤어?
6: 아니.
5: 이젠 비 그쳤겠지?

0: 노는 날 정말 싫어.
1: 맞아. 집에서 노는 건 너무 지겨워.
0: 밖에서 놀고 싶다고.
2: 놀이공원 못 가면 놀이터라도.
3: 나도.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4: 아, 그래. 부부맨한테 부탁해보자.
1: 맞다. 부부맨이 있었지.
2: 부부맨이라면 비를 멈춰줄 거야.
4: 도와줘요, 부부맨.
5: 난 이때가 제일 큰 애들아.
4: 맞아요.
5: 간다, 간다, 간다.
4: 도와줘요, 부부맨.
5: 에이, 꿈이었구나.
4: 도와줘요, 부부맨.
5: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2: 도구맨, 좀 멈춰주세요.
0: 응? 비를?
2: 네, 비가 와서 놀이동산을 못 갔거든요.
3: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4: 너무너무 심심해요.
5: 나가서 놀고 싶어요.
0: 그런데 어쩌지? 비를 멈추는 건 나도 할 수 없는데.
2: 그럼 계속 이렇게 심심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0: 아, 아니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어.
1: 어떻게요?
0: 아,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줄까?
1: 네!
0: 자, 이렇게 블록을 쌓아도 되고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 그치?
2: 그런 거 말고요!
5: 그건 아까 다 했어요!
0: 아, 그랬어?
4: 저희는 집 밖에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근데 밖에서 놀면 옷이랑 신발이 흠뻑 젖을 텐데?
3: 맞아, 엄마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셨어.
2: 그럼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옷이랑 신발이 있으면 어떨까?
4: 에? 그런 옷이랑 신발이 어딨어?
2: 방귀구름으로 만든 튼튼한 비옷과 장어만 있다면 밖에서 놀아도 절대 안 젖을 거야. 그렇죠, 부부맨?
0: 오, 그 방법이 있었네.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자,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컬러 방귀 캔디 머신! 뿜컬러 파!

0: 진짜 비를 맞아도 끄떡 없는데?
1: 맞아, 게다가 예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2: 저기 근데 놀이터가 다 젖었는데 괜찮을까? 미끄러울 것 같은데.
0: 얘들아!
3: 어?
0: 이거 진짜 재밌다. 물 때문에 엄청 빨라져서 꼭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1: 놀이기구라고? 그렇지. 보보맨, 미끄럼틀이 엄청 커지면 어때요? 진짜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요.
4: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열차까지 만들면 진짜 놀이기구 같을 거야. 방귀구름 워터 슬라이드.
5: 재밌겠다.
4: 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1: 네. 네.
2: 어떻게 보냐, 나 떨려.
1: 안전한 떨기야. 엄청 재밌을 거야.
4: 자, 그럼 출발합니다.

0: 진짜 재밌다. 나 또 탈래.
1: 그럼 나도. 미안 얘들아.
2: 괜찮아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0: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기구도 만들어봐요.
1: 좋지. 어떤 걸 만들까?
0: 저걸로 회전 목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1: 아주 좋은 생각이야.
2: 이왕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동물들로 만들어요.
3: 비가 오니까 물에 사는 동물은 어떨까?
0: 그래, 놀이도 하자는 없는 우리만의 회전 목마를 만들자.
1: 다들 좋은 생각인데? 그럼 다 같이 만들어볼까?
4: 네!

0: 놀이터 끝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출발! 얘들아, 괜찮아?
1: 네! 꼭 범퍼카 같았어요.
2: 맞아!
3: 부부맨 덕분에 비가 왔는데도 엄청 재밌었어요.
4: 진짜 놀이동산만큼 재밌었다니까요.
0: 다행이다.
3: 앞으로는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0: 좋았어요.
1: 엄마!
2: 우리도 잘 갔다 왔지?
3: 보니야, 오늘 비가 와서 놀이동산 못 갔지? 많이 속상했겠다.
0: 아니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3: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0: 그건요, 비밀이에요. 어?
4: 이제 보니가 비 오는 날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죠?
0: 유치원 운동회 날.
4: 오늘은 유치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5: 마침내 오제의 마법사를 만난 친구들은 소원을 이뤘어요. 도로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6: 우와, 재밌다!
7: 준이 어머니께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셨죠? 다들 박수!
6: 와!
8: 엄마, 진짜 멋졌어요.
5: 고마워.
9: 와, 준이는 좋겠다.
10: 어? 유치원 특별 수업?
0: 네, 선생님 대신 동화책 읽어주는 수업인데 이번엔 우리 가족 차례예요.
11: 어? 그럼 당연히 이 아빠가 가야지.
0: 이번엔 엄마가 오시면 안 돼요? 아빠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11: 그야, 엄마는 회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0: 그래도.
3: 보니야, 그럼 이번엔 엄마가 갈게.
0: 정말요?
3: 그럼, 우리 보니를 위해서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어.
11: 정말 괜찮겠어요?
3: 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0: 와, 신난다! 약속한 거죠?
3: 응, 약속.
4: 유치원 특별 수업 날이 되었어요.

0: 맞다. 오늘 보니 엄마가 오시는 날이지?
1: 응. 재밌는 책 읽어주실 거니까 기대해.
2: 보니야.
1: 어? 엄마 오셨나 봐. 어? 엄마. 엄마.
3: 짜잔.
1: 엄마는요?
3: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대. 그래서 대신 아빠가 왔지.
1: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렸는데.
2: 다녀왔어요. 본인은요?
3: 아, 당신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2: 얼마나 속상했을까. 본이랑 한 약속 꼭 지키고 싶었는데.
3: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1: 예, 아빠!
3: 잘 다녀왔어?
1: 네, 이것 좀 보세요.
3: 오, 가족 운동회? 재밌겠는데?
1: 그쵸,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3: 갑자기 왜?
1: 빨리요.
3: 그래, 잠깐만. 자.
2: 여보세요?
1: 엄마!
2: 어, 보니야.
1: 다음 주 금요일에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열린대요. 이번엔 꼭 와주실 거죠?
2: 다음 주 금요일? 물론이지.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
1: 약속! 그럼 이번엔 우리 같이 가족 달리기 경기에 나가요.
2: 달리기라면 자신 있지. 좋아. 그럼 퇴근하고 같이 연습하자.
1: 네, 이따 만나요. 야호! 드디어 엄마가 유치원에 오신다.
3: 그렇게 좋아?
1: 그럼요. 신난다.
2: 하나, 둘. 하나, 둘.
4: 그날부터 보니와 엄마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5: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 두 사람은 점점 호흡이 척척 맞아갔죠.
3: 우와, 최고 기록이에요.
2: 이러다 우리가 1등하는 거 아니야?
4: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어요.
6: 백팀, 백팀, 백팀이 최고야.
7: 정팀, 정팀,
8: 정팀이 최고지.
1: 엄마는 언제 오세요?
3: 회사에서 급한 일만 끝내고 금방 오신대. 아마 점심 때까지는 오실 거야.
1: 빨리 오시면 좋겠다.
4: 친구들은 신나게 운동회를 즐겼어요.
2: 그래 얘들아, 잘하고 있어.
3: 잘한다 우리.
9: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맛있게 먹고 오후에 만나요.
10: 네.
1: 엄마 오셨어요?
3: 아, 아직.
1: 벌써 점심시간인데.
3: 아까 출발했다고 연락 왔으니까 경기 전에는 꼭 도착하실 거야.
1: 엄마도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3: 그렇긴 한데 길이 조금 막히나 봐. 일단 우리끼리 도시락 먹고 있으면.
1: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요.
3: 부부맨?
1: 도와줘요, 부부맨!
11: 도와줘요!
1: 무슨 소리지?
3: 아이고, 배야! 아, 아빠도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기 예나랑 같이 먼저 밥 먹고 있어.
1: 언니, 아빠! 화장실 그쪽 아니에요!
3: 아이고, 그랬지. 들킬 뻔했네. 어서 변신하자. 부부맨 변신!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우리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운동회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가서 얼른 엄마 모셔올게.
1: 네, 고마워요, 보보맨.

0: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지? 빨리 보니한테 가야 하는데. 공사 중이잖아. 저 길로 돌아가면 한참 걸릴 텐데. 저 강만 건너면 유치원까지 금방인데. 어? 저게 뭐지? 야! 야! 부부맨?
1: 보니한테 가는 길이죠? 자, 어서 건너세요.
0: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어.
2: 자,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모두 모이세요.
3: 네.
4: 벌써? 아직 엄마 안 오셨는데. 아빠도 없고. 어떡하지?
0: 유후! 조금만 기다려, 보니야. 보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차도 없고 어쩌죠?
1: 저기, 보니 어머니. 응?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0: 네? 이렇게요?
1: 자, 그럼 출발합니다.
3: 엄마는 아직 안 오실지.
4: 보니야, 어디 봐. 앞을 봐야지.
5: 보니야.
4: 바로 다음에 엄마랑 하는 경기인데.
0: 조금만 빨리 서둘러 줄 순 없을까요?
1: 네, 꽉 잡아요.
0: 어떡해.
1: 여기도 엄청 막히네요.
0: 이번에도 보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 아빠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야겠어요.
1: 잠깐!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0: 응?
1: 뽕카 변신!
0: 세상에!
1: 변신 완료! 자, 출발합니다!
6: 어느새 마지막 경기 순서가 되었어요.
7: 보니야, 왜 혼자야?
4: 아빠가 없어졌어요. 엄마도 아직 안 오시고.
7: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달릴까?
4: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안 할래요.
7: 보니야, 그래도.
8: 이거 저게 뭐지?
0: 보니야. 늦어서 미안해, 보니야.
7: 바로 시작할까?
4: 네.
7: 그럼 경기를 시작할게요.
0: 보니야,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정말 미안해.
4: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달리기 1등 했잖아요.
0: 엄마가 많이 바쁘긴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항상 보니가 1등인 거 알지?
4: 그럼요.
1: 보니야, 왔어요, 여보?
4: 아빠!
0: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1: 화장실 좀 갔다 오느라고.
4: 이렇게 오래요?
1: 그게 휴지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본이랑 엄마가 1등하는 건 멀리서 봤어. 대단하던데?
4: 진짜요?
1: 그럼 우리 1등한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4: 좋아요!
0: 그래요. 그럼 가볼까?
4: 네!
1: 자, 출발!
6: 엄마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운동회. 보니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에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모란?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빠밤.
13: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0: 얼굴엔
15: 순한 길길.
0: 진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어,
12: 아니, 이 소리는 골디, 나 좀 부탁할게.
0: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멋지게 출동하는 부부맨. 골디는 그런 부부맨을 도울 수 있어서 늘 뿌듯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부부맨을 볼 때면 가끔 부럽기도 했답니다.
8: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11: 어?
8: 무슨 소원을 빌까?
11: 골디
8: 최고!
11: 골디는 최고야.
5: 골디! 골디! 골디!
8: 하고 싶은 게 무지 많아서 못 정하겠어. 그럼 난 들어갈게. 자자.
0: 별똥별을 본 골디는 부부맨 같은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빌었어요.

0: 골디, 아침밥 먹자.
1: 어? 어디 간 거지?
2: 와줘요, 보보맨!
0: 이 소리는

0: 골디,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마침 잘 됐다. 집 좀 부탁할게. 컷! 쟤, 보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1: 보부맨, 들어가서 상자가 떨어져서 사과가 길에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죽는 것 좀 도와주세요.
0: 그랬구나. 빨리 주울 방법이 없을까?
1: 아, 커다란 정수기로 사과를 빨아들이는 건 어때요?
0: 좋은 생각인데? 이것 좀 눌러줄래?

0: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우와, 진짜 멋지다. 덩두구야? 구구멍? 아, 구구멍이구나.
2: 구구멍! 구구멍!
3: 슈퍼 영웅이 된 골디는 무척 기뻤어요.
4: 너 설마...
1: 구구멍이라고? 정말 귀엽고 멋지다.
4: 뭐? 별똥별이 소원을 이루어줬다고? 그런 일이... 슈퍼 영웅이 되는 게 골디의 소원이었구나.
5: 그래, 골디도 이제 특별한 힘이 생겼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보자.
1: 뭐해요, 부부맨!
5: 부부맨 변신!

0: 아차, 나도 변신해야지.
1: 받자 기분이 좋아진 골디는 보보맨이 없어도 혼자 사람들을 도왔죠.
2: 아이고, 정말 고맙다.
0: 우와, 고마워, 보보맨.
1: 어느새 골디는 사슬 마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답니다.
3: 도와줘요, 보보맨.
0: 보보맨, 여기요. 당연히 알고 있지.
4: 보구멍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멋진 강아지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0: 그러게.
4: 골디, 어디 갔다 이제 와? 골디, 오랜만에 같이 공놀이 할래? 아니면 산책 갈까? 우리 요즘 같이 못 놀았잖아.
1: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돕느라 피곤한 골디는 집에만 오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4: 아이웨이. 엄마.
5: 어?
4: 요새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항상 기운도 없어 보여요.
5: 그래? 엄마는 출근하느라 전혀 몰랐네.
4: 공놀이도 산책도 싫대요. 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5: 어? 그건 정말 이상한데.
4: 그쵸?
1: 본인은 골디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4: 안 되겠어. 도와줘요, 보보맨, 보보맨.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0: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 뭐? 오버멍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긴 같은 강아지니까 골드 마음을 잘 알겠다. 오버멍만 믿을게. 다녀왔습니다. 어? 골드! 이제 기운이 난 거야? 역시 부부멍이 도와준 거구나. 잘 됐다. 골드, 우리 산책 갈까? 자, 아빠, 와봐요.
2: 뭐냐? 잠깐만, 아빠 화장실 좀 다녀올게.
1: 어? 네, 알겠어요.
2: 빨리 갔다 올게.
1: 그럼 골드가 잡아봐.

0: 드디어 골디에게 정체를 밝힐 기회가 왔어요. 골디는 보니 앞에서 부부몽으로 멋지게 변신하기로 했죠. 어떡하죠? 부부몽의 힘이 사라져버렸나봐요.
1: 골디는 내 친구이고 가족인데...

0: 더 이상 구구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1: 정말 고마워, 골디. 그리고 진짜 멋졌어. 꼭 송구영웅처럼. 어? 구구멍보다 멋졌다니까. 역시 나한텐 골디 네가 최고야.
0: 골디는 더 이상 부부멍이 될 순 없지만 변신하지 않아도 보니에겐 최고로 멋진 강아지랍니다.
1: 시골에 놀러가요.
0: 방학을 맞아 본인의 가족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왔어요.
1: 할아버지! 할머니!
2: 아이고 우리 보니 잘 있었니?
3: 저희 왔어요. 그래 잘 왔다.
1: 맞다. 꽃꽃은요? 꽃꽃은 어디 있어요? 꽃꽃이야! 보고 싶었어! 으아,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3: 꽃꽃은 여전히 장난꾸러기네.
4: 뭔데 그래? 아, 이건 메뚜기야.
1: 또이?
5: 왜 안 떨어지는 거야?
2: 야, 다른 데 가서 놀아라.
1: 아빠, 왜 그렇게 놀라요? 그냥 메뚜기인데?
5: 아, 그게...
2: 보니 몰랐구나. 너희 아빠가 곤충을 얼마나 무서워한다고.
1: 아빠가요?
2: 그래,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6: 엄마, 오늘 간식도 고구마죠?
2: 그래.
6: 벌레다! 엄마, 이거 떼줘요! 빨리요!
7: 저야 떼주지! 그만 뛰어!
2: 그대로 해가 지도록 뛰었다니까.
8: 아,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1: 전 골디랑 산책하고 올게요.
4: 그래.
1: 시골은 예쁘긴 한데 심심해. 도르터도 없고

0: 뭐해?
1: 잡았다.
0: 뭘 잡았는데?
2: 어? 장수풍뎅이.
0: 우와, 찾아서 본 적 있어. 나 만져봐줄 때.
2: 그래, 놓치지 않게 조심해.
0: 응. 우와, 신기하다.
2: 근데 못 보던 아이네. 넌 누구야?
0: 아, 난 보니야. 얘는 골디. 샛별마을에서 왔어.
2: 나는 강이야. 이 근처에 살아.
0: 그렇구나. 골디도 볼래? 자.
1: 안 돼.
2: 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넌 벌레 하나 못 잡냐?
0: 뭐? 내가 다시 잡아주면 되잖아.
2: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잡아?
0: 올라가서 잡으면 되지.
1: 안 돼, 그만둬. 위험하잖아.
0: 괜찮아.
2: 그러게, 그만두라니까.
0: 생각보다 높네. 어떻게 잡지?
2: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0: 아니야, 내가 잡아준다니까.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부부맨?
0: 응.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3: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새 친구도 있었네.
1: 네, 야냥 강이에요.
2: 진짜 보부맨이잖아. 안녕하세요.
0: 강이도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강이가 잡은 장수풍뎅이를 제가 놓쳤거든요.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장수풍뎅이? 그거 엄청 큰 곤충 아니야?
2: 네, 저기 있어요.
4: 어디 갔지?
0: 어디로 날아갔나 보네. 어쩌지? 장수풍뎅이는 못 잡아주겠는데?
2: 안 돼. 진짜 어렵게 잡은 건데.
1: 부부맨, 우리 장수풍뎅이를 찾으러 가요.
0: 뭐? 그거 꼭 잡아야 하는 거야?
1: 네, 강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0: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2: 그거라면 문제 없어요.
5: 자, 장수풍뎅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1: 얍! 저쪽으로 갔어요. 좋아, 빨리 가자.
0: 정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1: 우와, 호수다. 정말 예뻐요.
0: 그치? 이 동네가 원래 이 호수로 유명해.
1: 응? 그걸 부부맨이 어떻게 알아요?
0: 그게...
2: 좋은 돌 찾았다.
0: 잘한다. 다섯 번이나 튕겼어.
1: 진짜 신기하다. 지금 뭐 한 거야?
5: 뭐야, 너 물수제비도 몰라?
1: 물수제비? 나도 해볼래. 그게 뭐야?
0: 은희야, 물수제비를 잘 하려면 돌을 잘 골라야 해. 이렇게 얇고 둥근 돌이 좋아.
1: 이런 거 맞죠?
0: 그래. 그리고 이렇게 몸을 낮춰서 던져야 해.
2: 우와, 반대편까지 넘어갔어. 역시 부부맨이야.
1: 우와, 그럼 나도.
0: 우와, 여섯 번이나 튕겼네.
5: 운이 좋았네.
1: 그럼 물수제비 대결할래? 부부맨도 같지요?
0: 그럴까?
5: 근데 장수풍뎅이는 언제 찾아?
1: 맞다, 장수풍뎅이. 당연히 먼저 찾아야지. 빨리 가자.
2: 비다.
1: 진짜네.
5: 어쩔 수 없지. 집에 가야겠다.
0: 역시 그래야겠지.
1: 괜찮아, 부부맨이 우산을 만들어줄 거야.

0: 출발! 보니와 강이, 골디, 부부매는 다 함께 장수풍뎅이를 찾아 마을을 탐험했어요.
1: 어? 비꾸졌다!
2: 어, 보니야, 저것 좀 봐!
1: 예쁘다!
3: 그거 알아?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무지개 끝에 가면 보물이 있대.
1: 정말? 빨리 가보자.
3: 좋아, 가자.
4: 어, 장수풍뎅이는?
1: 보물? 보물은 어딨지?
3: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1: 땅이라도 봐볼까? 보통 보물은 땅에 묻혀 있잖아. 강이야, 저기.
3: 어? 장수풍뎅이잖아.
1: 정말 많다. 그래, 장수풍뎅이가 보물이었나 봐.
3: 정말 그런가 봐.
1: 그런데 너무 높이 있어.
3: 에이, 뭐가 문제야. 부부맨한테 잡아달라고 하자.
4: 내가?
1: 아니야. 내가 잡을래.
3: 왜? 부부맨이 잡는 게 더 쉬울 텐데.
1: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다 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꼭 잡아주고 싶어.
3: 그래, 보니 네가 잡아줘.
5: 그럼 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고마워요, 부부맨. 길어서 높은 곳도 출발.

0: 무서웠어.
1: 진짜 대단하다. 자, 여기 장수풍뎅이. 어머,
2: 아냐, 너 가져.
1: 왜?
2: 네 덕분에 오늘 재밌게 놀았잖아. 친구가 된 기념으로 줄게.
1: 우와, 고마워. 그럼 얘 그냥 놓아줘도 될까?
2: 왜? 어렵게 잡은 거잖아.
1: 나도 너랑 재밌게 놀았던 걸로 충분해. 그리고 장수풍뎅이도 우리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2: 좋아, 그러자.
1: 자, 잘했다.
3: 잘했어. 장수풍뎅이도 고마워할 거야.
1: 그래.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 놀러와.
2: 꼭 갈게.
4: 보니야!
1: 아빠다. 그럼 난 갈게.
2: 잘 가.
1: 아빠!
3: 그새 새 친구를 사귄 거야?
1: 네. 근데 아빠, 그거 혹시 장수풍뎅이에요?
4: 뭐? 뭐야, 이거 빼줘, 빨리!
1: 그렇게 뛰면 어떻게 돼요?
5: 오늘 본인은 시골에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쌓았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덕분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긴긴
5: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아, 따라.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Sweet!

Oh, my God.